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더욱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직무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새롭게 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는 9월부터 경기도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찾아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분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의 기획부터 교습법, 발표 실습, 현장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 장애를 이해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전해질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8월 7일까지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훈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시력 상실 이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정된 참여자는 8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점자와 보행훈련,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생활기술 훈련,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02-950-0152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지원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으로 청각장애인 10명이 새롭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수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들이 청각장애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온나라 문서 2.0 정보 접근성 향상 솔루션을 만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문서의 음성 변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고령자, 다문화 가정이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음성뿐만 아니라 글자 확대와 64개 국어 번역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이나 음성 변환 출력기로 스캔하거나 보이스아이 앱과 정부24 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지난 시간에 열린 관광지 한 210곳은 정부가 한 10년 동안 조성한 곳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 주변 시설은 여전히 이용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은 이제 파주시에 우리가 청년들이 찾아가서 한번 실제 점검했다는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좀 그 이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이번 파주 현장 캠프에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뭔가요?
1: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10년 동안 조성해온 열린 관광지 한 210곳은 이젠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숙박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파주의 그 열린 관광지가 마장호수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그 비무장지대 DMZ 그 평화 관광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마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예. 네. 점검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 청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년들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은 한 25명, 그러니까 시각장애, 또 발달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온 청년, 키르기스탄에서 온 청년들 한 25명이 모였어요.
0: 예.
1: 그러니까 장애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그러긴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느끼는 게 달랐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 계단이 문제가 없었지만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에게는 아, 계단이라는 게 있으면 또 못 가는구나. 이런 거를 청년들이 서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열린 관광지인 마장호수와 DMZ 평화 관광지, 이 점검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떤 점을 발견했을까요?
1: 일단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장호수는 이제 그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그런 호수이고요. 둘레가 한 3.2km 정도의 대극길로 돼 있어서 누구나 이제 접근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한 200여 미터의 출렁다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호수 한가운데 쪽에는 카누를 장애인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고령자 탑승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의 열린 관광지는 제3 땅굴과 그다음에 도라전망대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돼 있어서 청년들이 그래도 이곳을 갔었을 때 대체로 보행로도 잘 돼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잘 돼 있지만 문제는 이제 설치는 되어 있어도 이거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인가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년과 이제 그 시각장애 청년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홈페이지에는 열린 관광,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이라고 소개되어 있던 마장호수의 출렁다리를 막상 갔더니 그 출렁다리를 서로 잇는 그 과정에서는 계단으로 시작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렸으면, 예를 들면 그 호수에 있는 그 출렁다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여행의 맥이 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0: 시설을 네.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정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정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시각장애 청년들, 뭐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점자나 음성 안내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발달장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 관광 안내 가면 이제 안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읽기 쉽게 좀 설명됐으면 이러면 좀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관리 문제도 제기가 됐다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정보 안내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껴졌는데요. 예를 들면 마장호수 열린 관광지에 관리하는 사무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휠체어 사용자 분들께서 이게 안전대가 박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도라전망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망원경, 이제 우리 이제 그 이렇게 시각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망원경을 보면 되지만 시각장애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망원경을 갖다 놨는데 문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린 관광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정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안내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반대로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도 있었나요?
1: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임진각의 평화 그 DMZ 평화 누리고 관광지에 주차를 하고 나시면 그 임진각 곤돌라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곤돌라가 그 민통선을 연결하는 한 85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각을 밑에 내려다보고 이제 건널 수 있는 곤돌라인데요. 청년들이 아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런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장이나 영화관에서 휠체어석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를 들면 곤돌라가 휠체어만 탈 수 있는 곤돌라를 따로 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곤돌라에 그 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곤돌라 혹시 타보셨지 않습니까? 타보셨죠.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게 갈 수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두 대와 우리 비장인 두 대, 네 명이 타고 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한 것이 과연 진짜 유니버셜 디자인이구나. 청년들이 좀 이런 걸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0: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별한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그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의미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이어도 제가 이제 베트남 가서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화장실에 베트남어로 남과 여인데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글로 남과 여를 쓰면 외국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누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사용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화장실은 화장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들은 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대여해서 됐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동의 문제는 집에서부터 관광지 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 보행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장구수의 둘레길은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경사로가 좀 뭐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네. 결국 정보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우리가 열린 관광지 를 조성하면서 좀 더 세심한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안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경사로가 있다. 근데 경사로가 있는 게 또 중요하지만 경사로가 높다 낮다 혹은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더라고요.
0: 예.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이 관광지 주변의 환경이었다고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린 관광지는 굉장히 잘 조성돼 있고 나름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뭐 저기 좀 관리나 이렇게 정보를 잘 안내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변에 이제 그 저희가 마장우수에 주차를 하고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는 물론 이제 그 일반 민간인 식당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장애인 화장실은 없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철문으로 돼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뭐 청취자분께서도 해일이 마을 예술 마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제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그날 마침 또 비가 와서 흙길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양쪽 상가의 도로에 도로 턱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거를 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자, 이번에 청년들이 점검한 내용이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1: 그래도 마침 이제 1박 2일 끝나는 시점에 파주시청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같이 오셔서 청년들이 점검한 내용을 들으셨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걸 원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숙박시설에는 목욕 의자를 뭐 갖다 비친다든지 만약에 접근성이 안 됐으면 도움배를 설치해서 물이라도 편의점에서 사다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안내를 좀 해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다가도 관련 보고서를 좀 제출할 계획입니다.
0: 이번 캠프는 단순한 관광 현장 점검을 넘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는 이제 미얀마 청년의 이야기가 좀 그 청년은 이제 한국에서 관광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관광지 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장소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진짜 관광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새롭게 좀 깨달은 게 좀 있게 되더라고요.
0: 예. 작은 불편을 찾아서 개선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무장애 관광 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송을 낸 분이 승소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법원이 이분을 위해서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따로 써준 쉬운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쉬운 판결문이 나오게 된 사건은 어떤 일이었나요?
2: 네, 20대인 원고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2023년 11월 서울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는데 공단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예, 국민연금공단은 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2: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IQ 61에서 67 사이로 측정이 돼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때 그 검사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어릴 때 IQ가 70을 넘긴 기록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예,
1: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2: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의 강우찬 부장판사님이 이끌고 있는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지적장애 여부를 IQ 수치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들의 진단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원고를 관찰한 내용까지 근거로 삼아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비교적 최근에 지능검사를 3번 했는데 다 70 미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무렵부터 강박이나 폭력적 성향, 우울증, 뇌전증 등 다양한 질환을 겪었다고 하고요.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고려했을 때 원고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본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판결이 화제가 된 건 판결 내용보다 판결문 자체 때문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정식 판결문과 별도로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된 이지리드 판결문을 함께 건넸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이 문장 대신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구청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0: 예, 풀어쓰고요. 또 풀어쓴 설명에 맞는 그림을 추가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1: 아, 이지리드 판결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0: 네, 이지리드. 영어로 쉽다는 의미의 이지와 읽다는 의미의 리드. 이 두 단어를 합친 건데요. 짧고 쉬운 문장에 사파를 더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원고가 승소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복지카드를 건네는 장면이 그림으로 들어갔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안내까지 친절하게 담겼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권영관 부장판사님이 책임연구원으로 2024년에 펴낸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제목이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방안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형사, 민사, 가사, 행정사건을 아우르는 예시 판결문 14편과 전용 사파 661개를 미리 개발해두었다고 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 활동가, 법관, 이지리드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1: 예,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0: 처음은 아닙니다. 강우찬 부장판사님은 이미 3년 전에도 알기 쉬운 요약문을 붙인 판결문을 작성하셨고요. 올해는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쉬운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1: 예, 이런 시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제도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침 수준이었던 걸 예규로 격상시킨 것이고 국가기관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이 정도 수준의 내부 규범으로 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예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두 차례나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2014년 첫 심의 때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2022년 두 번째 심의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가로막는 제약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자나 수어와 함께 이지리드를 콕 집어서 소송 절차 전반에서 활용할 대체 정보 전달 수단으로 개발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 예규와 판결문은 그 권고에 대한 좀 늦었지만 이제 응답을 해준 건데요. 시설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까지 사법 접근성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1: 예, 국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라고 하는 이 협약의 13조가 사법 접근권을 다루는데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와 상황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고 법 집행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라고 규정을 합니다. 21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표현을 할 권리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법에도 비슷한 근거가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복지지원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지리드 판결문은 그 정신을 재판 절차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해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0: 네,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영국의 법원행정청은 수어통역, 이지리드 자료, 법정의 구조 변경, 화상 재판이나 지원인 동석 같은 편의를 소송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을 거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1: 예. 그러면 이번 사례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0: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예규가 여전히 배려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 여부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가능하면 제공한다라는 식의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도 불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중에 제공되는 인적 지원이나 운영 방식까지 재판부 판단에만 맡겨진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번 판결도 사실 담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의지 덕분에 가능했던 측면이 커서 다른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네, 영국처럼 이런 지원을 재판부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확실하게 만들고 거부할 때 불복 절차까지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특정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지리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필요한 사건마다 당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사법 종사자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실 소장이나 안내문처럼 재판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른 서류들도 함께 쉬어져야 그 권리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결과를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이라도 당사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그 권리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예, 오늘은 쉬운 판결문이 바꾼 사법 접근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김국환의 배들어 운다.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장애 유형의 사례를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은 청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실제 근무 사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직장에서는 듣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근로지원인이 함께 지원하게 되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대화만 조금 어려울 뿐 업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네, 실제로도 업무 능력 자체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대부분의 정보가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는 이러한 음성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반대로 자신이 의견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은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청취자분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는 문서 작성과 자료 정리, 엑셀 작업 등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는 매우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회의와 전화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달되는 업무 지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뒤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급하게 업무를 설명하는 경우 내용을 바로 듣지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 업무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0: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근로지원인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나 필담으로 전달해 주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 회의가 끝난 뒤에는 업무 일정이나 담당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전화가 필요한 상황에는 상대방의 내용을 전달해 주거나 문자나 이메일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이나 사내 행사처럼 설명이 많은 경우에도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0: 예, 근로지원인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1: 네,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지원인이 일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가 직접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조차 없겠죠. 근로지원인은 바로 그 정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회의 내용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었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도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서로 오해하는 상황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0: 사례를 들어보니까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돕는 역할을 넘어서 직장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만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근로자는 사무직이었지만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방식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대표적인 방법이 수업 통역, 실시간 문자 통역, 그리고 필담 지원입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수어 통역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시간 문자 통역이나 필담 지원은 조금은 생소할 것 같은데요.

0: 네, 우선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의나 교육, 면담과 같이 중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근로지원인이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나 인공 와우를 사용하거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전달하는 문자 통역이나 핵심 내용을 글로 정리해 전달하는 필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근로자도 회의가 끝난 뒤에는 팀장님이 전달한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덕분에 업무를 다시 묻거나 잘못 이해하는 일이 크게 줄었고 업무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1: 예. 지금까지는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사무직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을까요?
0: 좋은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하는 카페들이 여러 곳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수화통역사와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손님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처음에는 손님들과 소통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주문용 필단팜이나 키오스크, 손짓과 눈맞춤을 통한 응대 방법 등의 큰 어려움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이나 수어통역사가 함께하면서 신메뉴가 나올 때 설명을 전달해주거나 손님 응대 중 생기는 돌발 상황을 함께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예, 카페라는 공간이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네요.
0: 네, 실제로 이런 카페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필담이나 손짓으로 소통하는 경험 자체를 새롭고 특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지원인과 수어통역사는 바리스타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하면서 메뉴 교육이나 매장 내 소통 방식을 익히도록 돕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카페들은 청각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공간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예, 사무직이든 카페든 전화 업무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전화는 청각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급하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바로 듣기 어려워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지원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문자나 필담으로 전달하거나 고객이 이메일이나 문자 등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근로자는 고객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오늘 사례를 들으면서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직장 안에 소통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는 일을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로지원인은 그 차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조금의 지원이 더해졌을 뿐인데,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사업장 역시 더욱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울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울림은 소리가 무언가에 부딪혀 되울려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공연이든지 이런 울림이 있으면 이 감동과 또 현장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웅장함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영혼의 울림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한 길만을 걸어온 아주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지금까지 한 길만을 걸어왔다는 것은 꿈이나 목표가 명확하다는 걸 텐데요. 그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 유형은 현재까지 1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필이면 시각장애로 인하여 단 한 번도 낳아주신 엄마를 비롯해서 이런 예쁜 하늘이나 꽃 등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기면서 하필이면 시각장애라는 이 불평이 있었는데 이젠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지연님입니다. 김지연님은 시각장애인 소리꾼이죠. 그리고 관현민인 전통예술단 단원이기도 하고 2021년에는 약 2시간 반에 달하는 박록주대 흥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창 무대를 선보이며 뛰어난 기량하고 공력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1: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엄마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2: 맞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진짜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해낸다라는 거죠.

0: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포기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2시간 30분 정도의 흥보가를 완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숙아로 조금은 빨리 세상에 나왔는데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치료하던 중에 시력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병원의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시력은 전명의 시력이다라는 거죠.
1: 힘들게 얻은 삶이었기에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깊이 와닿는데요.
0: 이제는 다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1: 예.
0: 성장하면서 다행히도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시각적 정보가 없었기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성향 덕분에 5살 때 서울 맹학교 유치부에 다니면서도 힘들어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국사 시간을 제일로 흥미로워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서편제 점자책을 읽고 바뀌게 됩니다. 여주인공의 그런 한과 기쁨이 마치 자신의 운명 같다고 느끼게 되면서 소리꾼으로 바꿨는데 이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1: 우리의 감성과 감정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수가 있죠.
0: 맞습니다. 생각하다가 툭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침 학교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반을 운영하였는데 그곳에서 국악 담당 원진주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죠. 당시가 18살이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판소리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동영상을 듣고 흉내를 내었을 때와는 달리 진짜 판소리는 온몸을 진동시킬 정도로 감동을 줬던 겁니다. 부모님께 판소리로 대학에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부모님은 판소리로는 몇 년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딸을 일단은 말렸던 거죠. 시각장애가 있는 딸이 판소리를 전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정말 간절한 목표라면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진정한 소리꾼이 되겠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부모님이 믿을 것 같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보나 스승의 표정을 볼 수 없었기에 소리를 배우는 과정은 정말 큰 고난의 연속이었죠. 스승인 원진주 선생님 명창의 얼굴과 입술 그리고 그런 모양들, 혀의 위치, 숨소리는 물론 부채를 쥐고 있는 또는 펼치는 손동작까지 손끝으로 직접 더듬어가며 온몸의 감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소리를 익혀나갔죠. 점자 사설집을 만들고 스승의 소리를 녹음해서 수천, 수만 번 반복해 들으면서 완전히 통으로 사설을 외웠던 겁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끝에 수원대학교 국악과 입학하여 전문 소리꾼으로의 기반을 다지게 됐던 거죠. 항상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좌우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1: 예, 믿음과 실력은 실천에서 나오는군요.
0: 맞습니다. 시각장애를 불행이나 장벽이 아닌 소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갔기에 지금의 영광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일상이 계속될 때 아,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올여름 시원한 바닷속 세상을 경험해보는 거 어떨까요?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스쿠버 다이빙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1: 이야,
0: 8월 26일 수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진행하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체험뿐 아니라 속초 중앙시장도 방문하고 지역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신청은 8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참가자는 수상 레포츠 신규 참가자, 중증 시각장애인 먼저 신청한 분 순서로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번 스쿠버 다이빙 행사에는 지원 인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까지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박 2일

행사인 만큼 또 참가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요, 서울 곰돌이체육센터 문화공감지원팀 02-449-096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야 이런 거 평소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세븐틴이 부릅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본인의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청소년을 만났을 때 소통이 잘 안 되죠. 네, 저도 힘듭니다. 뜻밖의 상황에 놀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도 궁금하고요.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서 그 진면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상앨범 산을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하림이 피처링했어요. 긱스가 부르는 어때?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작년에도 이 주제로 한번 해주신 적이 있죠.
1: 네. 네. 작년에도 인기를 끌었던 OTT 드라마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걸 마치 제가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하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저의 지인들이나 그래서 좀 재밌고 새로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2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중고등학교 편입니다. 아하. 벌써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가잖아요. 네.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자주 갑니다.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 새롭냐면 네. 요즘 청소년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1: 네, 그죠. 네,
0: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어떤지.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자주 만나다 보니까, 네. 요즘 학생들의 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심히 좀 보게 되죠.
0: 네. 네.
1: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세대 구분부터 좀 해야 될 거예요. 전후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대라는 게 있죠. 그게 네. 바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0: 네, 네.
1: 그리고 1990년대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세대를 하면 딱 X세대.
0: X세대.
1: 접니다.
0: 예.
1: 제가 X세대예요.
0: 아.
1: 네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죠.
0: 접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네. M세대. 네. 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네. 2010년 전후까지 그 출생으로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세대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바로 Z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Z세대를 같이 아우르는 말이 우리가 MZ세대 이 말이
0: 네.
1: 들어보셨잖아요.
0: 네네.
1: MZ세대라고도
0: MG.
1: 얘기하죠.
0: 네.
1: 네. 이건 우리나라식 표현이긴 합니다. 2010년대 이후 이제 출생 세대예요. 네. 바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0: 아, 처음 들었습니다.
1: 네. 네네.
0: 알파 세대. 네.
1: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접하는 최초의 세대예요. 네. G세대 후반, Z세대 후반, 그리고 알파 세대 초입을 해당하는 학생들이 바로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영상 중심으로 소통을 합니다. 글보단 영상이에요. 그리고 AI의 활용에도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청소년을 한마디로 알파 세대라고 말한다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알파 세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어떤 친구들인가요?
1: 학생들 하면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복 입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부모 세대와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교복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흰색 셔츠에다가 넥타이, 재킷까지 제대로 갖춰 입는 게 교복이었죠.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0: 네.
1: 하지만 지금은 교복이 있긴 하지만 생활복을 입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학교 늘고 있죠. 생활복은요. 운동복처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교복이죠. 학생들은 하루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세탁하기도 쉽고요. 계절 변화에도 이제 적응하기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 생활복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때문에 교복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생활복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 약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인데 후드가 있고 집업 후드로가 되어 있고 이런 느낌? 이런 운동복과 교복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 이렇게 생활복이라고 합니다.
0: 뭐 그러면은 학교 이름 이런 게 달려있고 그래요?
1: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도 있고요. 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학교에서 교복 형식으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마크 정도는 다 있죠. 네.
0: 한마디 해도 됩니까?
1: 네.
0: 세상 좋아졌네요.
1: 네, 좋아졌죠? 네. 요즘 그게 다수예요. 네.
0: 예,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졸업 앨범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졸업 앨범은 어떻게 생활복 입고 찍어요?
1: 이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교복을 입고 듣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0: 없겠죠.
1: 거의 없어요.
0: 예.
1: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습니다.
0: 아.
1: 네, 제 수업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체육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0: 아, 네. 네.
1: 그런데 이제 졸업사진은 좀 다르죠. 네,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의상들을 흉내내는 게 바로 코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런 걸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0: 네.
1: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어요. 지원인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다 코스프레 의상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날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졸업사진은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모두 같은 포즈로,
0: 네.
1: 그리고 같은 이제 포즈로 이제 앉아가지고 정장을 딱 입고, 아니면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찍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경찰이나 의사, 군인들의 그런 또 인기게임 캐릭터의 의상을 딱 있는 거예요.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0: 네.
1: 친구들과 함께 단체 컨셉을 맞춰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찍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이런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졸업 앨범 사진 역시 일방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저 이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졸업 사진조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콘텐츠가 된 거죠. 한마디로 개성 표출에 엄청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0: 네. 아...
1: 네.
0: 세상 좋아졌네요.
1: 네.
0: 그리고 네.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나 뭔가 과제 같은 것도
1: 네.
0: 부모 세대와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엄청나게 크죠.
0: 예, 예.
1: 수업 시간에 발표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거 아시나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칠판에 전자칠판을 사용합니다.
0: 전자칠판?
1: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백묵으로 따다닥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거 전혀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당번이 있어서
1: 네.
0: 그 지우개 털어놓고
1: 네.
0: 원래 칠판 지우고 해놔야 되는데
1: 네.
0: 없어요?
1: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전자칠판이에요.
0: 세상에.
1: 전자칠판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칩니다.
0: 와.
1: 저는 강의할 때 USB로 이렇게 떡 하고 판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의.
0: 아, 네. 네.
1: 예전에는 종이의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읽는 발표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PPT에 즉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리고 숏폼 짧은 영상처럼 네,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별 과제 역시 디자인과 영상을 완성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표현 능력의 비중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역시나 인공지능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제를 정리하거나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도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0: 네.
1: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인공지능을 매우 활용을 합니다. 네. 기성세대는 인공지능을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0: 네.
1: 학생들에게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0: 아. 네,
1: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겁니다.
0: 네. 네.
1: 앞으로 AI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아니 네.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네요.
1: 그렇겠죠.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0: 아 그러면 또 예전에 왜 우리 수업 네.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그 10분 농구장으로 달려가고 축구장으로 뛰어가고 뭐
1: 네.
0: 그냥 땅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1: 네.
0: 요즘은 뭐 한대요?
1: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갔던 데는 그 10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교실 밖에 복도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0: 네.
1: 있어요. 탁구를 바로 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0: 세상에
1: SNS나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0: 와.
1: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영상 촬영은 특별한 일이지만 지금 학생들에게는 아주 일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편집까지 직접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영상으로 완전히 이동을 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이야, 네. 그렇구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런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1: 맞아요. 아,
0: 그 어른 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네. 모두는 뭐 수학여행.
1: 네,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추억 있잖아요. 소풍. 네. 다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베개 싸움하고 네, 막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네. 요즘 어떻게 수학여행은 가요?
1: 이게 네.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0: 목적지가?
1: 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맛있잖아요. 뭐 능에 가거나
0: 그렇죠.
1: 고궁에 가거나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데
0: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죠.
1: 그렇죠. 근데 지방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올라오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경복궁, 창덕궁 그죠? 민속촌 뭐 이런 데 갔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어딜 가냐면 최근에는 성수동, 홍대 팝업샵, 팝업스토어.
0: 어쩐지.
1: 네. 그리고 유명 카페, 감성 카페 거리들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0: 아하,
1: 실제로 맞습니다.
0: 네. 네.
1: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장소를 일정에 포함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SNS에서 자주 접하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네. 학교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수학여행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이게 제가 집이 성수동입니다.
1: 나, 나, 나.
0: 서울숲 근처인데
1: 네.
0: 제가 이거 실제로 봤어요.
1: 네.
0: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네. 단체로 버스를 네. 타고 온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제 와이프는 되게 창피했는데
1: 네.
0: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왜 온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대답은 안 해줬었거든요.
1: 네.
0: 그때.
1: 네.
0: 저는 그랬어요. 혼자 속으로. 아니 왜 학생들이 단체로 이 서울숲에 왔을까.
1: 요즘은 네. 필수 코스예요. 성수동 아... 팝업 스토어.
0: 전혀 네. 몰랐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한대요?
1: 이거 숙소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0: 네.
1: 저만 하더라도 한 방에 한 20명, 30명씩 잤습니다.
0: 20명, 30명 좋았네요. 네. 학교가. 저희는 한 50명씩 잤는데.
1: 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리조트의 2인실.
0: 세상에.
1: 그리고 많아야 4인실을 이용을 합니다.
0: 호텔의 2인실.
1: 맞아요.
0: 네. 네.
1: 또한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치킨, 햄버거, 피자, 감자 이런 것도 다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시락이나 뭐 간식들을 이제 미리 챙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배달 문화가 수학여행까지 자연스럽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정말 많이 달라졌고.
1: 그렇죠.
0: 예,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지금 엄청나게 새로워요.
1: 맞습니다.
0: 네.
1: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중고등학생 편이라는 시즌2로 제가 말씀을
0: 네.
1: 드려봤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 이전 세대와는 좀 환경에서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런 성장,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쌓일 때 학생들과의 소통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만한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계 성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훈련처의 박혜준 처장입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청각훈련처는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전용반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이제 전면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는 이제 교육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을 또 구하시고 잘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에 전국에 곳곳에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제 현재로서는 일산직능원이 유일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면은 특히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노크해 주시면은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는 박혜준 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하신 모양이에요. 공단에 직업능력개발원이 여러 곳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은 일산이 유일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이미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명하죠. 특히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뿐 아니라 일자리 알선까지 지원해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1588-1519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My Lov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1: 그러게요.
0: 네. 8월에 다시 듣기 할 TV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달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했습니다. 바로 영상앨범 산인데요. 네. 영상앨범 산은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내외 명산의 진면목을 찾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합니다.
0: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1: 네.
0: 등산 어떻게 갑니까?
1: 근데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자신이 없고 다리도 요즘 안 좋습니다.
1: 저도 자신이
0: 예,
1: 없고
0: 다시 듣기로
1: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듣기로 다녀오고 있어요.
0: 너무 좋아요.
1: 네.
0: 너무 좋아요. 이번 주 어디 산으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영상앨범산 943회 삶이 녹아든 풍경 속리산 둘레길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그리고 경북 상주시를 잇는 총 길이 약 200km의 장거리 도보길인데요. 속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고 그중 보은 구간에 전 산림청장 남성현 씨와 산악인 곽정혜 씨가 가는데요. 제2구간인 말티제 넘는 길로 향합니다. 먼저 둘레길 초입의 여정부터 만나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립니다. 영상앨범 산 공준호 성우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봉우리들을 요새삼아 아늑하게 자리한 충청북도 보은
3: 내레이션 홍수연 아나운서
2: 속세를 떠날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이 듬직한 품을 들여놓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세 갈래 물길을 예부터 삼파수라 했는데 그 한 줄기인 달철 짙은 여름빛을 싣고 한강으로 흘러간다.
3: 노란 큰금 계곡과 하얀 개망초 등이 달천 주변에 만개해 있다.
2: 이 풍요로운 자연 덕분일까? 오래전부터 보은은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어간 생명의 땅이라 불렸다.
3: 산악인 곽정혜 42세.
4: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지 않으셨어요?
3: 산림청장 남성현 65세.
5: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4: 네.
5: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올라오니까
4: 네.
5: 작년에 산사태 같은데
4: 아,
5: 거기 이제 복구 현장 다니고
4: 아예
5: 저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아 저는 이제 직업상 우리가 이제 산과 나무와 숲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숲에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늘 모든 것을 우리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숲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우리나라 배꼽에 자리한 보은과 그 주변 지역은 산의 고장이다. 그 깊은 산자락을 에둘러 숲과 대, 다시 마을과 옛길을 이어놓은 것이 속리산 둘레길. 모두 15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4개 구간이 보은 땅을 지나간다. 말티제 넘는 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으로 들어선다.
3: 햇볕을 받은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황금빛으로 빛난다. 자막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 대골터.
5: 아이고 반갑습니다. 갑자기.
3: 성현 씨와 정혜 씨가 속리산 둘레길 3국장 최현석 씨와 인사한다.
5: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고. 네.
6: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과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과 상주를 어우르는 208.6km의 광대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특히 속리산 둘레길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식생과 자연 그리고 옛길 그리고 수많은 유적이 문화유적이 보존돼 있어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2: 조선의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대궐을 짓고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대궐터. 이 마을을 들머리 삼아 길에 오른다.
3: 속리산 둘레길 안내 표지판.
6: 오늘 걷는 길은요 여기 대궐터부터 장제저 수지를 지나서 말뚝제 정상을 오르고 거기서 다시 소련공원을 거쳐서 한 4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2: 이내 부근한 숲에 안갠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속리산 둘레길의 숲은 때묻지 않은 오래된 멋이 살아있다.
7: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5: 네.
7: 그냥 옛길 그대로.
3: 좁은 산길 주변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7: 아, 저는 평소라면 지금쯤 출퇴근 이제 출근길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라
5: 네.
7: 너무 귀해요.
5: 그렇죠.
2: 후텁지근한 도시 공기와는 다른 청아한 자연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게.
3: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지상의 그늘을 드리워준다.
5: 아이고, 진짜 이 나무 대단하죠?
7: 네. 네. 쭉 뻗었네요.
5: 쭉 뻗었잖아요.
7: 네.
5: 네. 이 나무, 한 나무 한 나무가
7: 네.
5: 여기 하여튼 보배라고 봅니다. 네?
7: 네. 아니,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유심히 보세요?
5: 그럼요. 첫째는 숲을 보고,
7: 네.
5: 그 다음에 각각의 나무를 보고,
7: 네.
5: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야생 동식물까지도
7: 네.
5: 함께,
7: 네.
5: 어쩌면 보면 이제 산림 생태계, 자연 생태계,
7: 네.
5: 이제

0: 징그러운 생명들이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해맑게 살아난다.
1: 와, 저 진짜 감탄했어요. 새소리가 이렇게 예뻐요. 네. 네, 진짜 귀하잖아요.
2: 도시에서는
1: 이제.
2: 듣기가 매우 어렵죠.
1: 까치가 우나?
2: 까치가 울.
1: 비둘기?
2: 저 까마귀 죄송합니다. 소리는 들어봤어요. 아,
1: 어쨌든 아, 미안한데 까치 네. 까마귀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예쁜 소리네요.
2: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소리를요 일부러 집에 틀어놓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작지만 집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새소리를 틀어놓고 힐링을 하는 거죠.
1: 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그럴 것 같고. 근데 이 둘레길에 얽힌 옛 이야기가 있다고요.
2: 네, 말티제는 네. 삼국시대 이전부터 속리산으로 가는 고갯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속리산으로 향하면서 험하고 가파른 고개를 넘기 위해 얇은 돌을 깔게 한 해서 길을 낸 것이 지금 형태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의 세조가 지병 치료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로 향할 때 그때 넘었던 고갯길로 더 유명해졌고 당시에 세조가 대궐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대궐터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장제 저수지를 지나서 그 유명한 말티제로 향해 보겠습니다.
1: 네, 영상 앨범 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3: 투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셨다 그러는데
4: 네.
3: 몇 살 때가 있어?
4: 26살 때요.
3: 네. 그렇게 젊으실 때? 이야 대단하시네.
4: 네, 운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대학 산악부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등산을 배웠습니다. 국내 산을 여러 번 등반한 다음에 2004년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했고요. 2006년에는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여성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때 네, 죽어가던 차였는데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국내 다른 원정대, 중동고 원정대가 저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0: 24세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곽정혜 씨.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죽음의 고비 앞에 섰다. 동상으로 여섯 손가락을 잃었고 2년이 넘도록 재활 치료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4: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산에서 죽을 뻔하고도 아직도 산이 좋으냐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취미생활입니다. 동상에 걸렸던 손가락이 다 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등산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등반 시스템을 다시 배우고 또 몸에 익히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산만이 자신을 숨쉬게 한다는 곽정혜 씨. 틈날 때마다 등반 연습을 하고 요즘엔 아이와 함께 산을 다닌다. 그것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래라.
5: 속리산 둘레길 구급 구조 안내 표지물이 서 있다.
0: 숲에 닿던 햇살이 물가로 내려선다. 워낙 고요해 마치 파란 거울처럼 보이는 장제 저수지.
5: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수면에 비친다.
4: 와. 네, 여긴 시야가 확 트이네요.
3: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물과 산과 숲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흠이 네. 좀 가물러서 네. 물이 좀 부족하죠?
4: 네, 이제 흠비가 오고 나면 또 엄청 경치가 좋겠어요.
3: 네.
0: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제 저수지는 오랫동안 발길이 뜸했던 덕분에 물이 맑고 식생이 풍부하다.
5: 외갈이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앉아 있다. 원석 씨가 돌 틈에서 뭔가를 찾아낸다.
4: 아, 여기 가재가 있나요?
6: 네, 여기 가재 있습니다.
4: 우와!
6: 신기하죠?
4: 네.
3: 그러네.
6: 항상 여기 자라고 있어요.
5: 새끼손가락만한 갈색 가재가 원석 씨의 소나기에서 꿈틀댄다.
0: 속리산 둘레길 2구간에 100미라 할 수 있는 말티제로 올라선다.
5: 해발 430m.
0: 속리산으로 가는 첫 고개인 말티제.
5: 빽빽한 나무숲 사이에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3: 속리산 둘레길은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숲에 있었잖아요.
4: 네네.
3: 그런 이제 이렇게 도로도 만나요.
4: 네.
3: 이제 도로도 만나고 마을도 만나는데 이 도로 걸을 때는 네. 늘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4: 네. 산도 걸었다가
3: 네. 마을도 지나가고
4: 마을도 지나가고 아, 도로도 걷고
3: 그렇습니다.
4: 네. 또 그런 게 둘레길의 묘미기도 한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예.
5: 정희 씨 일행이 도로변을 지나 다시 숲길로 들어선다.
0: 말티제는 삼국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속리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다녔던 고개다.
5: 나뭇잎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느리쬐다.
0: 오래된 숲이 건네는 그 옛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한 게.
5: 정희 씨 일행이 울창한 숲속을 걷는다.
0: 고려 태조 왕건은 할아버지 작재건을 만나러 가기 위해 험하고 가파른 고개에 박석, 즉 얇은 돌을 깔아 길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박석제라고도 부른다.
5: 정희 씨 일행이 가파른 돌계단길을 지나 낙엽이 덮인 완만한 산길로 접어든다.
0: 이후 말티제를 자주 다녀갔던 이가 조선의 세조이다. 그는 이 고갯길을 넘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5: 둘레길 사무국장 최원석.
7: 이곳 말티제는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를 행차하실 때 넘던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말을 바꿔 타고 가마로 오다 말을 바꿔 타고 간다 해서 말티제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0: 본래 말티제는 높다는 의미의 마루와 고개를 의미하는 티가 합해진 이름.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만만치 않은 고개인 건 맞는 듯하다.
1: 둘레길이 확실히 좋은 게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 좀 삭막하고 지루한데 둘레길에 가면 그 풀의 냄새도 나고 계속 풍경이 변하니까 긴 시간을 걸어도 좀 지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좀 몰아서라도 가까운 둘레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장제저수지라는 곳을 지났는데 여기는 네. 어떤 곳이래요?
2: 네, 이곳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루어 낚시터라고 합니다. 보통 낚시인들이나 현지인들에게는 장제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에 위치한 아담하고 수려한 저수지로 속리산 자락에 깨끗한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연경관이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숨은 명소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말티제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 네, 영상 앨범 산 이어갑니다.
4: 청장님은 일주일에 산에 몇 번 가세요?
3: 저는 이제 직업이 네. 산림청장이잖아요.
4: 네네.
3: 거의 뭐 이제 산과 함께 숲과 함께 매일 산다고 보면 돼요.
4: 진짜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3: 여기가 제 일터이고 네. 네. 또 삼터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도 할 수 있죠.
4: 아유, 너무 좋은데요. 아,
3: 주로 근데 이제 네. 바쁘니까 네. 일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죠. 예, 우리나라 이제 전 숲을 다녀보면 크고 작은 등산로 숲길이 많잖아요.
4: 네.
3: 그 중에 이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고
4: 네.
3: 또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네. 이런 가치가 높고
4: 네.
3: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
4: 네.
3: 이야기가 있는 숲길 네. 중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네. 2021년부터 네. 국가 숲길로 지정을 해서 네. 산림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 조성된 숲길 중에서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할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한다.
5: 연초록 청단풍 잎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0: 그중 속리산 둘레길은 2023년에 9번째 국가숲길이 된다.
5: 소나무 숲길.
4: 와, 정말 곧게 뻗었네요.
3: 어, 소나무는 이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이 소나무는 주로 양지에 바른 곳이면 아주 척박한 땅에도 굉장히 잘 자랐고요.

0: 소나무의 솔은 나무 중에 으뜸이란 듯 우리가 사랑하는 건 굽이 뻗대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미래라.
1: 산림청장 남성현.
2: 제가 이제 숲에 오면 이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는 늘 말씀하는 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숲에 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0: 한껏 들떠 있는 여름 숲을 통과한다. 부지런한 숲의 생명들을 만나는 즐거움. 이 계절에 산길을 걷는 맛이다.
1: 보라색 양팔깨비 꽃이 길가에 피어 있다.
0: 그 옛날 지병을 치료하러 법주사로 향하던 세조에게 이 푸릇푸릇한 기운은 또 하나의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1: 정의 씨 일행이 등산 스틱으로 힘차게 땅을 짚으며 돌기단 길을 지난다.
3: 어제는 아침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거든요.
2: 네.
3: 근데 오늘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
3: 네.
2: 열섬 현상
3: 네네.
2: 이런 것도 다 하려면
3: 네.
2: 이제 도시에도 이런 숲을 많이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3: 네.
0: 여름이면 이 청량한 숲그늘이 그리워지는 이유.
1: 세찬 바람이 불어와 숲을 뒤덮은 나무 이파리들을 흔든다.
3: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라는 게
2: 네.
3: 그냥 여기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2: 아, 그럼요.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산, 나무, 숲 어우러져 있잖아요.
3: 네.
2: 특히 이 중에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기후 위기를
3: 네.
2: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3: 네, 네, 네.
2: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3: 네.
2: 이게 이제 낮에
3: 네.
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3: 네.
2: 산소를 내뿜어요.
3: 오.
2: 공기 정화 기능도 하죠.
3: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3: 네.
2: 얼마나 이게 소중한.
3: 네.
0: 우리나라 산림은 한 해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6%가량을 상쇄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2: 깔딱고개네 깔딱고개.
1: 말티즈 정상을 1km가량 앞두고 정희 씨 일행이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온다.
0: 말티즈 고갯마루는 해발 430m로 그리 높지는 않다.
1: 계단을 오르는 정희 씨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0: 그래도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2km 가까이 올라야 하니 웬만한 산 하나 넘는 것과 같다. 꼿꼿이 일어선 오르막을 지나니 곧 말티즈 정상에 닿는다. 탁 터져 나오는 풍경 앞에 거칠어진 숨이 멈춰선다.
4: 네, 아까 경사가 급하지 않은 둘레길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숨이 굉장히 거칠어요?
5: 이게 어쨌든 그래도 고개를 넘으셔야 하니까 아, 약간의 또 오르막 있다고 합니다.
4: 네네.
5: 그러니까 좀 평탄한 곳을 많이 걸어서 또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올라가는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탄한 구간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5: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말티즈 전망대와 달천 들녘길입니다.
4: 네, 영상일범산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새겨진 조각상 두 개가 서 있다.
3: 와,
2: 야, 진짜 꽃이 아주.
3: 네, 에?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꽃대관일까요?
2: 그러니까.
1: 색색의 꽃들로 꾸며진 전망대 입구.
0: 말티즈 정상 옆에 자리한 전망대로 향한다. 2020년에 개장한 말티즈의 전망대는 속리산 둘레길의 대표 명소.
3: 너무 멋집니다.
2: 네.
3: 진짜 굽이굽이 이 고갯길을 네. 그 올라와서 네. 맞는 시원한 바람이 네.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2: 이 굽이굽이가 열두굽이라고 하죠.
3: 와. 네?
0: 발 아래 세상이 온통 내 것인 듯 황홀하다. 길 위에 서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1: 가까이 있을수록 짙푸르고 멀어질수록 뿌옇게 옅어지는 산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장관을 이룬다.
3: 아이슬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보면서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불 밖을 나와야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말티제를 넘어 소량공원 방향으로 내려선다.
2: 여기가 그야말로 조선시대 네. 네. 세조 임금이 넘어갔던 네. 말티제라고 하는데
3: 네. 네.
1: 정의 씨 일행이 등산 스틱을 쓰지 않고 가벼운 걸음을 옮긴다.
0: 마을과 숲, 사람과 길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속리산 둘레길. 속세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쉼을 찾아가는 길이 계속된다.
1: 숨쉬는 자연,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라 적힌 표지판이 있다. 정의 씨 일행이 포장된 넓은 길을 따라 걸어온다.
3: 바람이 너무 좋네요.
1: 하얀 풀꽃이 바람에 산들거린다.
0: 이 구간 끝머리쯤에 자리한 보은 속리 정의품소.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마주한다.
1: 아름드리 소나무.
2: 조선시대 때 이 나무가 워낙 커서
3: 네.
2: 이게 이 세조 임금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3: 네.
2: 그 행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3: 네, 네.
2: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나무가 스스로
3: 네.
2: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세조 임금 그 행렬이 네. 그냥 싹 지나갔다는.
0: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현재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의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1: 받침대 6개가 무성한 가지를 받치고 있다.
0: 길은 속리산 자락으로 더 깊숙이 흘러든다.
1: 산골짜기에 법주사가 있다.
0: 청량한 물소리가 줄곧 따라오는 삼구간 달천 들녘길로 걸음을 잇는다.
1: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너른 하천 위로 나 있다.
0: 임진왜란 때 한 명장이 이 달천물을 마시고 명나라 여산의 약수보다 맛이 달다고 하여 단냇물, 달래강이라 부르다가 달천이 됐다.
1: 정희 씨 일행이 달천 옆으로 난 달천 들녘길을 걸어온다.
2: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3: 네.
2: 늘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0: 정겨운 풍경과 오래된 삶이 굽이굽이 그려놓은 속리산 둘레길. 어쩌면 고향은 어느 한 공간이 아니라 애틋하고 행복한 기억일지 모른다. 그 기억을 떠올려주는 자연. 그리고 다시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길.
2: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숲에 가서 또 숲길을 다니면서 나무와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인류, 생명의 숲, 이게 소중하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심어보시고 가꾸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푸르른 품은 언제든 변함없이 반겨주리라.
4: 야, 제가 잘 모르지만 정의품송 알거든요.
5: 네.
4: 들어봤거든요.
5: 이게 세조가 벼슬을 내린 그 유명한 소나무거든요. 네.
4: 그리고 법주사를 만날 수 있고요.
5: 그렇죠. 네. 이게 법주사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보은속리 정의품송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속리산 둘레길을 통해서 좀 역사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살펴봤고요.
4: 네.
5: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산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KBS 영상일범 산, 오늘은 속리산 둘레길 여자. 과정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 더 스트록스의 이터널 썸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호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봉준호 감독이 이 말을 인용하여 더욱 유명해짐. 이 말을 지렛대 삼아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노화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건 무리.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마음만 무거워진다. 승산 없는 데인저러스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그 회의에서 빠져나가 철학책을 손에 들기. 회의론자는 혼자 회의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의심할 힘도 사라질 수 있다. 그때가 힘 빼고 철학 공부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지. 아니면 예술을 영접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책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예술이 더 어렵다. 미술과 음악, 발레에 이르기까지 실패로 점철된 내 삶의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인생의 오후에는 왜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2.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다라는 노자의 말을 믿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기. 3. 인간의 정신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에리 프롬의 말대로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기.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2장. 불안한 것도 외로운 것도 인생이라면?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 어찌 보자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라. 한 개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당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육체는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간 소중히 간직해오던 모든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기 십상이다. 역시 각자 도생보다는 상호 의존이 더 낫다는 평범한 진실을 새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강준만. 무지의 세계가 우주라면. 청춘과 불안은 본디 한 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청춘이 사라졌는데도 불안은 남아있다. 어찌된 일일까?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의 결론. 대체 어떤 루트를 타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설명 불가.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이고 불안은 나이 먹은 사람의 특권인가? 나의 결론에 허점이 많고 비약이 극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과도한 단순화, 성급한 일반화 등등 오류를 지적하는 온갖 용어들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일단 넣어두고 내 문제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시기가 건너간 지 오래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내가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는 지점으로 건너와 있지 뭔가.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나의 자아를 보존하고 점차 바닥나고 있는 자기 효능감도 채워 넣으며 내 인생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이 무슨 충격적인 결말이람.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이 어렵다면 어떤 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 생존론의 반기를 들고 상호 부조론을 내놨던 표트르 크로포킨의 책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다. 그는 19세기 인물이자는가. 크로포킨은 생각지 않는 걸로. 슬기로운 노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는 육체의 노화를 견뎌내면서 자신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일단 잠재워야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자. 그리고 노인 생활이 연장될수록 그에 반비례 하여 불안한 세계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을 잊지 말고. 불안을 따돌리는 방법은 이제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책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의 작가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결정하는 법을 공부할 시간.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엄살을 부리고 싶을 때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신보선.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이 글은 사회학자이자 시인 신보선의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의 서문을 대신한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시인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아버지의 말. 시인의 아버지는 성실한 삶과 멋진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기에 거기에 모종의 비극성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멋지게 사는 것과 뭔가를 성취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되묻는다. 아버지의 말이 삶과 예술, 삶과 학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시인은 이해하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확히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이지만 맥락상 베버와 아버지를 함께 아우른다. 인생에서 이룬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왜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지 묻고 싶어지지 않는가.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나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르면 내가 조금은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지만 그 뭔가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의 생각은 불가. 나도 이룬 게 없다고 엄살을 떨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의 182쪽에서 시인이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존 버거의 드로잉과 글이 나오는 책을 읽다 말고 충동적으로 펜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그리다 포기한다. 그러곤 곧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졌다 라며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거대한 좌절을 엄살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마치 내게도 엄살을 부려달라고 요청하는 듯 또는 엄살을 부려도 된다는 듯. 엄살과 신보선 시인을 연관지어 검색하면 한겨레 21에 시 읽어주는 남자 신형철 평론가의 글이 나온다. 평론가는 시인의 엄살을 아픔을 유난히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평했다. 엄살을 이런 수식어들로 풀어낼 수 있다니.
엄살의 사전적 의미는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태도나 말이다. 즉, 엄살이라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제보다 너무 지나치게 꾸며낸 것, 그냥 흘려들어도 좋을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룬 것이 없다는 나의 엄살은 흘려들어도 됩니다. 나도 이룬 것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0: KBS 오디오 포... 어.
1: 최고의 클립.
2: 허무는 허무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이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김영민.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허무를 느낄 새도 없이 가볍게 허무를 직면하게 만드는 문장. 김영민 교수의 필력은 가능하다면 정말이지 몽땅 내 것으로 하고 싶다. 하다못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달걀을 삶는다. 타원형의 껍질 안에 액체가 곱게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라는 문장에서조차도 나는 도저히 그와 같은 글은 쓸 수 없을 거라며 감탄, 또 감탄한다. 끝내놔도 달걀은 삶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는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살짝 허무해지게도. 인생의 허무가 언제든 슬며시 다가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삶이 환호작약,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며 기뻐함과 앙앙불락, 매우 마음에 차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음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이기에 기쁨과 기쁘지 않음 사이를 기쁜 듯이 비집고 들어오는 허무. 이 허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위시리스트에 허무의 공격에 대비한 허무가 오면 허물어 버리기 항목을 마련해 두었다. 허무라는 것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아니기에 위시리스트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허무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는 걸까?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천사 미카엘과 내기를 걸고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늙은 학자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거둬가는 계약에 사인을 하게 만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허무의 닮은 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참 괴테는 무슨 생각으로 파우스트를 창조해낸 것일까? 25세의 나이에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을 놀라게 했던 그는 이미

24세의 파우스트 일부의 집필을 시작.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82세의 파우스트 2부를 끝냈다.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완성한 책임으로 나는 파우스트의 괴테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음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혼을 거래했던 파우스트에게서 나는 괴테를 본다. 젊음의 덧없음에 인생의 허물을 허무는 괴테만의 방식을 더해 창조된 인물이 파우스트인 것만 같다.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지도 모름.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이곳은 원더 그랜디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원더는 원더건설에서 지어 붙은 거고 그랜디움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원더 그랜디움은 모두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낮은 동은 27층, 높은 동은 30층까지 있다. 나는 103동 1504호에 산다. 생물학적 가족인 엄마, 아빠, 언니와. 다녀왔습니다.
1: 넌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0: 상관하지 마. 언니가 엄마야?
2: 넌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3: 이제 엄마가 물었으니 답해보시지.
0: 순례주택에서 오는 길이야.
2: 거긴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했지.
0: 왜?
2: 솔직히 말해서 위험하니까.
0: 위험한 건 아니야.
2: 위험한지 아닌지는 엄마가 더 잘 알아.
0: 그러면 엄만 할아버지를 위험한 데 계시게 했던 거야?
2: 어?
4: 에이, 우수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0: 와, 오늘 무슨 날이야. 2군 하나 들어오는데 1군들이 우르르 몰려 환영해주고. 그렇다. 원더그랜디움 103동 1504호에서 나는 1군들 사이에 어색하게 낀 2군 후보 선수다.
1: 뭐야? 쉬, 엄마! 오수림 제 삼겹살 먹었어!
2: 어머!

0: 아, 오수림 시끄러. 시끄러우면 소음방지 귀마개 끼면 되잖아. 그건 답답하단 말이야.
1: 나도 언니 너랑 같이 있는 거 답답하거든.
0: 넌 걱정도 안 되니?
1: 무슨 걱정?
0: 이렇게 사는 거
1: 내가 어떻게 사는데?
0: 엄마가 했던 말 다시 들려줘.
2: 오수림, 너 솔직히 말해서 이 한심한 성적으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꿈도 못 꿔.
1: 아니, 다시 말할 필요는 없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0: 그러면 공부 좀 하지.
1: 공부, 공부, 공부. 안타깝게도 언니는 공부를 잘한다. 지금 다니는 거북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니까. 하지만 공부만 잘한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0: 뭐?
1: 싸가지가 없잖아. 자매에는 일도 없고.
0: 너 말 다 했어?
1: 아니야? 사과랑 배도 깎을 줄 모르잖아.
0: 귤은 까먹거든?
1: 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0: 너 경고야. 덧가불면 가만 안 둬.
1: 라면 끓일 줄도 모르잖아? 아, 그럼 이렇게 답하겠구나. 컵라면에 물은 부을 줄 안다고.
3: 아, 이게?
1: 뜨려!
0: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1: 적당히 하지 않는 건 언니다. 언니는 태어난 해와 별자리까지 같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부모가 태워주는 자가용 빵빵한 냉난방. 언니 너 그레타 툰베리는 아니?
0: 멍청이가 누굴 멍청이 취급해? 수능 지문에서 봤어.
1: 그렇게 아는 거 말고.
0: 그럼
1: 동갑내기인데 누구는 환경 때문에 분투하고 누구는 동생 때리는데 분투 중이잖아.
0: 야, 너랑 나랑 연년생이거든? 누가 보면 퍽이나 차이 나는 줄.
1: 나는 그래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해.
4: 오수리! 언니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와있어!
0: 들었지?
1: 참, 어련하시겠어. 한편인데.
4: 오수리!
1: 알았어!

0: 환자는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할 경우
1: 아 다른 거 보면 안 돼? TV는 왜 꺼?
2: 너랑 얘기 좀 하려고.
1: 뭐? 또 혼내려고?
2: 혼낸다고 듣니?
1: 안 듣지?
2: 너 마음은 솔레주택에 놓고 꼭 몸만 오네 같아.
1: 또 그 얘기야?
2: 어쩔 수 없었어.
1: 누가 뭐래?
3: 언니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엄마는 나를 임신했다. 엄마는 지독한 입덧을 했고 엄마가 죽을까 겁이 났던 아빠는 낙태를 권했다.
2: 나는 그때 죽어도 너 낳을 거라고 했어. 어? 실수로 생긴 애도 내 자식이니까.
3: 그렇게 나는 언니가 태어난 지 355일 만에 태어났다. 3.05kg의 건강한 아이로. 하지만 엄마는 건강하지 못했다.

0: 한 우울로 엄마는 나를 키울 수 없었고 나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줬다. 정말 할아버지 혼자서 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1: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 어? 막 우를 파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0: 그렇게 난감한 할아버지 대신 날 키운 건 술래씨였다.
2: 술래씨 미안해요. 새신사일 관두고 이제야 제대로 은퇴 즐기려는 사람한테.
3: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귀여운 공주님을 두고.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왜 울까? 배고파? 아니면 쉬 있어서 기저귀 축축해? 응?
0: 그렇게 나는 술래씨 품에서 술래주택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지냈다.

0: 그때 너는 내가 안으려고만 하면 막 악쓰고 울었어. 그러다 때밀이 아줌마한테만 가면 뚝 그쳤지.
1: 엄마는 순례 씨를 때밀이 아줌마 또는 동건녀라 무례하게 불렀다. 순례 씨 그렇게 부르지 마.
0: 허, 봐봐. 이거 봐. 또 그 여자 편들잖아.
1: 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0: 나는 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너랑 친해지려고 엄청 애썼다고.
1: 아, 알아. 그건 알아.
0: 아니, 알면서 그래?
1: 내가 뭘?
0: 솔직히 말해서 언니한테 그렇게 구는 거 엄마 아빠한테 쏟아내지 못해서 대신 막 쏟아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1: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로 말을 시작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것 같다. 고치지 않는 걸 보면. 엄마가 오해하나 본데 난 언니를 핸드폰에 은인이라고 저장해뒀어.
0: 어, 정말? 은인?
1: 어, 세 가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0: 아, 그게 뭔데?
1: 첫째, 밤마다 우는 아기가 되어준 것.
0: 응?
1: 그 덕에 나는 순례 씨 품에서 더 오래 자랄 수 있었다. 둘째,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꼴을 못 보고 끈질기게 괴롭힌 것.
0: 어머, 저...
1: 그 덕에 집에 돌아와서도 날마다 순례주택에 갈 수 있었다. 셋째, 엄마 아빠의 기대를 채워준 것.
0: 너?
1: 그 덕에 난 자유롭게 클 수 있었다.
0: 너 정말? 그래서 30명 중에 겨우 13등이야?

0: 아, 우리 미림이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1: 응? 아침이잖아. 입이 까끌해서 안 넘어가.
0: 그래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응?
1: 그거 유사과학 같은 거 아니야? 어디서 아니라는 말 본 거 같은데.
2: 수림아.
1: 알았어. 입 다물고 먹을게.
0: 아, 당신 오늘 오전 수업만 있죠?
2: 네. 그런데 점심은 약속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0: 어, 누구요? 그때 말한 그 교수님이요?
2: 네. 아유, 신경 써주신다는데. 아니, 모르죠. 어쨌든 감사는 표해야 할 것 같아서.
0: 잘했어요. 저기, 좋은 곳으로 모시세요.
1: 아빠는 대학 시간 강사다. 대학원 후배인 엄마와 30살에 결혼했다. 집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시간 강사라 결혼을 포기한 순례주택 박사님과 달리. 근데 외할아버지는 엄마 아빠 결혼 반대 안 했어?
0: 참, 아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1: 아니 순례주택 박사님
0: 또 그놈의 순례주택 얘기
2: 지금. 아, 여보 방송 높이지 말아요. 어, 계셔.
3: 오수리,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얘기만 하자.
1: 알았어요.

0: 우리 집이라. 사실 여기는 엄격히 말하면 외할아버지 집이다. 아빠는 외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며 부족한 생활비는 고모들에게 받았으며 그렇게 15년째 전임 교수를 꿈꾸고 있다.
1: 아니 근데 걱정이에요. 집값이 너무 더디게 올라서.
2: 에휴, 빌라촌이랑 섞이지 않았으면 달랐을 텐데.
1: 맞아요. 아,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0: 섞이는 거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야?
1: 뭐?
3: 야, 너 정말 몰라서 묻는 소리야?
0: 그러는 넌 알아?
3: 너? 너?
0: 언니, 너 말이야.
3: 이게 오수림 네가 눈만 뜨면 가는 거북마을 쪽만 빼면 우리 원더그랜디움은 거북산 아래 산세권, 거북역 근처 역세권, 거북공원 옆 학세권, 반지는 학교도 있어 학세권이야. 즉 완벽하다는 거지.

0: 그래서? 아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오미님 지가 원더그랜디움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 뽕으려고 우쭐대는 거 그냥 보면서 밥 먹었지.
1: 아 시시하다.
0: 진아야 인생은 원래 시시한 거랬어.
2: 누가?
1: 오수림이.
0: 뭐야. 내 친구 진아는 순례주택 202호에 사는 조은영 헤어 아줌마, 아니 원장님의 딸이다. 공부를 잘하는데 특히 과학에 뛰어나다. 따로 배울 필요 없을 정도로.
2: 진아 너 오미림 장래희망이 뭔지 알아?
0: 뭔데?
3: 날마다 드라이클리닝 냄새가 가시지 않은 옷을 입고 BMW 미니 타고 출근하는 20대?
2: 괴상하네.
0: 근데 드라이클리닝은 뭐야?
2: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막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배달된 옷 냄새거든.
1: 수림이 너한텐 미안한데 미림 언니도 너희 엄마도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특히 너희 엄마한텐 또 미안한데 거북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
2: 뉴스 때문에 그런 거지?
1: 응.
2: 엄마가 사고를 친 건 작년이었다. 나는 당시 순례주택 402호 순례씨 집에 있었다.

0: 대표적인 게 월거지, 전거지.
1: 저녁을 먹은 술래 씨와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과일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0: 들어보셨나요?
2: 월거지, 월세 사는 거지. 빌거지 문제 심각. 야, 수림아, 빌거지가 뭐냐?
1: 응? 아, 빌거지? 빌라촌에 사는 애들을 나쁘게 부르는 말, 거지라고.
2: 선배 앞서자. 너희도 그래?
1: 그리고 아닌데? 우리 학교는 아닌데? 우리는 애들끼리 그런 말 안 해. 안 하고 다 같이 그냥 놀아.
3: 그래, 어른이 문제야. 애들이 어디서 배웠겠니? 어른들한테 배운 게지.
2: 그건 맞아요. 애들 문제는 따지고 보면 다 어른들 문제예요.
1: 그때 모자이크 처리된 어른이 화면에 등장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길 바랐지만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모자이크 처리된 어른이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4: 솔직히 말해서!
1: 엄마였다.
4: 솔직히 말해서! 빌라촌 애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빌라촌 애들과 어울리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주 몹시 심각하게.
1: 음성을 변조했지만 소용없었다.
2: 아이고. 네 엄마구나.
3: 아니,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겠죠?
1: 알아볼걸. 솔직히 말해서를 엄마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 거기다 장소도 딱 거북마을 사거리잖아. 그날 저녁부터 엄마의 인터뷰 자른 곳곳에 올라왔다.
5: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병맛.
6: 어? 배경 거북사거리. 아, 이 사람 원더 그랜디움 사는 거 아니야?
5: 나 원더 그랜디움 입주민인데 원더 그랜디움 망신 좀 시키지 마요.
6: 근데 시원한 말 아닌가? 아, 빌라촌 애들 섞이면 찝찝.

0: 조은영이요, 아줌마가. 엄마 거북마을에 코빼기만 보여도 소금 뿌릴 거래.
1: 너야말로 지금 소금 뿌리고 있어? 아, 가뜩이나 골치 아프구만.
2: 아, 여보, 사람들이 당신인 거 알죠?
1: 저기,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할까요? 모자이크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어? 음성 변조도 아주 형편없었다고.
2: 아, 뭐 소용없을 것 같아요.
3: 엄마, 아파트 입구에 대자보 붙었어.
0: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였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공개 사과를 했고 원더그랜디움 카페 운영진을 그만뒀다.
1: 아니 솔직히 말해서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이 날 몰아내려고 꼬투리 잡은 거야. 어? 지들이 권력 잡아서 우리 명품 원더그랜디움을 길고양이 천국으로 만들려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빌라촌에 대해서 뭐

0: 무심히도 그 옛날 아들을 집어삼킨 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렀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서글픔이 동시에 들었다. 아들을 잃은 무수한 날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승범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귓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이미 다 이르렀다. 이제 무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굳건한 힘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승범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시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격해졌다.
1: 네, 자네에게 한약방을 넘길 테니

0: 부탁 좀 들어줘. 자네라면 꼭 해주리라 믿어.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 내가 떠올라서 그럴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 내 이렇게 사죄하니 내 안 좀 풀어줘.
1: 다리에 힘이 풀린 수정이 그 앞에 주저앉았다. 승범은 말없이 수정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었다. 승범은 그동안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갈대가 일제히 몸을 눕히고 그 사이로 냇물이 평소처럼 흘렀다. 한참을 오열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수정의 상태를 알아차린 승범이 등을 내밀었다. 거절할 힘도 없어서 그 등에 엎혔다. 생각보다 등판이 꽤 널찍해서 편했다.
2: 꼭 만나고 싶은 귀신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을 생각이었어.
3: 만나고 싶은 귀신이요?
1: 해가 하늘로 점점 떠올라 안개를 몰아냈다. 텅 비었던 거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차올랐다. 그들은 수정을 업고 가는 승범을 돌아봤다. 꽤 생소한 광경이라 그들은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다.
2: 이름은 정기훈이야.
3: 나이는요?
2: 7살.
1: 수정은 고개를 들어 승범의 뒤통수를 봤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살아있다면 승범과 또래였다. 그 사실을 자각하자 쌀집 최여사가 칠순잔치 때 아들이 자신을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이 떠올랐다.
2: 아이고, 다들 먹는 나이 먹는 게 무슨 윤 아니냐고 혀를 찼는데 꽤 나쁘지 않네.
3: 누군데요?
2: 내 아들. 아까 거기 그 냇가에서 죽었지.
1: 활달하게 조깅을 하러 집에서 나온 정리가 빌라 현관을 나서다가 수정을 업은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가 입을 떡 벌리다가 뭔가 아는 척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3: 사진 없어요?
2: 그러네. 그난 사진 하나 찍질 못했네.
1: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승범은 괜한 말을 했다 싶어 어떻게 말을 이어볼까 고민하는데 수정이 말했다.
2: 아마 혀를 빼물었을 거야.
3: 네?
2: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었으니.
3: 그 아이가 사장님이 귀신 환자들한테 수소문했던 귀신이에요?
1: 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고 승범은 멈칫했다. 목구멍 가득 뭔가가 차오르는 것 같아 승범은 이를 감추려 다시 발을 내디뎠다. 수정이 말을 이었다.
2: 우리 애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는가?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줄 땐 또 어떡하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떠올리면 마지막 그 모습도 함께 떠올라서 괴로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을까 봐 엄하게 키웠는데 괜히 그랬어. 잔소리 대신 한 번도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걸. 언니는

0: 대신 한번더 안아줄 거야.
1: 등이 뜨거워졌다. 말도 못하고 승범은 그냥 걸었다.
0: 너무 악착같이 살았어. 돈, 돈, 돈. 그저 돈 버는 게 중요해서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아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 아이는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났을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니 이렇게 매일같이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잖아. 천년 만년이고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내 몸이 이제 고장이 나서 얼마 버티지 못해. 그 전에 꼭 만나야 하는데 내 몸이 썩어 무너진데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텐데.
1: 수정은 몇 번이나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자책했다.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노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뭐라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 그저 많은 말들이 입에서만 맴돌았다. 한약방을 승범은 그냥 지나쳤다. 수정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뒀다. 그동안 속에 담아뒀을 슬픔과 울분을 다 쏟아내고 진정이 될 때까지 걷기로 했다.
2: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드릴 테니까 사장님도 제 치료 받으세요.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한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안 가겠다고요?
1: 정민은 수정을 위한 약을 짓고 있는 승범에게 소리쳤다.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더니 아침에 수정을 업고 오는 그를 보고 1차로 놀라고, 수정이 암이라는 소식에 2차로 놀라고, 승범이 지나가듯 제일 한방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3차로 놀랐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큰 충격들이라 들이켠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다.
2: 에이, 진짜니까 숨 쉬어요.
0: 아, 진심이세요?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번에 가서 착실하게 하면 부원장 자리 또 만들어서 그 자리를 준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리겠다고요?
2: 나도 머리로는 그게 최선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난 이기적인 놈이니까, 돈이 최고인 놈이니까 돈 보고 살면 된다고 날 이해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난 김진태가 아니라 고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더라고. 그동안 부대 끼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의지했나 봐요. 귀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고 사장님한테 막상 인정받고 나니 치료하고 싶어졌어요. 나만이 그분의 한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전히 난 돈이 좋아요. 대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지.
1: 너무도 단호한 승범의 결심에 정민은 무어라 더 말하지 못했다. 선택의 결정은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까.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0: 망해도 난 몰라요.
1: 정민은 그 선택을 언제나처럼 존중하기로 했다.

0: 승범은 쟁반을 들고 수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힘없이 누워있던 수정을 부축하여 벽에 기댈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죽과 함께 몸을 보호하는 약을 수정에게 줬다.
1: 아시죠? 이제부터 한의원에 쉬실 자리를 만들 테니까 이제 생활은 그곳에서 하세요. 이런 몸으로 한약방 일 하지도 못해요. 우리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밥이랑 약은 다 드셔야 합니다. 일단 체력을 끌어올립시다. 병과 싸우려면 체력이 강해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기운을 북돋고 침치료 시작할게요. 양방이랑 함께 치료를 병행할 거니까 병원도 함께 가요.
2: 아이 뭐? 아이 귀찮게 병원을 가.
1: 에이치.
0: 숟가락으로 죽을 휘적거리는 수정이 질색했다. 승범은 그 위에 장조림 고기를 한 조각 올려줬다.
1: 에이, 어차피 몇 번 가지도 못할 거. 귀찮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2: 말하는 뽄새하군.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혼자 먹을 수 있어.
1: 계속 먹지도 않고 죽으로 장난을 치니까 그렇죠. 아무리 속이 부대끼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남김없이 드셔야 해요. 천천히 꼭꼭. 응? 그리고 약 먹고 한숨 푹 주무세요.
0: 수정은 마지못해 죽을 먹었다. 몇 숟갈 뜨는 걸 보고 승범은 방에서 나왔다. 손님이 없는 한약방에 한낮의 햇볕이 들었다. 대기실에 있던 공실과 오른손에 의수를 낀 박씨가 그를 쳐다봤다. 수정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귀신들 사이로 일파만파 퍼지자 뭐라도 돕고 싶다며 박씨가 한 다름에 달려왔다.
3: 저기 치료를 할 수 있겠어?
0: 우물쭈물하다 공실이 물었다.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서있던 박씨가 주저앉았다.
4: 아이고, 그렇구먼.
1: 최대한 끝까지 시도를 해봐야죠. 사장님을 한의원으로 모실 겁니다.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0: 승범은 그들의 앞으로 다가섰다.
1: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귀신 환자분들의 힘이 필요하죠. 도와주십시오.

0: 며칠 후 해는 짧아졌다. 붉은 노을빛이 거리에 기울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허둥지둥 한의원에서 나온 승범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박씨를 만났다.
1: 응?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2: 평제리에서 비슷한 아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 내 다녀왔는데 아니었소.
2: 에?
1: 아, 그 뭐 눈가리가 희고 코가 그 주먹만한 남자 귀신이 한 말이지?
2: 에?
1: 아니었소. 그 아이 귀신은 전쟁통에 굶어 죽은 아이라오. 아유, 다들 한의사 선생이 내건 평생 한 뿌리 공짜에 온 동네 아이 귀신들을 보이려고 한다리니 내가 가서 확인했다오. 이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알 것이. 에, 제노모엔 공실 씨가 갔으니 거기도 갈 것 없소.
0: 허탈했다. 박 씨와 공실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 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3: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0: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 씨는 길을 건너갔다.

0: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1: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0: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1: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자랑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 오산, 하남, 안성, 파주 남부, 용인 북, 동북 서북부, 여주 동남 서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전남 광주 동부, 장성, 보성, 여수, 광양, 순천, 곡성 북부 남부, 전북 전주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의 한 고추밭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노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노인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내발산동과 하계동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 이어지는 폭염 상황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

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유류비 상승 제한과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6개 회사는 대성실업과 대전 충남 양돈 축산업협동조합, 북경 양돈 협동조합, CJ 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제품용기가 비슷한 세럼 화장품 등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21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인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제일 많았고 무좀약과 진해 거담제, 차량용 방향제, 순간 접착제 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를 쓰는 화장품 업체 4곳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80대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다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어릴 적 책상 속에 있었던 크레파스 다들 기억나시죠? 색이 많으면 괜히 부자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붉은색은 한여름에 태양이 되고 또 파란색은 바다가, 초록색은 나무가 됐었죠. 같은 크레파스를 쥐고 있어도 학교에서는 공부처럼 느껴졌지만 방학 때는 뭐든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놀이가 되면서 그림 일기장에는 바닷가의 풍경, 또 수박 한 조각의 추억까지 알록달록 채워주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색으로 하루를 그려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어른들의 여름방학일 겁니다. 자, 오늘 첫 곡 보아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방학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렙니다. 어릴 때는 방학을 기다리면서 한 학기를 보냈고 또 커서는 원 없이 놀던 학창시절 방학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방학의 진짜 매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꿀맛 같은 자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야 할 숙제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루를 채워가던 그 시간, 오늘도 훈훈했던 그 시절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누구랑 떠나느냐? 자, 화요일엔 럭키라떼 쇼가 함께합니다. 독보적인 키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기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NCT 드림이 부르는 덩크슛,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라떼 쇼 출발하겠습니다.

0: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바이브의 영원한 센터이자 여전히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씨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철부지 2년만 지나면 환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말을 왜 철부지라는 말을 제가 썼냐면 네. 철이 들면 늙어버린다 뭐 이런 느낌에 대한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무대에 쓰고 어떤 뭐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철이 들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상상력이
0: 그 무거운 걸 왜 들어요?
1: 와우 무그바람. 이런 개그를 와우
0: 네. 무그바라 무그바라
1: 아이고 무그바라 무그바라 그 무그본 걸 만다더노 이렇게
0: 경상도 사투리 중에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거 널찔라
1: 아 떨어질까봐
0: 아 널찔라 이거 잘 몰라요 어. 그리고 또
1: 가세
0: 빼다지.
1: 빼다지. 서랍.
0: 빼다지. 빼다지. 서랍. 서랍. 어, 뺐다 닫았다. 뺐다 닫았다. 어,
1: 빼다. 빼다지. 아. 가세.
0: 가세.
1: 옆으로 모서리를 가세라고 그래. 아, 네. 기티.
0: 가상자리.
1: 가상자리. 네. 기티.
0: 기티.
1: 그것도 끝에 자리.
0: 아, 끈티. 기티. 끈티.
1: 끈티. 끈티. 끈티. 끈티. 끈티. 끈티. 아, 참나. 아. 재밌네요.
0: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 아유, 뭐 항상 always happy virus 잘 지냈습니다.
0: 그래요. 오, 네. 지금이 방학 기간이야. 아이들한테는. 홍록기 씨 휴가 다녀오셨나요?
1: 아, 못 갔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라고 해봤자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짜짜짜짜 마치면 한 열흘까지는 갈 수 있지만 보통 한 3박 4일 뭐 그리고 또 군도 껴가지고 한 5일 정도 4박 5일 정도 할 텐데
1: 그것마저도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하. 모든 계획을 자녀를 위해 짜요.
0: 그러니까
1: 나만의 휴가가 아니야.
0: 우리 아니 근데 그 지금 그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지. 네, 네. 홍록기 씨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아, 힘들어요.
0: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1: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0: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는 한 달, 뭐 겨울 방학은 두 달
1: 두 달 이렇게 길었어. 아. 엄청 길었어요.
0: 야, 그리고 또 휴가 하니까 뭐 상병 휴가, 말년 휴가,
1: 이런 일병 휴가, 일병 휴가, 말년 휴가,
0: 다녀오신다.
1: 그 옷 다니고 막 내 한 일주일 남았는데 벌써부터 옷 다리잖아 나갈 때.
0: 아니 근데 저는 아 저도 이제 뭐 군대 생활 해봤습니다만 군복을 왜 다니는지 나
1: 그러니까,
0: 이해가 안 가.
1: 그게 사실은 그 안에서는 반짝거리고 막 날 쓰고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나가면 그냥 바로 나가자마자 도루묵이거든.
0: 근데 왜 다녔을까?
1: 왜 다녔을까? 그게 어떤 그 휴가를 가기 위한 어떤 마음을 아, 그, 야 그거야. 아니,
0: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휴가 간다.
1: 티내는
0: 부럽지?
1: 거.
0: 부럽지? 이런 느낌.
1: 그리고 이제 그 워커에다가 광내고.
0: 광내고. 아그 휴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네. 라떼 여름방학입니다. 아, 야 라떼는 라떼. 말이야 여름방 뭐 지금 군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군대
1: 라떼 얘기 여름방.
0: 라떼는 여름방학 가가지고 어디서 뭐 하고 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홍록기 씨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네.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게임만 하려고
1: 그러고
0: 얘들아 우리 때는 말이야 잠자리도 잡고
1: 맞아.
0: 메뚜기도 잡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1: 깨지기도
0: 까져먹기도 하고,
1: 하고 축구하다가 맞아, 넘어지고 맞아.
0: 땅 파봤니 구슬치기 해봤니 야 이게 라떼지 라떼
1: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아 저는 참 요즘 무서운 게 초등학생이거든요. 여름 방학 때도 뭐 학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방학이 되게 무서워요.
0: 그러니까 학원을 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1: 그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다 먹여야 되잖아. 일단 학교를 다닐 때는 아침만 먹여서 보내면 점심 학교에서 먹고 학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 밥을 뭐 시든 때도 없이 간식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항상 따라붙어야 돼.
0: 또 그 홍록기 씨가 또 다 챙기시나 보네.
1: 방학은 힘듭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러니까 라떼죠 라떼. 라떼는 홍록기 씨 지금 형제가 몇 명이죠?
1: 삼형제.
0: 그러니까 우리도 삼형제예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7명. 우리 딴 말. 우리
1: 맞아, 맞아.
0: 한 명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1: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하죠. 어른들이 하나보단 둘, 셋이 좋다. 지들끼리 노니까. 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아빠 놀아줘. 넌 별명이 놀쇠니? 아빠 내 별명은 놀쇠야. 너 공부 안 하니? 난 놀 거야. 하여튼 자기 전에 9시 취침해야 되는데 한 5분 남잖아요. 이제 오늘 자자. 아니야, 5분 남았잖아. 뭐든 자. 하려고 놀라고 하죠.
0: 그렇다면 홍록기 씨 아들의 지금 여름방학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1: 일단은 좋은 소식 있습니다.
0: 어떤 좋은 소식이?
1: 장모님 집에 설아 때 일주일 갑니다. 맞아.
0: 홍록기 씨 혹시 부산 출신이잖아요.
1: 네.
0: 그곳에 단감동이라고 아십니까?
1: 아, 알죠.
0: 제가 거기서 산동네. 2주일 살았어요. 방학 때.
1: 아, 방학 때.
0: 왜? 우리 이모님이 거기 사셔가지고. 근데 이모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참을 걸어 올라갔고 옆에는 문 개울이 좀 흘렀었고 그리고 밤에 라디오 하나를 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라디오를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달동네 느낌이었어.
1: 6.25 때였어요?
0: 아니에요.
1: 아, 아니에요.
0: 그때가 제가 1학년, 2학년 때니까 한 78년, 79년.
1: 그럴 수
0: 그리고
1: 있죠.
0: 그리고 그때 화장실을
1: 같이 썼구나.
0: 동네 사람 한 6세대, 7세대가 같이 썼어요.
1: 아, 근데 그 당시에 단감동에 놀러 갔던 원래 씨 기분은 어땠어요?
0: 기분이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색다른 동네구나.
1: 그리고
0: 제 기억으로는 산이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막 이런 동네였어요.
1: 저 또한 방학만 되면 삼형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애기들이 기차 운전 못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고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은 미취학아동이에요. 삼형제가 그냥 손잡고 기차 타는 거야. 완행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 부산에 뭐가 있다 좋은 게 아니야. 엄마를 떠난다. 엄마 또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엄마가 숙제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방학이 즐거운 거죠. 네.
0: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도 지금 방학이지만 저녁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좀 달달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눈치를 봐. 엄마 눈치.
1: 그럼.
0: 아빠 눈치는 안 봐.
1: 자기 전에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왜? 그 자기 전에 커피 먹는 거랑 똑같아요.
0: 우리 아이
1: 애기들 하이가 와요.
0: 우리 아이 언어로는 치카치카 해야 된대요.
1: 치카치카 맞아.
0: 치카치카를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1: 된다는 거야.
0: 아, 맞아. 그런 게 있어.
1: 그런 게 어딨어. 치카치카도 먹고 또 하고. 치카치카를 안 해. 우리는 그냥 치카치카가
0: 그때는 한번 할까 말까지
1: 치약이 아까워서 못했어.
0: 치약이 맛있었어. 우리 기억나죠.
1: 맞아. 달달하게
0: 달달하게 먹었다.
1: 간식거리가 없었던 시절이야.
0: 그리고 치약도 이렇게 줄무늬 치약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빨간색 나오고 파란색 나오고.
1: 그건 약간 미군 부대에서 있던 거예요, 거의.
0: 아니 그 어린이 무슨... 어린 치약 그런 게 있었어요.
1: 있어. 이름이 있어. 하여튼 이거 상표라서 지금도 있는 상표라. 콜머식이라고 있었어.
0: 최근에 단감동을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 재개발됐구나.
0: 재개발돼서 막 아파트도 막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야 부산, 마산, 울산 산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때 알고 보니까 산이 많더라고요.
1: 많죠.
0: 양산부터 경산까지 쫙 있었는데. 자, 그래 오늘은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잠자리 그런 거 잡았던 홍록기 씨 기억이 있습니까?
1: 전 아예 우리는 뭐 날개 띄고 막 알잖아요.
0: 네. 지금 생각해
1: 보면 그냥 잡질 않아. 우리는.
0: 진짜 못했어.
1: 못했어.
0: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구죠? 그 채식주의자라는 그 뭡니까 한강 씨의 네. 그 소설이 생각나듯이 네. 우린 참 못됐어. 돼지고기, 소고기, 곤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핀으로 꽂아가지고 그걸 또 방아쇠로 냈다라는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진짜 못됐다.
1: 맞아. 그 방학 숙제 있었어. 맞아. 자, 노래 듣죠. 네.
0: 아 그래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라떼 여름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 노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앤 스컬이 함께합니다. 부산 바캉스.

0: 네.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 쇼, 혜성가의 홍록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라떼 여름 빵아.
1: 빵아. 자, 그럼 랭킹 쇼 바로 들어가 볼까요?
0: 그래요.
1: 네,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 빵 5위. 매미 소리 따라 맴맴맴 매미 소리 따라 나선 여름 탐험 곤충 채집. 아까
0: 말했죠.
1: 아, 얘기했잖아요. 이 곤충 채집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의도를 하든 안 하든 학교에서 곤충 채집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 과는 아니지만 있었어요. 맞아요, 숙제가 맞아요. 과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채 그다음에 그 메뚜기. 애들 왜 그 뭐지 옆에다가 차고 다니는 그 감옥 같은 거 있잖아요. 곤충 감옥. 뭔지 알죠? 플라스틱 돼갖고 이렇게 거기에 산소 그 통하게끔 바람 통하게.
0: 곤충 감옥.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메뚜기 진짜 메뚜기 방학개비는 흔하게 봤어요.
1: 아, 그리고 일단은 메뚜기 뭐 하늘쏘 기억나요?
0: 하늘쏘도 기억나죠.
1: 하늘쏘랑 싸움 시키는 거.
0: 맞아 맞아. 싸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1: 장수 하늘쏘. 아니야.
0: 사마귀.
1: 사마귀
0: 잘 싸워.
1: 사마귀 말고 왜? 네. 아, 그 하늘쏘인데 장수 하늘쏘라고 그러나 큰 건데. 아, 사슴.
0: 사슴. 아, 이게 기억.
1: 무슨 멋있어 하여튼 이렇게 뿔이 이렇게 튀어나오네. 오. 걔가 예. 싸움은 잘 못하는데 이 앞에 있는 그 뿔 때문에 아. 되게 셌었어요.
0: 그렇구나.
1: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잠자리 잡을 때 왜 앞에 가서 동그라미 그리는 거 알죠?
0: 왜요?
1: 아! 에이 왜요? 야, 맞다, 이 사람이 맞다, 말이야. 맞다. 당신 야.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어?
0: 라떼를 모르네.
1: 아유 참나.
0: 잠자리가
1: 딱 그 어디에 풀에 서 있으면
0: 앉아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최면을 거는 거지.
1: 그러면 순간적으로 잠자리가 시선이 약간 맹해진대. 그때 잡는 거잖아.
0: 근데 그게 진짜 실효가 있었던 겁니다.
1: 나 그렇게 잡았어요.
0: 아 그래요?
1: 어.
0: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냥 괜히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1: 방학개비도 있었어.
0: 방학개비 그렇죠. 뒷다리 잡고 있으면 탱탱.
1: 맞아. 다 잡아봤네.
0: 깨구리도 잡아보고.
1: 사실 근데 매미는 잘 안 잡았던 것 같아요.
0: 매미가 잡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1: 나무 위에
0: 높은 데 붙어있어요. 이놈들이 높은 데 붙어있어요.
1: 근데 보통은 매미 소리를 따라가서 가면 곤충들이 많았어. 그 근처에.
0: 근데 매미도 애벌레로 오래 살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한 며칠밖에 못 준대요.
1: 며칠 못 살다. 아, 그 너무 슬퍼.
0: 근데 그 매미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어렸을 때 방학 때는 아니지. 맞아. 방학 때 학교를 가보면 텅 빈 교실이 무섭잖아요. 생물실 들어가 봤어요.
1: 오, 그거 막 그.
0: 생물실에 들어가면. 알콜에
1: 맞아.
0: 개구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1: 맞아.
0: 그러면 얘네가 혹시라도
1: 살아있는 거 아니야?
0: 살아있을지 않을까? 또 뭔가 뭐 그러니까 귀신으로 변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1: 그런
0: 들기도
1: 생각,
0: 하고.
1: 상상해만. 나는 곤충 채집하고 좀 다른 건데 네. 이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기억나요?
0: 어떤 거?
1: 여름엔 네. 파리가 많아요.
0: 아하.
1: 그 비닐봉지 큰 거로 중간을 잡아가지고 네. 앞부분을 조금 빼서 주댕이 쪽을 좀 빼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네. 파리를 딱 잡아. 그 다음에 다시 파리를 거기 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정말 잘 잡았어요, 파리를.
0: 아, 파리를? 파리를 잡아서 어디다 쓰게?
1: 아, 버리는 거지. 들어오니까.
0: 아, 맞다. 파리채로 잡는 것보다도.
1: 파리채로 잡으면 터지니까 그게 아니라 비닐봉지를 큰 빵봉지 같은 거 있어요. 큰 거를 중간을 그 주댕이 쪽 말고 중간 뒤쪽으로 이렇게 좁힌 다음에 앞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그러면 파리가 되게 빠르잖아. 근데도 그걸 잡아. 그랬던 기억이
0: 근데 나요. 시골에 이렇게 뭔가 맛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1: 끈끈이
0: 말고 파리채가 있어.
1: 있지.
0: 근데 요즘에는 파리채 우리가 우리 또 파리 선수잖아요. 날아가는 것도 자꾸 그랬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끈끈이가 나오고 요새는 뭐 땡땡킬러라든가
1: 전기.
0: 아, 전기로도 잡나?
1: 그거 있잖아 왜?
0: 맞아.
1: 그 배드민턴 채처럼 생겼는데.
0: 맞아.
1: 그거 그.
0: 아, 그 생각하면 진짜 우리 사는
1: 그래서 막
0: 나쁜 사람들이다.
1: 아니 잡아야지. 그거는 안 좋은 건데.
0: 맞아. 파리 키울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진짜 파리채 생각난다.
1: 모기도 진짜 많고. 그래서 모기.
0: 아 맞아. 홍록씨 모기 물렸을 때 네. 이렇게 팅팅 부었을 때 거기를
1: 손톱으로 십자가 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0: 그럼 뭐 효과가 있었나
1: 엄마가 우리. 꼭 침 발라줘.
0: 근데 침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1: 네.
0: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5위 곤충 채집 알아봤고요.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1: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빵 4위 성적표 받은 방학.

0: 장날 의욕 대폭발 동그란 생활 계획표. 아, 아 이게 방학을 하기 전에
1: 맞아 맞아
0: 그 방학 계획표를 짜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왜 선생님 이제 학교 생활 이제 방학이니까 너희 방학 동안 어떻게 어떻게 지낼 건지 생활 계획표 해봐.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생활 기록 계획표랑 우리끼리 짜는 거랑 다르잖아. 잠
2: 그렇죠. 잠 잠은 그 한 10시 정도 그리고 그 한 7시쯤에 저녁 식사.
0: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그냥
2: 다 잠.
0: 잠, 놀. 놀.
2: 아니야, 근데 공부 뭐 이렇게 막 써 있어.
0: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한테 내는 거고.
2: 근데 그 우리의 그 뭐랄까 그 생활 계획표에는 잠 먹는 거 외에는 자유 시간.
0: 자유 시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2: 그래서 예전에 뭐 과자로도 나왔지만 특정 상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면 괜히 생활 계획표가 생각나요.
0: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보면 선생님한테 낼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애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2: 산수,
0: 산수, 뭐 과학 더 하고 책 읽기, 독서, 그다음에 뭐 하든 그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이런 걸 다 넣었었어. 아,
2: 근데
0: 진짜
2: 이 생활계획표 전에 성적표가 있습니다.
0: 아, 성적표.
2: 지금은 성적표가 뭐
0: 없죠. 거의 없죠.
2: 수미양가가 없고 그냥 뭐랄까 뭐 평균 정도로 이렇게 뭐 잘한다 이렇게만 칭찬하는 거지.
0: 성적표를 받았다고 그래서
2: 우열을 가리진 않더라고요.
0: 위축되진 않았어요.
2: 하지만 우리 때는 수우미양가가 있었어요.
0: 수우미양가가.
2: 홍기 씨는 어떤 게 많았었나요?
0: 전 수나 우가 많았어요.
2: 공부 잘했네.
0: 저 어릴 때 공부 잘했어요.
2: 우리는
0: 왜 이렇게 왜 그런 눈으로 봐요?
2: 아니, 우리는 양씨였어, 양씨.
0: 아,
2: 양가, 양가, 양가, 양가, 양가, 양가. 근데 이게 수우미양가가 뜻이 좋았습니다.
0: 수.
2: 빼어날 수.
0: 우.
2: 뛰어날 우.
0: 미.
2: 아름다울 미.
0: 양.
2: 좋을 양.
0: 가.
2: 오를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0: 괜찮네.
2: 근데 우린 몰랐어.
0: 몰랐어. 다 가 하면 안 좋잖아.
2: 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진짜 수미양가 다 좋은 뜻인데 그때 우리는 막 올 가. 뭐 올수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래서
0: 맞아. 그 성적표가 성적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우미양가 그 기억난다 기억난다.
2: 성적표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까?
0: 아 보여드리죠 우리는 또. 아유 우리는 뭐 그런 거 거침 없어요.
2: 저는 또 못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기억도 못해. 저도 미술반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글씨로
0: 똑같이
2: 잘 받아보았습니다.
0: 엄마가 써야지. 맞아 맞아 맞아.
2: 그래요. 성적표 계획표 기억납니다. 자, 우리 메디아 알아봤죠, 지금?
0: 아, 그 전에 하나 생각난 거 있어.
2: 뭐.
0: 그 생활교표에 잠 해놓고, Z, Z, Z, 이렇게. 뭔가, 뭔가 그런 그 그림을 그쵸. 그렸어.
2: 달라, 달. Z가 큰 글자에서부터 작은 글자로
0: 말해. Z 이렇게 작아지면서. 순간 그 그림이 떠오르네요. 자, 3위 알아볼까요?
2: 3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빵. 3위! 3위. 밀린 숙제의 끝판왕. 탐구 생활과 그림 일기. 저 할 말 많아요.
2: 저는 많아.
0: 첫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3학년도 됐어. 이제 놀거리도 좀 알고, 네. 인포메이션도 많은 거야. 방학이 됐어. 방학 무조건 논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기억나죠? 탐구 생활.
2: 그렇죠.
0: 그 있잖아요.
2: 아유, 탐구 생활 앞에 잠자리.
0: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2: 잠자리 그려져 있고 막 그랬어.
0: 나밖에 없었어. 초등학생이. 형은 중학생이고.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껌을 뒤에다가 이름표 이름 쓰는 데 있죠. 껌을 붙여서 장롱 뒤에 숨겨버렸어. 그리고 한참 놀았어. 막 정신없이. 이제 내일 계약이야. 불안한 거야. 내가
2: 탐구생활 안 했으니.
0: 탐구생활도 안 했고 그림 읽기도 안 했고 숙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엄마 어쩌노.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렵게 와그라노. 엄마 내일 계약인데 숙제나 그림 읽긴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떡해. 그때 어머님이 한마디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2: 어떻게?
0: 괜찮아. 내일 학교 가서 맞으면 되지.
2: 맞아요.
0: 그 순간.
2: 그래 맞.
0: 어떤 그 사회생활에서 내가 뿌린 거에 대한 결과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를 그 단어 그 말 한마디로 딱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줬어. 내가 뿌린 만큼 얻는다라는 것처럼. 야 괜찮아 가서 맞으면 되지. 니 잘 맞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정말 숙면을 취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그 탐구 생활 찾고 준비를 한 거지 마음에. 근데 야 거기서 하늘이 저를 버리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첫날 모든 숙제를 검사하진 않아요. 나에겐 아니, 일주일의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거야.
2: 맞을 각오로 갔는데.
0: 아니면 이왕 맞자. 아. 딱 갔는데.
2: 그 일주일 시간 동안.
0: 일주일 시간 동안 탐구 생활부터 그림일. 일단 그림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씨.
2: 날씨.
0: 왜냐면 그 한 달 동안의 날씨가 기억 못하거든요.
2: 맞아, 맞아, 맞아.
0: 옆에 친구한테 딱 대충 그림을 또 잘 그려요. 어떤 거, 이 아이디어를 짜는 거야. 한달 동안, 아, 이날은 뭐 하고, 어떻고, 비가 왔어? 그럼 비가 뭐야?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짜. 그 다음에 탐구 생활도 금방금방 뭐, 야, 가져와봐. 애들 거 뺏기고. 그게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대도 안 맞고. 옛날에는 사실 가끔 이제 손바닥도 맞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자,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 지난 월요일, 다 월요일이었을 거야. 봐봐봐. 공룡기 숙제 너무 잘했다. 숙제는 요래 하는 거야.
2: 칭찬까지 받았네.
0: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았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는 되게 베스트한 숙제인 거야.
2: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니까요. 학원보다 너무 필요한 게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친구들과 유대관계도 생기고 또 뭔가 힘들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알게 된다라는 거.
0: 약간의 갈등이나 어떤 뭐 문제, 그러니까 커지는 문제 말고 뭐 이런 방송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요즘은 왜 어떤 뭐 학교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부모들의 관여가 너무 많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커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면역성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그쵸. 되거든요. 그냥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의존하는 것이나 뭐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물론 그 판단이나 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그쵸. 어떤 관여로 인해서 고쳐줄 수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나는 좀 애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정말 아 뭐 해야
2: 힘들어요.
0: 되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2: 그래요. 아무튼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저는 당근도 받아본 적 없고 채찍도 받아본 적 없고.
0: 저는 뭐 격공국 드라마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진짜 실제로 나왔으면 좋겠어. 강추합니다. 강추. 네.
2: 그래요. 자,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 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기라는 곡이 있네요. 캔디맨입니다. 네.

0: 네, 방금 들으신 곡 캔디맨의 일기, 이 노래 신라의 달밤 OST 중에 한 곡이라고.
1: 아, 영화.
0: 아, 예. 어. 자, 오늘은 라떼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2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방학 2위. 2위. 골목길 수영장 롤러장을 누비며 계획 없이 놀던 진짜 방학. 아, 방학 시작되면 사실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매일 밤 공터 나가서 애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계급장 따먹기 하고 딱지놀이 하고 또 들어왔다가 정말 재밌는 건 진짜 지금 제가 루안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놀라고 그러니 노는 걸 좋아하니 놀세니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 어린 시절을. 야, 진짜 많이 놀았네.
0: 우리 아이보다 더 놀았죠.
1: 더 우리가. 놀았지. 심지어는 공부해서 커피 운전은 없으나 여름방학 동안 너무 심하게 놀아서 커피를 흘린 적 있어.
0: 와. 자, 골목길은 어디 골목길이 생각납니까?
1: 아, 저는 그 영화, 저 드라마 1988에 나오는 그 왜 집 있죠. 네. 네, 거기 골목집에 왜 쌍문동 그거와 거의 똑같았어요. 오. 그래서 앞집에 누가 살고 누가 있고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나이 땡이라는 운동화 있죠. 유행했잖아. 네, 네. 그때 그 동네에 그 맨 앞집이 그걸 하나 샀어.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아느냐? 사서 빨라고 엄마가 끈을 풀어서 걸어놔.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 저 나이땡이다. 그러면 집집마다 난리가 나서 엄마 나도 나이땡 해서 그 집이 약간 트렌드세터 같은 느낌의 뭐 전축이 새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밖으로 소리가 들려.
0: 예전에는
1: 뭔 소리야?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뭔 소리지? 그러면 다 들어가 그냥. 저기 누구 엄마? 뭐 이게 뭔 소리야? 아유 전축 하나 샀어 애 아빠가. 그렇게 사지 말라. 그러면 그 또 마루에 가서 듣는 거야. 아. 그리고 뭐 TV 뭐 하여튼 그렇던 쌍문동에 똑같아가지고.
0: 자, 그렇다면 이제 골목길 수영장은 어디 가봤습니까? 막 방학 때 어렸을 때.
1: 저는 그냥 송도 앞바다 수영장이 아니죠. 바닷가죠 그냥.
0: 바닷가.
1: 그냥 수영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만난 게 어른 데서 만난 거예요. 그냥 입은 팬티 입고 바지만
0: 그냥
1: 벗고
0: 뛰어들어요. 아.
1: 동네니까. 아. 그러다 이제 혼나죠.
0: 위험하진 않았나요?
1: 저 지금 생각해보면 꽤 위험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는 그 가드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 중간에 물이 깊어지는 라인에 뭐 이렇게 그
0: 부표 같은 게 있었나?
1: 부표가 있으면서 사람이 한 명씩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다이빙대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네네네. 야 다이빙대까지 누가 먼저 가나 이런 걸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왜 혼나냐면 팬티를 잊어먹고든가 아니면 이 모래사장이잖아요.
0: 네,
1: 모래가
0: 젖어있고,
1: 온 옷에. 몸에 혹은 발에 네. 모래에 다 묻어서 와. 그러면 혼나는 거야.
0: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끝에도 좀 약간 모래가 묻어있고.
1: 맞아.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0: 모래가 묻어있고
1: 엄마한테 하면 혼났잖아. 그러면 엄마 우리 집을 바로 안 가고 뒷골목에 보면 그 수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수포에 할머님이 항상 그 건조하면 뿌린다고 물 호스를 밖으로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나가잖아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알아서 아유 이마들 떠. 그러면 그 물 호스로 물을 막 뿌려줘 몸에. 그럼 이제 웬만큼 또
0: 그 소금길에든가 그렇게 다 빠져나가죠.
1: 그랬던 그래. 추억이 나네. 생각나네.
0: 그리고 롤러장 얘기하겠습니다.
1: 아우 롤러장은 뭐 롤러장, 아유
0: 어디
1: 중앙탁구장이라고.
0: 중앙탁구장.
1: 우리끼리는 중탁이라고. 중탁. 아 가면 네, 네. 탁구장이 프론트에 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탁구장이 딱 있어요. 그물로 돼갖고 그 뒤가 다 롤러장이에요. 거기 DJ도 있고 막. 롤러 잘 타는 애가 1등이죠.
0: 그렇죠. 깜짝.

0: 그래서 뒤로
1: 아, 뒤로 가는 거.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로타리처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네. 원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 중간에 저 끝에 가면 이렇게 깊이 파여있는 데가 있어. 거기가 뭐냐면 기술 부리는 곳이야.
0: 아, 기술 부리는 곳. 아,
1: 그러니까 돌아서 왜 멈추는 듯 하면서 드리프트죠. 예. 멈추는 듯 하면서 다 돌아와 쫙 아~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화장실 있어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0: 왜요?
1: 노는 형들이 있어 항상.
0: 아, 일진.
1: 거기서 항상 연기가 나. 그래서 어릴 때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와서 밖 이렇게 옆에 건물로 갔던 아,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롤라장에 근데 롤라장에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롤라장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1: 뭐?
0: 시계 방향이에요.
1: 아, 그렇지. 네. 반대로 돌면 안 돼.
0: 돌기는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돌면
1: 처음
0: 크네.
1: 딴 동네에서 온 아들이 꼭 그런다니까.
0: 거꾸로 돌고.
1: 그러다가 싸움 나고 그렇지, 막 난리가 그렇지, 나지. 그렇지.
0: 네. 자, 이제 1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라떼 여름방학.
1: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방학 1위. 부모님 품을 떠난 첫 모험. 친구들과 함께한 여름 캠프의 추억. 아,
0: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친척집 간 거 말고 네. 친구들끼리
1: 있었어.
0: 친구들끼리
1: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야. 보이스카우트는 여름방학 때 모이면 네. 그 기능장이라고 그래요. 뭐 매듭 잘 묶는 거, 별자리 찾기 이런 거를 이렇게 기능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따면서 보이스카우트 캠핑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캠핑이죠. 가면 텐트 치기, 그러니까 이 기능장에 보면 텐트 잘 치는 아이, 그다음에 뭐 잘하는 아이, 매듭 잘 묶는 아이, 그다음에 별자리 잘 찾는 아이 이런 걸 되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네. 이게 자랑이지 쫙 메고 가면 진짜로 부모님 안 계시지 뭐 해봐야 형 누나 해봐야 한 그리고 누나들이 있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이 가잖아.
0: 그죠.
1: 뭔가
0: 그죠.
1: 거기서 뭐 밥도 우리가 해 먹고. 그러니까 그 보이스카우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자립이라든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교육이
1: 그래서
0: 많이 컸으니까.
1: 그래서 버너 불 피울 때만 이제 약간 선생님 같은 그 어른분들이 와서 리딩을 좀 해줘요. 그 캠핑장에 딱 있거든. 그러면 이제 텐트 치는 거 그다음에 버너 기억나요?
0: 그럼요.
1: 버너는 이렇게 압력을 넣어줘야
0: 펌프질을
1: 되잖아.
0: 해야
1: 펌프질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 같이 뭐 원터치 타지 에이.
0: 그러니까
1: 불 한번 피려고 해봐.
0: 맞아.
1: 기름도 갖고 가야 돼.
0: 맞아. 예전에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아우. 해가지고 양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때
1: 아, 저기요 원시인이세요?
0: 부심일 때는 그랬지만
1: 아, 버너도 되게 무거워 그게
0: 맞아,
1: 또
0: 맞아요.
1: 그리고 코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냄비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0: 맞아, 맞아.
1: 들고 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가면 한 3박 4일 2박 3일 동안 첫날은 재밌어 막 정신없고 막 땀 흘리고 잠 너무 잘 자 맛있는 거 있고 독특한 것도 먹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날쯤 되면 의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 같은 걸 막 이런 거 또 얘기를 해.
0: 그러면 모닥불 불면서 막 눈물 흘리고
1: 막 흘리고 하늘 보면서 울고 이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지 쓰고.
0: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야 진짜 아니 걸스카우트 하면 진짜 옷 뭔가 제복을 입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멋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면 항상 장기자랑 사회를 참 그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마이크를 잡고 막 당시에 코미디언 선배님들 어떤 성대모사도 하면서 다음은 누굽니다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멋있는 형이 하나 있어 항상 통기타 치는 아 통기타 딱 치면 그리고 밤에 모닥불 딱 피워놓고 캠파이어 아우 진짜 그거는
0: 아우
1: 정말 아 이게
0: 이제 좀 약간 지쳐 이제 여름방학을 우리가 한 2년은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캠파이어까지 그러니까
1: 캠파이어 하면 그 영상이 그 그림이나 그때 났던 냄새들 그다음에 그때 함께했던 누나 형들
0: 그쵸,
1: 친구들 얼굴이 막 떠올라
0: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다 기억나네.
1: 진영이 누나라고 있었어요. 김진영 누나라고 그 부산 쪽에 걸스카우트 거의 대빵이었어요.
0: 야,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진숙이 같은 느낌이네. 말란스 머리.
1: 아, 그런 건데 그 누나 더 셌지.
0: 네, 그래. 자, 홍록기의 럭키라떼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떼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홍록기 씨 수고 많으셨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라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코요태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꿈.

자, 오늘 끝곡으로 SG 워너비와 옥주연이 함께하는 한여름 날의 꿈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꿈 때리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동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와 뇌병변 장애인의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 대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동 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는 동력 보조장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4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는 이동을 돕는 카시트나 치료 훈련을 위한 운동기구, 그리고 이동을 돕는 계단 리프트 카와 자세를 잡아주는 기구로 나이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96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권역별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순간을 믿어요.

내일은 푸른 하늘, 언니네 이발관에 순간을 믿어요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섭식장애 문제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올해의 편한 일터 모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픽셀김이라고 불리는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과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양학축제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20년차 스피치 강사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째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쭉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소통, 보이스 이런 스피치 교육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디어 시대인 만큼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을 코칭하면서 또 제가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목소리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쳐 드려야 되고 보통 저희는 PPT 교환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복식 호흡이라던가 특히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해 드려야 되고 직접 손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저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보면서 저와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근데 너무 긍정적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취미를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이 됐거든요. 아,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수 있고 성장해가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섭식장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섭식장애가 뭡니까?
1: 네, 이 섭식장애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는 행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이라고 부르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이 체중이 느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최소한의 정상 체중조차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상태이고, 또 폭식증이라고 부르는 신경성 폭식증은 이 짧은 시간에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느낌 속에서 많은 양을 먹고 또 그 뒤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먹은 것을 없애려는 보상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이 섭식장애 유형에는 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강보험에서는 9개의 상병 코드로 나누어 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살을 빼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정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되는 회피 또는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같은 유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식습관이 나쁜 상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체중 변화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 뼈, 호르몬, 또 인지 기능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신질환 가운데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중대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성장기에 발병하게 되면 손상이 또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 우리나라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태라고 부를 만한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병원 진료 기록이 거의 전부인데요. 그런데 그 진료 기록만 보더라도 이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세에서 18세 사이의 섭식장애 환자가 2020년 694명에서 2024년에는 1180명으로 4년 만에 7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환자도 5년 사이에 15%가 넘게 증가했고, 이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받은 사람 가운데 약 95%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 병원 문턱을 넘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착각하거나 또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1: 특히 이 섭식장애는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특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통계와 현실의 간극이 다른 질병보다도 훨씬 큰데요. 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따라서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이 섭식장애가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유로 조사 항목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조사에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만큼 외모 강박이 심하다는 뜻일까요?
1: 네. 우리나라는 몸에 대한 평가가 일상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고 면접에서 인상을 평가받고 또 방송과 광고에서는 극단적으로 마른 몸이 기본값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몸을 끊임없이 심사하는 환경이 먼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마른 몸은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격의 증명처럼 읽히기도 하는데요. 또 성실하다, 자기관리를 한다, 또 절제력이 있다라는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0: 그러게요.
1: 그런데 반대로 살이 찐 몸은 게으름이나 방만함의 증거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이 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다뤄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에서는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의 취향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또 이러한 환경의 결과는 이 청소년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 왜곡이라는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0: 네.
1: 체질량 지수상 전혀 과체중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왜곡 때문에 불필요하고 위험한 체중 감량 시도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0: 네.
1: 또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도 이 체중을 줄이려 시도한 학생 가운데 이 부적절한 위험한 방법을 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생긴 일 정도로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1: 네. 바로 이러한 시선이 이 질환을 좀 가장 오래 방치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 섭식장애를 연구하는 이 스웨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티아스 스트란드는 이 허영심 때문에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교에서 만약에 체중 때문에 놀림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려고 한다는 건데요. 어떤 조롱과 또 차별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몸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순서인데 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이 통제감인데요. 섭식장애 환자들은 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세상에 산다고 말합니다. 학교와 직장의 압박, 또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요구 중에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사실 그때 유일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환은 이 외모가 아니라 무력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빼앗긴 통제권을 내 몸에서 되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이제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질환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의지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섭식장애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에게 기운을 내려고 하거나 또는 중독에 빠진 사람의

0: 게 그 중독을 끊으냐 되지 않냐라는 것과 같은 오해가 이 섹스 장애에도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질환 자체는 개인의 몸에서 발생하지만 이 원인도 해법도 모두 이제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뭐 담배나 산업재해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한때는 이런 것도 개인이 조심하지 않은 탓이었지만 이 지금은 유해 환경을 만든 쪽에 책임을 묻고 또 광고를 규제하고 안전 기준을 세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예. 이 몸에 대한 압박도 같은 경로를 밟아야 할 문제인데요. 또 책임의 주체도 국가만은 아닙니다. 이 마른 몸을 내세워야 이익을 얻는 광고주, 미디어, 또 극단적 콘텐츠를 밀어올리는 플랫폼들, 또 체중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산업 모두가 이 환경의 생산자입니다. 개인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고 권하면서 이제 매일 그 반대 메시지를 또 쏟아내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또 무엇보다 이 개인 책임 프레임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고 또 가족도 부끄러워서 숨기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사라진 사실 환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또 통계가 없으니 국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 자체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데 통계를 보면은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왜 여성이 외모 강박에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0: 네, 이 여성이 본래 외모에 민감해서만은 아닌데요. 이 여성의 몸이 훨씬 더 어릴 때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아동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을 때, 이제 여성 아동은 또 어떻게 보이는지로 평가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네, 이 외모는 사실 취향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척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외모가 실제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이 겹쳐 있는데요. 이 채용에서 요구되는 용모의 기준, 또 복장과 화장에 대한 사실상의 요구, 또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네.
0: 또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비대칭적이어서 이 여성 연예인의 체중은 여전히 기사 제목이 되고 또 최근에는 여성의 얼굴과 몸이 동의 없이 평가되거나 합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 여성이 몸에 대한 불안은 좀 예민함이 아니라 합리적 반응에 가까운데요. 또 여기서도 통제감 문제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좀 발언권이 적을수록 차별받을수록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 몸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1: 예. 끝으로 다른 나라 상황도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 다른 나라를 보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국립 석식장애 치료지원센터를 세워서 이 공공치료 네트워크를 제도화했습니다. 또 호주도 비슷한 국가전략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국가전략 좀 센터를 만들자라는 제안에 복지부가 중장기 검토 사안이라고 답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조례안이 발의가 됐지만 실태조사나 또 공공치료체계는 결국 국가가 법률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1: 네.
0: 또 이제 원인 쪽 규제도 좀 참고할 만한데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광고에 수정된 사진 표시를 의무화했고 또 노르웨이는 2021년에 보정하거나 필터를 적용한 광고 또 인플루언서 유료 게시물에 정부 표준 화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또 공공치료 체계를 만들고 이런 몸에 대한 좀 압박감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쪽에 최소한의 규율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B1A4의 노래 이어드리죠. 잘 자요. 굿나잇.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 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에게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올해의 편한 일터 모집이 시작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한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올해의 편한 일터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장애인 고용에도 모범이 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하게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사례를 확산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고요. 선정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1개소와 장애인공단 이사장상 3개소가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1: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번 선정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또 격려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신청 방법과 앞으로의 진행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신청 기간은 8월 21일

0: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장애인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공적기술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다음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사업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고요. 결과는 11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단 BF 인증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장애인 고용이 미흡했던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우수 사례가 나왔네요.
0: 네, 맞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달성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는 40%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특수학교와 도서관 중심이었던 근무기관을 공립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그 이번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인 장애인공단과 연계한 직무 맞춤 훈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다음에 현장에 대치가 될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의 직무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훈련을 마친 뒤에는 채용까지 연계를 해서 구직자는 직무 적응력을 높이고 사업장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학교와 교육기관처럼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널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코레일 유통의 채용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0: 네, 코레일 유통에서 두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직무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물건 진열 업무와 바리스타로 각각 한 명씩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지는 동대구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카페 스토리웨이이고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협의를 통해서 조절 가능하고요. 고용 형태는 24개월 계약직으로 시급은 1,320원입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대구 지역 본부의 담당자 이메일로 8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애인공단 대구 지역 본부 053-288-15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소식인데요. 청년 인턴 모집하죠?
0: 네, 맞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방식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근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7월 13일까지 약 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요. 근무지는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노동연구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오전에는 재택근무, 그리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급여는 월 217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8월 7일까지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양식의 이력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행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공공연구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

0: 청년 장애인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훈련 정보입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할 맞춤형 훈련생 모집한다고요?
0: 네, 장애인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채용형 맞춤훈련 과정에 참여할 훈련생 2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훈련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키운 다음에 한국전력기술에 입사를 하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직무는 DDCC로 설계 용역 성과물인 문서와 도면을 접수하고 등록하거나 배부, 그리고 취합하는 등의 전반적인 문서관리 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직장 예절과 대인관계 등의 직무 기초 교육은 물론이고요. 문서관리 실무와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까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1: 네,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0: 훈련을 이수한 뒤에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면요. 한국전력기술의 김천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고용 형태는 계약직으로 최대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고요. 연봉은 약 3,400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날 기념품과 도서 구매 포인트 등 다양한 복리후생도 제공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요.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등 일부 지원 제한 대상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1: 네, 지원 방법과 앞으로의 훈련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0: 지원 기간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지원서는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는 8월 12일에 발표가 되어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된 훈련생은 8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10월 19일에 입사 예정입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 수당과 교통비도 지급이 됩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5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해서 AI 디자인 제작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일까요?
0: 장애인공단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AI 디자인 제작 특강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특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까지 실습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집 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3일간 모든 교육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1: 네, 교육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0: 교육 훈련비와 교재비 그리고 재료비는 모두 무료이고요. 교육 기간에는 챗GPT와 나노 바나나 등의 AI 도구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 자정까지 지원서와 복지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 결과는 8월 12일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디자인 역량을 기르고 싶은 시각장애인 대학생이라면 이번 교육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걸스데이의 노래 이어드리죠. 기대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천에서 픽셀 김,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1: 문화공간 손탁과 홍천미술관이 8월 17일까지 픽셀 김,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 꿈의 공간과 또는 알람의 시간 공간을 동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토탈 미술관이 기획한 2025년 픽셀 김 개인전을 바탕으로 홍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문화공간 손탁과 홍천미술관 이렇게 두 공간에서 함께 진행되는데요. 2015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 약 10년 동안 이어져온 작가의 작업 세계와 그 확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천의 일상 공간 안에서 현대미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홍천미술관은 1956년 홍천군 청사로 지어진 등록문화재 제108호 건물을 바탕으로 2014년에 문을 연 공간입니다. 이후 현대미술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과 호흡해왔습니다. 지역의 공공미술관과 민간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마련한 전시로 지역 안에서 현대미술을 만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예정입니다.
0: 이 픽셀 김이라 불리는 김현우 작가는 어떤 분인지요?
1: 픽셀 김 작가는 픽셀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삼아 일상의 경험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보통 픽셀하면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해되지만 작가에게 픽셀은 세상과 관계 맺는 자신만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정형화된 화면의 단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으로 픽셀을 새롭게 구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억과 감정, 일상의 장면을 색채와 리듬이 있는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전시 제목인 꿈의 공간과 또는 알람의 시간 공간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을 떠올리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실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최소 두 점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 또 10분마다 울리는 알람에 맞춰서 자신만의 규칙과 리듬 속에서 작업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제목에는 체계와 자유, 반복과 상상이 함께 놓인 작가의 작업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픽셀 김 작가의 작업 흐름을 폭넓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선율이 느껴지는 드로잉, 과감한 색채의 변주, 원형 캔버스 작업, 수학 공식과 기호를 시각 언어로 전환한 작품 등을 통해 작가가 구축해온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예선이 개최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영상 심사를 진행한다고요?
1: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경기도협회가 주관하는 제34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지역예선 미개최 지역의 동영상 심사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예선이 열리지 않는 지역의 합창단은 동영상 심사를 통해서 예선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난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역예선 2026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를 시작으로 지역 예선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 예선은 8월 26일, 인천은 10월 8일, 경남은 10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본선은 언제 열립니까?
1: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에서는 대통령상인 대상을 놓고 각 지역 합창단들이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지역 예선 참가와 동영상 심사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가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했네요.
1: 경기아트센터와 사단법인 경기도음악협회가 9월 5일까지 군포와 화성, 안산, 이천, 고양, 수원 등 경기도 6개 지역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를 엽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 연주자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에 시작된 축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청소년 연주자들이 참여하면서 성장의 무대로 자리 잡았고요. 올해 11회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해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연주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교류하면서 클래식 음악 안에서 협력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0: 지역마다 공연 주제가 다르게 진행된다고요?
1: 네, 첫 번째 공연은 8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과 교향악의 울림을 열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8월 8일 화성에서는 화성에 피어나는 매홀의 울림, 안산에서는 푸른 바다의 파도를 나르샤, 이천에서는 청소년의 꿈이 빚어내는 축전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집니다. 고향 공연에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기쁜 우리 오케스트라가

0: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음악이 전하는 포용과 공감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마지막 무대는 9월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세계를 잇는 선율의 조화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 무대에는 국내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이탈리아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청소년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 화성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여름 콘서트가 열리네요.
0: 문화예술단체 HB아트가 8월 22일 화성 동탄에 있는 반석아트홀에서 모두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선사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될 예정인데요.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HB아트는 장애 비장애 전문 아티스트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이름의 HB에는 하모니와 균형, 심장의 울림, 희망을 잇는 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하모니를 이루고 음악으로 희망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B아트는 2023년 세계 부산 장애인 대회 개막 공연을 비롯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 공연, 유엔 본부 초청 공연, 미국 대사관 초청 공연 등 국내외 무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어떤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릅니까?
0: 이번 모두아트 페스티벌에는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임남현 성악가를 비롯해 발달장애 소프라노 김주희,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송우련, 시각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시각장애 색소폰 연주자 이예슬, 지체장애 휠체어 댄서 박정성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인자혜와 가수 송준도 함께해서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크로스오버 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지는 콘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 공연으로 진행되고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 계속해서 뮤지컬 소식입니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새롭게 돌아온다는 소식인데 어떤 작품일까요?
0: 현대인들이 마주한 불안과 불안정한 대인관계, 내면의 공허함을 다룬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새로운 캐스트와 함께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2024년에 초연을 올린 작품입니다. 극중의 키키는 정상과 무질서의 경계 속에서 이별과 좌절을 반복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이 이야기를 어둡고 무겁게만 풀어내지 않습니다. 치유 소모임과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을 빌어 키키가 관객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작품은 병이 완전히 낫는다는 단순한 결말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법을 진솔하게 그려냅니다.
1: 정신건강을 다루는 작품인 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
0: 네, 작품 안에는 상담사와의 면담, 마음관찰, 대인관계 훈련 등 실제 변증법적 행동치료 과정을 바탕으로 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힌 작품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고요. 2026년 공식 추천작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음악 역시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드록부터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랩까지 인물의 불안과 혼란, 관계 속 갈등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장면 등을 담은 넘버는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는 무대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됐는지도 궁금합니다.
0: 이번 재연은 전배역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배우들을 선발했습니다. 주인공 키키 역에는 송유택, 이호원, 최태희,

0: 아이가 캐스팅됐습니다. 새 배우는 성별과 나이를 넘어 각기 다른 모습의 키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키키를 제외한 호스트 배우들은 30개 배역을 오가면서 1인 다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각적,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관객들을 위해서 일부 회차는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진행됩니다. 공연 중에도 관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입장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 무대 장치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터치 투어 등이 마련됩니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10월 4일까지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라가 부르는 환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무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 오산, 하남, 안성, 파주 남부, 용인 동북 서북부, 여주 동남 서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보안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유류비 상승 제한과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초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80대인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제품 용기가 비슷한 세럼 화장품 등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21건이 접수가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인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무좀약, 진해 거담제, 차량용 방향제, 순간접착제 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를 쓰는 화장품 업체 네 곳에 개선을 권고했고 그 결과 세 개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 중단, 한 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을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해서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창작에 참여를 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활용을 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이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찰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이 된 해외 조미료를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이 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를 해서 해당 품목의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미국 식료품 업체 트레이더조의 베이글 시즈닝 제품으로 국내에서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반입이 돼서 중고거래를 통해서 거래됐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이 됐습니다. 해군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내일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령급 함정의 함장에 여군이 임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르신들이 내 평생 올여름처럼 더운 여름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그만큼 그냥 불볕 더위도 아니고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 등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탈수로 인한 콩팥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인들은 갈증을 감지하는 능력이 둔해져서 체내 수분이 부족한데도 목마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급성 신손상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 상태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은 여름철 신장 건강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탈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적정하고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투석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맞춤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수연 리포터의 화재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우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세무설계에서는 급격히 조정을 받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8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인구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수급률은 전북, 부산, 광주가 높았고 세종과 경기, 울산은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가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소득층 증가가 맞물리며 복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기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신청자는 전국에서 2,700명이 넘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900여 명에 불과해 대기자가 1,700여 명이나 됩니다.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3, 4년 전만 해도 신청이 적었지만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됩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원, 1인 가구는 27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개편해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 상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처럼 전체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학력, 고소득 은퇴자가 늘면서 고령자 하위 70%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96%에 달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송대관이에요. 한 번 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재 현장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화제거리 있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수연 씨.
2: 네, 안녕하세요.
1: 취재 다니라고 너무 힘들죠. 진짜 더워서.
2: 저는 사실은요 더위를 잘 안 타서 다행이에요.
1: 오, 그래요? 네, 이 극한 더위에도
2: 오히려 따뜻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
1: 혼나죠.
2: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래도 네. 뭐 덥지만 그래도 네. 기분 좋게 또 우리 어르신들 만나러 다니니까 네. 즐거웠어요.
1: 네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2: 오늘은요 동대문구 네. 용두동에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화음을 제가 따라가서 쫙 보니까 바로 지역 4060 합창단이었습니다.
1: 네네.
2: 파트별 연습에 뭐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주 멋진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1: 네.
2: 알고 보니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결성한 합창단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네네.
2: 취미를 넘어서 인생 2막을 노래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이셨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1: 네.
2: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1: 네. 1, 2, 3, 4.

0: 아니 4060이 맞습니까?
1: 네, 4060입니다. 네. 이 파트별 연습할 때 보면 이게 각자의 음색으로만 나오니까 네. 그냥 그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막상 하나의 화음으로 딱 모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네. 그 깊고 풍성한 그런 울림들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전율이 느껴지죠.
1: 그러니까요. 네. 아마 그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창을 좋아하고 또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용두 4060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네. 예, 여기는요. 지역교회의 아주 따뜻한 배려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70대 회원님도 지금 몇 분 계셨어요. 아, 그렇지만 네. 어쨌든 40대, 50대, 60대가 주축이 돼서 활발하게 이제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 하에 정기 연주회는 물론이고 지역 행사 그리고 또 합창 대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공연까지 아주 뭐 활발하게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합창을 꾸준히 하게 되면 복식 호흡으로 인해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로의 노래 그 화음을 들으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거기다가 좋은 건 치매 예방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좀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 말고도 네네. 사실 지역 가까운 데 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또 지역교회 지역문화원 뭐 이런 데서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또 합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노래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는 우리 단원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2: 사실은 제가 뭐 노래를 잘해서 왔던 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사실은 좀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저는 합창단에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선생님의 지도와 또 여러 동료 단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갈돌이 옥구슬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정도로 많이 발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기 전에는 뭐 남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못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창이라는 묻어간다라는 그 속설에 의해서 정기 연주할 때는 3,4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노래를 합니다.
1: 그렇게 박수를 막 사람들이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 혼자 받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2: 어떨 때인지. 나를 위해서 치는구나.
3: 사실 음악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제일 싫어했었고 네. 거의 어려서 미상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잘 줘서 미였고
1: 아, 음악이요?
3: 예, 그 정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 느낌을 더 찾을 수 있고
4: 아 노래는 잘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죠.
1: 근데?
4: 실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 여러분도 어떠세요?
5: 열심히 합니다.
1: 아 열심히 하는데 못하시나 봐요. 아,
4: 그게 중요하죠. 열심히 와서 나 열심히 참석하고 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빛이 나겠죠. 참석해서 자꾸만 그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나 스스로도 좋고 또 우리 단원들한테도 기쁨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합창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여태까지 배워가는 과정을 좋아해요. 아 이것도 해볼 만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네.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죠.
6: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요. 노래가 일단 제 자신이 즐거우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합창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되고요. 합창한다는 건 참 부럽게 생각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요. 저도 일원이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0: 합창의 묘미가 바로 또 그런 거예요.
1: 네, 네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또 함께 모였지만 뭐 각자 살아오다 보니까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노래만큼은 무대에서 좀 멋지게 또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것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뭐 혼자 부르는 노래도 좋겠지만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그런 음악 화음을 또 순간 잘 만들어가면서 하나를 했을 때 이 짜릿한 순간은 뭐 말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로움은 좀 덜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최고의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노래를 시작한 뒤에도 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만나보시죠.
0: 네.
5: 가요도 좋아하고 동요도 좋아하고 노래가 좋아졌어요.
7: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신 거예요?
5: 예. 막상 또 여러 이런 단체 와가지고 직책을 맡다 보니까는 앞으로 나서서 해야 될 입장이고다 보니까는 못하는 노래지만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틀려도 자신이 있어지고 저는 관객들 모르게 있잖아 살짝 넘어가는 거
7: 자신감이
5: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듣게 되고 하니까 짜증 날 것도 조금 참게 되고 생활의 변화가 그런 데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활기차지고 즐거워지고
7: 전부 다 네. 좋은 표정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유난히 눈에 좀 띄셨어요.
8: 아유 감사합니다.
7: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8: 아유 그냥 약간 연출된 항상
7: 네, 그 표정은 사실은 연습을 좀 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8: 아, 그 저 억지로 왜 멍서 깔아놓으면 더 못한다고 시키면 되려 더 못해요. 경직돼서. 네. 근데 그냥 그 곡에 충실하려고 해요. 항상 연주할 때 그 곡이나 가사나 곡의 분위기 생각하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표정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노래할 수 있고 이분들과 또 함께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이슬로서 다른 분들에게 또 많은 감동을 또 선사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런 노래고 합창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제가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가장 크죠.
9: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음치만 면했다 뿐인데 그래도 노래를 하면 그냥 다 잊혀지고 즐거워요. 서로 어우러진 그 화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가 있어요. 노래가 이게 한 주 사는데 저에게는 이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합창의 묘미잖아요. 그게 합창은 네. 내 소리를 죽여서 하나로 같이 만들어 화음을 이루는 게.
1: 또 이제 살짝 네. 틀렸을 때 묻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또 웃는 날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단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행복한 인생 2마 그 감동 뭐 말보다 노래가 더 잘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4069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역시 또 들려주셨거든요. 네. 끝으로 확인해 보시죠.
0: 네.

0: 네,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합창은 정말 함께 소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안에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변의 합창단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준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오연준 어린이의 고향의 봄.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

이래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책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더 우먼을 모두 다섯 분에게 드리고요. 자,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로메에 초대하는데요.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공연하는데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요. 도서 더 우먼과 창극 살로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모셨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매달 첫째 주에는 시를 제가 읽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이번에는 팔순의 나이에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로 오장한 문학상을 수상한 이상국 시인의 시를 선택했습니다.
0: 아, 네네. 이상국 시인이 1946년생이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시를 쓰려면은 항상 예민한 감수성과 긴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인이 소설가, 수필가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상국 시인이 팔순의 현역이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국 시인도 시장 노트에서 시가 늘지 않는다. 꽃은 저 혼자서도 피었다지고 송아지도 어미말을 알아듣는데 시가 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사랑도 늘고 술도 늘고 이별도 늘어가는데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0: 오, 네.
1: 하지만 열 번째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0: 네.
1: 50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정진해온 고수의 솜씨가 나타납니다.
0: 네.
1: 네. 우선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라는 구절은 너에게라는 시에 나오는데요.
0: 네.
1: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나는 패배도 없이 살았다. 그렇지만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무 속의 이파리처럼 일생의 시련처럼 너는 내 안에 무엇이었다. 너는 때로 구름처럼 다정했으나 나무들이 침묵하고 비가 지나가는 동안 사랑은 어떻게 왔다 갔으며 저녁이 오고 밤이 가는 데까지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었던지 산다는 건 누구나 제게서 멀어져 가는 일 자고 나면 새들은 무슨 소식을 전해오는지 비에는 어떻게 강을 건너왔으며 바람이 무엇을 쓰고 가는지 너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생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내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도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0: 네. 여기서 시인이 너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는 상대는 아무래도 시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네.

0: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잊은 적이 없는 내 안에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도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 시에 대한 헌신, 진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네, 요즘은 뭐 인문학 예술은 종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0: 네네.
1: 하지만 세상, 개인적으로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 안에서 시인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0: 네네.
1: 네, 지금도 당장 명령어만 치면 거의 동시에 화면에 시 구절들이 줄줄이 뜨는 AI 시대예요.
0: 네.
1: 그런데 아날로그 감성으로 내면에서 일어나 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한다든가 바람과 달, 햇빛 등 자연이 보내는 신호와 반응을 이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런 시인의 모습에서 장인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이전의 작품들과 정보들을 모자이크를 해서 적당히 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이런 AI 시 내지는 예술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성입니다.
0: 네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적당히 획일화된 편리함을 거부하고 아날로그적 취향을 즐기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시침과 분침 있는 시계를 구입한다거나 LP판으로 음악을 즐기는 분들의 경우에 그저 복고 취향이 멈추지 않고 감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면서 좀 감성이 무뎌지고 또 주변의 변화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너무 싫다.
0: 네.
1: 그러시면서 글쓰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저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요가도 좋고 라인 댄스, 뭐 텃밭 가꾸기 등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무언가에 마음을 좀 탁 붙이고
0: 네.
1: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네, 이상국 시인은 저녁의 위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슬픔들아 새처럼 가볍게 사는데도 삶은 어떻게 짐이 되었으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울지 마라. 인간이라는 게 죽을 힘을 다해 세상에 나와 어떤 사람은 평생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벽돌만 쌓다 간다. 말을 안 해 그렇지 누가 울고 싶어 울겠으며 아프고 싶어 아프겠는가. 울지 마라 슬픔들아 삶은 어떻게 섬이 되었으며 벌처럼 붕붕거리며 사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고 땅바닥만 내려다보지 마라. 강물은 그 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바람이 숲을 몰래 지나가지 못하듯 억지로 못하는 게 인생이다. 저녁이다 슬픔들아 어둠의 등에 엎혀 집으로 가자.
0: 아. 저 지금 밑을 그으면서 들었어요. 억지로 못하는 게 인생이다. 저녁이다. 슬픔들아. 어둠의 등에 엎혀 집으로 가자. 정말 우리 모두 굽이굽이 방대한 자서전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알면서도 지워버리지 못하는 또 미련 목록이 길고 길잖아요.
1: 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0: 네네.
1: 네, 왜 미련과 회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요.
0: 네네.
1: 네, 이상국 시인의 자두를 보면
0: 네.
1: 나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대학 보내달라고 데모했다로 시작을 합니다.
0: 아, 네네.
1: 네, 근데 데모를 했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이제 밥을 굶기로 하셨대요.
0: 네네.
1: 그런데 2, 3일이 지나자 아버지는 여전히 논으로 가고 어머니는 밤매로 가고 형들도 모른 척 해가 지면 저희끼리 밥 먹고 불 끄고 자기만 했다고 하네요.
0: 오,
1: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밤에 몰래
0: 네, 네.
1: 자두나무에 올라가서 자두를 막 따먹었대요.
0: 그런데 네, 네.
1: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빈속에 날 것만 먹으면 탈난다고 몰래 누룽지를 넣어주던 날 스스로 투쟁의 깃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두는 나 그때 성공해서 뭐가 됐을까 자두야로 끝나요. 그런데
0: 네,
1: 네. 저는 시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1: 지금처럼 시인이 되어서
0: 네.
1: 일상의 모든 일이 일으키는 반향에 감흥하면서

0: 감정의 언어들을 다듬었을 거라고요.
1: 네. 네.
0: 또 그늘이란 작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 네네.
0: 몸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봄이 되어도 마당에 철쭉이 피지 않는다. 집을 팔고 이사 가자는 말을 들은 모양이다. 꽃의 그늘을 내가 흔드는 것이다. 흔든 것이다. 아내는 집이 좋으니 책을 버리자고 한다. 옛 시인들은 아내를 버렸을 것이나 나는 나의 그늘을 버렸다. 그런데
1: 네네.
0: 제가 좀 요즘 좀 다음 달에 이사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해 나가면서 책을 정리하고 일부는 버리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 책을 버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발적으로 책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
1: 네네.
0: 네, 저의 경우 버렸던 책들을 다시 주워 오기도 합니다.
1: 네,
0: 장릉이나 수납장 정리의 고수분들은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버리고요. 또 수납장 깊숙이 있는 그릇이나 잣동사니들은 이 집에 이사 올 때 넣어놓은 것이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상국 시인의 작품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처럼 가볍게 살아보려 해도 자꾸 아래를 내려다보게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금요일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는 또 막 웃었는데요.
1: 네.
0: 시인은 보통은 금요일 오후에 로또를 사는데
1: 네.
0: 시가 안 되는 날은 몇 장 더 산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 시 같은 건 안 쓸 작정이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맞춰보는데
1: 네.
0: 아, 나는 당분간 시를 더 써야 하는구나. 혹은 아, 시는 참 끈질긴 데가 있구나 하면서 다시 금요일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1: 네, 정말로 시가 끈질기게 시인을 놓아주지 않는군요.
0: 네, 우리 모두 무언가에 묶여서 살면서
1: 네,
0: 평생
1: 네.
0: 금요일을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속에서 소소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과 슬픔도 있고요. 서운함과 미련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이렇게 무더운 날 오후에 생각합니다.
1: 네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도 매주 복권 사면서 삶을 느낀다고 하는 친구가 있긴 합니다. 네네 웅선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이상국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서 의연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 초연한 척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왜 나에게는 로또 같은 행운이 없을까 허전해 할 필요도 없구나. 우리 모두 시인의 마음으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우흥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들어보시죠.

0: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이어집니다. 증권 전문가 김주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증시가 최근 한 달간 급격하게 하락해서 심각한 수준까지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보죠. 먼저 최근 증시 얼마나 하락했어요?
1: 예, 6월 초에 이제 9,400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7월 한 달간 이제 극심하게 이제 변동성을 보이며 그 7월 중에 지속 5,200선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결국 6,000선 중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마지막 날 코스피 지수가 한 18%라는 이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간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0: 네.
1: 월중 이제 고점 대비로는 코스피가 43%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도 41%까지 하락했다가 21%로 마감했습니다.
0: 네.
1: 코스닥은 연초 이후에 이제 어제까지 보면 마이너스 20%이고요. 코스피는 연초 이후에 플러스 48% 상승입니다.
0: 네.
1: 월간 낙폭은 이제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뭐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이상의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0: 네네.
1: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지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유별나게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하락했던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0: 네네.
1: 하락도 하락이지만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극심해서 한 달 내내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최악이었었고 심지어 이제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우리 증시를 가리켜서 카지노 같다고 뭐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0: 네네.
1: 1년에 이제 한 번 발동될 듯 말 듯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1998년 도입 이후에 코스피에서 이제 15번 발동이 됐었는데요.
0: 네.
1: 그중에 9번이 이제 올해였고 지난주에는 역사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발동이 되면서 뭐 투자자들을 이제 패닉으로 몰아갔었습니다.
0: 네, 네.
1: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전일 이제 종가 대비 지수가 8% 이상 이제 하락하면서 발동이 되는데요. 이틀 연속 발동되는 건 저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사이드카 역시 이제 밥 먹듯이 발동이 되었는데요. 올해에만 이제 40회 이상 발동이 되었었고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그 일주일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0: 시장이 오를 때도 그랬지만 하락할 때도 매일같이 증시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지수가 그렇다면 종목들은 더 심각하겠죠?
1: 네.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각각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8%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0: 네네.
1: 뭐 현대차나 여타 이제 대형주 같은 종목들도 뭐 심각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0: 네.
1: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0: 네.
1: 특히 요즘 이제 매일같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6%까지 하락한 ETF도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나마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 좀 아쉬움이 좀 그치지만 상승장이 좀 덜 올랐거나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급격히 하락을 해서 굉장히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0: 네.
1: 7월 한 달간에 이제 증권사들의 반대 매매 규모가 8천억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0: 네, 이제
1: 강제 매도된 거죠.
0: 네.
1: 반대 매매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급 블랙홀이 됐던 이제 레버리지 ETF나 신용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이번 조정에 반대 매매 등으로 굉장히 손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 네, 네. 예.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우리 증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크거나 하락했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지난달 우리 증시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정점 논란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상승, 미국이란 전쟁 같은 이슈였습니다.
0: 네, 네.
1: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리고 글로벌 AI 업체들의 이제 수요가 계속 이어지겠느냐 하는 등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 와중에 이제 최근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향후 이제 기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이제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지난달에 70달러 이하로 내려갔던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보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요.
0: 네네.
1: 상반기에 우리 증시에서 한 150조 이상 매도를 한 외국인들이 최근 3주간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 결국 7월 한 달간은 보니까 2조 한 4천억 정도로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0: 네, 네.
1: 대장주인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8월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코스피가 향후 12개월 이제 선행 PER이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ER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네.
1: 하지만 이번 장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은 정상적일 때 얘기고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일 때는 그런 뭐 데이터나 기술적인 분석이 별로 그 효용이 없습니다.
0: 네. 예. 뉴스에서는 정치권에서 참 매일같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얘기가 나오던데요.
1: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요한 수급 교란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건 사실인데요.
0: 네, 네.
1: 여러 가지 뭐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만 좀 들어보면
0: 네.
1: 지난주에 하이닉스 인버스 레버리지 ETF라고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가 있거든요.
0: 네네.
1: 이 종목 하나에 하루 거래대금이 한 5조 원이 넘었는데요.
0: 네.
1: 이게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보다도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0: 아.
1: 그 외에도 시장 전체적으로도 거래대금 상위를 대부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0: 네.
1: 이번에 이제 급락하기 전에 하이닉스 주가가 한 200만 원대였는데요.
0: 네.
1: 그런 주식을 2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도 이제 두 배로 움직이는지라 많은 투자자들이 좀 몰려들었고
0: 네.
1: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막 몇 번씩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겁니다.
0: 네.
1: 외국계 시티은행에서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이제 증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거 투자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걸로 추산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지난주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던 그 지난주 초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원성이 굉장히 그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요.
0: 네.
1: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응이 아니하거나 대책이 좀 미비하다는 게 주된 여론입니다.
0: 네.
1: 관련 대책 중에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투자 예탁금을 최소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리기로 했고요.
0: 네, 네.
1: 8월 중순에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앞당겨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시행 후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시행 전 마지막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0: 네.
1: 그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긴 했습니다.
0: 네.
1: 투자 비중 축소 그리고 이제 교육 강화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이 좀 그 언급되고 있는데요.

0: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 주변에서 얼마 전까지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하고 자랑하던 분위기에서 네. 요즘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0: 굉장히 많죠. 네. 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투자에 나섰던 분들 중에 이번에 뭐 본전만 회복되면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1: 네네.
0: 안타까운 건 이번에 하락도 심각했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좀 훼손됐다는 점입니다.
1: 네.
0: 지난 몇 년간 우리 증시는 소위 박스피라는 이제 오명과 함께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이제 조롱이 유행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이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던 증시가 작년에 자본 시장에 좀 친화적인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주주 친화적인 이제 법률들이 통과됐고 기업들이 이제 호실적이 좀 이어지면서 다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1: 네, 네.
0: 뭐 그 결과로 증시로 이제 머니 무브가 발생하면서 신뢰가 쌓여가던 중에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야, 역시 우리 시장은 안 되는구나 하는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1: 네, 네. 네.
0: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1: 그렇죠.
0: 특히 작년과 올해 새로 이제 주식 투자에 나섰던 분들의 손실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돼서 좀 네. 마음이 안 좋고 좀 화도 좀 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지난주 기사에서 노년층들이 이제 은행에서 신탁으로 ETF에 많이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1: 네, 네.
0: 최근 ETF가 이제 워낙 많은 관심을 좀 받았고 젊은 층에 비해서 기기 작동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서 많이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 은행에서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좀 안전하겠지 하는 분들이 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 네.
0: 이번 조정에 좀 피해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0: 자료를 보면 관련 신탁 상품이 지난 5월 판매액이 작년 10월에 비해서 한 8배나 네.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금감원에서도 관련해서 지난 30일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만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예. 오늘은 최근 급격히 조정을 받은 우리 증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투자자분들은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증권 전문가 김주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유성화의 동백꽃 첫사랑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훌쩍 지나 본격적인 하반기로 접어든 요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시겠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특정 자격이 되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잖아요. 여름 지나고 날이 선선해지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잡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신 분들은 더 미루지 말고 미리 예약부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미뤄도 내 건강을 살피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겠지요? 함중아의 노래입니다. 내게도 사랑이.

네,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8월의 시.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의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은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산에 산에는.

0: 옛날에 국민학교 여름방학식 하던 날이면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놀이도 가고 곤충 채집도 해야 하고 시골 친척집도 놀러 가야 하고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지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꿀맛 같은 방학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기분을 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시절 열심히 들었던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된다는 말이죠. 그날의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옛날 국민학교 시절 성적표를 받아서 방학식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1: 네.
0: 그 옛날에 통지표라고 그랬죠. 성적 통지표.
1: 아, 그렇죠.
0: 성적 구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에는 수우미안가 이렇게 다섯 등급이었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말이죠. 그밖에 뭐 행동 발달 사항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 학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이 있었는데,
1: 네.
0: 본인 기록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 저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0: 그건 다 되네요. 만사 다 적용되는.
1: 예. 그리고 뭐 성격이 활달하고 뭐 그런 내용들 기억이 나요.
0: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저랑.
1: 다들 그렇게 하시나봐요. 모범답안이 몇 개 있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0: 당시에는 네. 하나급의 반 학생이 60명 정도 됐어요.
1: 그렇죠.
0: 그 지금처럼 뭐 20, 30명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하려면은.
1: 그러니까 한 다섯 분류나 여섯 분류 정도 놓고.
0: 구분해 놓고.
1: 예, 네. 이렇게 좀 적용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되네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쨌든 그 시절 생각이 가끔 납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 시간과 같은 주제로 준비하신 거죠?
1: 그렇습니다.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0: 먼저 두 곡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들이죠?
1: 최연 씨의 구름 나그네 그리고 윤수일 씨의 유랑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 최고의 남성 가수들이었네요.
1: 네.
0: 먼저 최헌의 구름 나그네. 최헌 씨 특유의 그 걸걸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노래죠.
1: 그렇습니다. 안치행 씨가 작곡한 안타기획의 히트 상품인데요. 윤수일 씨, 최헌 씨, 희자매, 뭐 윤한기, 윤복희 씨 등 그 안타기획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은 거의 한 번씩 앨범에 수록했던 대표곡이에요.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이런 가사가 왠지 여행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을 했는데요.
0: 남자 가수가 불러야겠네요. 남자답게 길을 간다.
1: 윤복희 씨 노래도
0: 네.
1: 여자답게 길을 간다 그래도
0: 바꿨나요?
1: 예, 나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남자답게 길을 가지만 결국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라는
0: 네.
1: 가사로 반전을 또 주고 있어요.
0: 맞아요. 참 멋진 가사 진행이었습니다. 윤수일의 유랑자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예, 유랑자는 윤수일 씨의 다섯 번째 독집에 담긴 히트곡인데요. 1980년에 발표됐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윤수일 씨는 윤수일 밴드를 결성해서 락 성향의 좀 뿌리로 돌아가게 되죠.
0: 네.
1: 그러니까 이 곡은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트로트 곡의 유행을 몰고 왔던 윤수일 씨의 노선이 이어진 거의 마지막 히트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윤수일 밴드는 그 윤수일과 솜사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1: 이후죠.
0: 이후에.
1: 그러니까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그 밴드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좀 전혀 다른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집어넣었었는데
0: 네.
1: 그 노래가 히트하면서 이제 윤수일 씨는 솔로로 독립하게 되고 그런 스타일의 노래로 계속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0: 트로트 곡.
1: 예, 그러다가 이제 뿌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락 스타일의 윤수일 밴드를 결성한 거였었죠.
0: 그랬군요.
1: 네.
0: 이 노래는 뭐 상당히 그 도예풍 느낌이 좀 드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유랑자라는 제목의 노래긴 하지만 그 뭐 고독한 도예풍의 윤수일 씨의 매력이 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 곡인데요.
0: 네.
1: 어찌 보면은 또 구름 나그네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해요. 가사를 보면은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끝없는 유랑이라는 가사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깊은 사연 한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구름 눈물 키워드가 좀 겹치네요.
1: 네. 근데 이렇게 가사를 떼서 보면은
0: 네.
1: 이 시대에 나왔던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나왔던 가요들은 특히 이제 가사가 시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0: 네. 네. 정말 시를 가사로 쓴 것도 많았고
1: 그렇습니다.
0: 시 같은 가사도 많았고. 자, 멋진 가사를 가진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 이 시간을 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1: 그런가요?
0: 예, 그 게시판에 이런 네. 글들이 있습니다. 오순신 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요. 송명아 씨가 선곡해 주시는 명곡을 들으면서 더위를 잊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윤종윤님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각장애인 애청자입니다. 항상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높은 코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월화 수요일 코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화요일 코너 옛노래 이야기에서 송명아 씨를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꾸며주심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1: 아이고,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0: 예, 저희 감사드리죠. 예, 애청 감사드리고요.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또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책임감 같은 게 막 생기시죠?
1: 예,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0: 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이용 씨의 태양의 저편 그리고 이선희 씨의 길을 떠나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태양의 저편은 이용 씨 전성기 시절 나온 노래죠?
1: 네. 1983년에 발매된 두 번째 독립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0: 네.
1: 두 번째 앨범에는 이 곡 말고도 이별 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이 히트한 바가 있습니다.
0: 최고의 곡들이죠.
1: 네. 이용 씨는 81년에 열린 국풍 81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바람이료로 대상을 받은 뒤에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죠.
0: 깜짝 스타가 됐죠.
1: 네, 1982년 독립 앨범에 수록된 잊혀진 계절은 정말 크게 히트해서 지금도 10월 말일만 되면은 그 이용 씨를 섭외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0: 네. 네, 가끔은 잊혀진 계절도 유명한 제목이 됐지만
1: 네.
0: 10월의 마지막 밤이 제목 같은 느낌 그렇게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그 당시에 가왕 조용필 씨가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었을 때 1인 천하 아니었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때 조용필 씨를 이겼던 극소수의 가수 아닙니까? 이용 씨가.
1: 그렇죠. 이용 씨는 그 해에 연말 시상식에서 조용필 씨를 누르고 가수왕이 되는 정말 사건을 만들었고요.
0: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1: 네. 이 곡 역시도 전작의 파트너였던 이범희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0: 아, 이범희 씨 곡이군요.
1: 쳇바퀴 안을 돌듯이 도는 도시의 젊은이여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무지개 다리 건너. 특급을 타고 가자. 하늘 끝 닿는 곳까지. 이런 가사가 당장이라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곡이죠.
0: 네, 다음 노래 여행길에 이선희 씨의 맑고 힘찬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1: 네.
0: 길을 떠나자 언제 발표됐습니까?
1: 이선희 씨가 1988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이 앨범에 담긴 곡 가운데는 나 항상 그대를 사랑이시는 이 자리가 히트했고
0: 예.
1: 이 곡 역시도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쾌한 로큰롤 리듬을 타고 흐르는 곡이지만 가사는 사랑을 잃고 떠나는 이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0: 네.
1: 비는 내리지만 미련 없이 떠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자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이선희의 길을 떠나자

0: 길을 떠나자 이선희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태양의 저편 이용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가 때마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한적한 도시에 남아서 호텔 바캉스, 이른바 그 호캉스 같은 거 즐기는 분도 계신데 송명아 씨는 아무래도 자연 쪽이겠죠?
1: 네. 시골 마을이 좋습니다.
0: 네. 시골, 자연. 네.
1: 그렇죠. 정말 조용한 데에 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예, 끼고 있다가 딱 벗었을 때 그 도시의 소음들 있잖아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소리들, 그 도로 위에 차가 가는 소리라든지
0: 생활 소음 같은 거.
1: 예, 그런 소리들이 와 이렇게 큰 소리와 내가 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시골에 가면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여름에 가면 벌레 소리,
0: 곤충 소리, 예. 뭐 개구리 소리
1: 그런 소리만 있죠. 바람 불면 정말 풀들이 날리는
0: 맞아요.
1: 예,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는 곳에서 멍하게 그냥
0: 그런
1: 있는 게
0: 소리는 캔슬링 하고 싶지 않죠.
1: 예, 그 소리는 그냥 자연의 소리니까요.
0: 예. 예. 아 역시 감성적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준비하신 건 어떤 노래들인가요?
1: 정오차 씨의 도시 탈출. 그리고 이은하 씨의 탈출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정오차 씨 하면은 그 옛날에 바위돌 부르신 분 아닌가요?
1: 맞습니다. 81년 대학가요제에서 바위돌로 대상을 받았고요.
0: 그때 정말 이 노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가사나 어떤 그 곡 진행이 네. 이런 노래가 있나 싶어서.
1: 바위돌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게 지나서 92년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오늘
0: 데뷔
1: 준비한
0: 앨범이 늦었네요. 정우철 씨가.
1: 네.
0: 예.
1: 정우철 씨는 그 대학가에서 대상은 받았지만 노래는 조금 나오다가 계속 나오지 않고 못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지를
0: 왜
1: 못했어요.
0: 그랬을까요?
1: 그 정우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이 노래는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노래고 제목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바윗돌이.
1: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민주열사를 기리는 노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0: 예.
1: 그만 방송 금지가 돼서 가수 활동 역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그때가 81년도였으니까
1: 그렇죠.
0: 광주 민주화운동 이듬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오공하고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렀던 시절인데 노래의 취지를 아주 용기 있게 밝혔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집은 10년을 넘겨서 발표가 됐는데요.
0: 예.
1: 오늘은 그 빡빡한 세상을 잊고 도시를 탈출하자는 발길 닿는 대로 함께 떠나자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0: 이어지는 곡 이은하의 탈출은 어떤 노래죠?
1: 이은하 씨가 1992년에 발표한 타이틀곡이에요. 타이틀이 에스케이프였으니까 탈출이 바로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낯선 얼굴, 낯선 거리로 자유롭게 탈출하고 싶은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예.
1: 경쾌한 리듬에 실린 이은하 씨의 아주 힘찬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1989년에 히트했던 전영록 씨가 작곡한 도리키지마의 이은 후속곡이고 꾸준하게 변신을 시도하던 당시에 발표한 그런 이은하 씨의 히트곡입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은하 씨도 참 변신 많이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정오차의 도시탈출, 이은하의 탈출입니다.

0: 네, 정호차의 도시탈출, 이은하의 탈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로 꾸미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대전에 살고 계신데 대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가장 편리한 교통망이라든가
1: 네.
0: 빵지 순례의 성지인 아주 유명한 빵집이 떠오르고요.
1: 네.
0: 그 외에도 추천할 만한 곳이 많이 있죠.
1: 그 대전역 뒤편으로 가면은
0: 네.
1: 좀 예전에 살던 데들을 카페촌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복원해 놓은 곳이 있어요.
0: 예.
1: 예. 그곳에.
0: 아기자기하겠네.
1: 예. 아기자기한 구경, 그런 거 구경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구경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0: 네.
1: 또 대전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0: 엑스포 공원 말고요.
1: 엑스포 공원까지 안 가고, 저희 집 근처에요.
0: 아.
1: 태미공원이라고 있는데.
0: 태미공원?
1: 예. 그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곳인데
0: 네.
1: 거기가 이제 벚꽃나무만 있어요.
0: 아, 봄에 좋겠네요.
1: 예, 봄에 가면은 정말 벚꽃에 흠뻑 취할 수 있는
0: 예. 예,
1: 그런 곳 있고요.
0: 네.
1: 주변에 뭐 관사촌도 있고 하여튼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하고 이제 대전역하고 그 멀지 않거든요.
0: 네네.
1: 그 사이에 좀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0: 아.
1: 예.
0: 꼭 뭐 자연이 아니더라도
1: 네.
0: 도심 속에서 즐거운 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또 꽤 있겠죠.
1: 그렇죠.
0: 점점 많아지고
1: 예전
0: 있고.
1: 구관사촌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었던 관사촌을 그 꾸며가지고.
0: 아, 공무원들, 군무원들.
1: 예.
0: 네네.
1: 그러면 그 장소도 뭔가 좀 뭐 색다른 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0: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대전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거죠?
1: 이번에는 강산의 시의 예럴랄라. 그리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 안에서 들으면 어울릴 만한 노래들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먼저 예럴랄라 아주 흥겨운 곡이잖아요.
1: 예, 92년에 발표한 강산의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0: 네.
1: 토속적인 감성에 포크와 락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강산의 스타일을 데뷔 앨범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 데뷔 앨범을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0: 네.
1: 풀냄새 참 흙냄새 참 오랜만이네 이런 가사에서도 토속적인 그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듯 들립니다. 흥겨운 흥키통키 리듬에 하모니카 연주가 청자를 좀 들썩거리게 만드는 흥겨운 곡이죠.
0: 네. 지금 뭐 제주도에 정착해서 전원생활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 인상도 굉장히 도속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0: 예예. 예. 이어지는 곡은 고 김광석 씨의 노래군요.
1: 그렇습니다. 김광석 씨의 유작이자 솔로 4집 앨범에 담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던 이 앨범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두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품는 새로운 꿈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김광석 씨의 노래를 소재로 한 주크박스 뮤지컬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김광석 씨의 음성은 정말 위로가 되는 목소리였죠. 자, 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강산의 예럴랄라,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산에의 예를 날라 들으셨어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곡 남았는데 소개해 주시죠.
1: 네.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우선 준비했고요.
0: 네.
1: 버들피리는 박장순 씨, 유영민 씨가 75년에 결성한 남성 듀엣인데요. 박장순 씨를 중심으로 멤버를 바꿔가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꿈 찾아가리는 아쉬웠던 지난날의 부푼 꿈을 딛고 어스름 별을 헤며 꿈을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마지막 곡은 네. 김수철 씨 곡이군요.
1: 젊은 그대 준비했습니다.
0: 네.
1: 거칠은 볼판으로 달려가자. 예. 김수철 씨의 솔로 2집에 담긴 곡이고요.
0: 네.
1: 김수철 씨가 발표한 곡 가운데는 몇 안 되는 전문 작사가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0: 나머지는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다른 작사가의 곡이다.
1: 네,
0: 어떤
1: 그렇습니다.
0: 분입니까?
1: 바로 양인작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0: 작곡가 김희갑 선생의 부인 되시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같은 앨범에 담긴 나도야 간다와 함께 영화 고래사냥에 또 사용됐던 그런 곡이기도 하죠.
0: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죠. 젊은 그대는 운동장에서도.
1: 운동장에서 예. 응원가로도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0: 네. 예.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김수철의 젊은 그대 두 곡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가임기 여성들 중에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 기간에 느껴지는 아랫배 통증이 일상에 불편을 주는데요.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은 심한 생리통이 계속된다면 다른 이상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궁내막증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생리기간 내내 아랫배 통증과 함께 골반통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궁내막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오늘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자궁내막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땀띠와 냉방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한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있죠. 증상에 따라서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생리 때마다 고생하는데요. 아랫배 통증과 함께 골반통이 이어진다면 자궁 건강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노지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아주 흔한 증상이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50에서 90%까지가 생리통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0: 네.
1: 워낙 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생리할 땐 당연히 아픈 거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하는데요.
0: 네.
1: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자궁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원발성 생리통이 있고요. 자궁이나 골반 내에 어떤 질환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속발성 생리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거나 방치하기보다는 내 몸의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는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뭐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골반통까지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리기간 내내 통증이 있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기도 하는데요. 생리 때마다 통증이 이어진다면 자궁 내막증의 위험도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인데요.
0: 네.
1: 보통 일반적인 생리통은 생리 시작 직전이나 첫째 날, 둘째 날에 가장 심하고 좀 서서히 가라앉는 편이거든요.
0: 네.
1: 그 통증이 생리 기간 내내 지속되거나 오히려 생리가 끝난 후에도 며칠간 뭐 골반통이나 아랫배 묵직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에는 이 생리통이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계속 생리통이 심해지는 진행성 통증을 보인다면 그것도 자궁 내막증의 원인일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생리 기간 내내 생리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생리 기간에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궁 내막증이 의심될 때는 진통제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나요?
1: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0: 네.
1: 자궁 내막증도 통증이 진통제 먹으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진통제가 잘 들었으니까 나는 자궁 내막증은 아니겠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0: 네.
1: 대체로는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자궁 내막증을 의심하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생리통 때 뭐 흔히 먹는 뭐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뭐 소염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통증이 시작될 무렵에 먹으면 보통 좋아지는데 이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양도 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자궁 내막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0: 자궁 내막은 자궁 안의 조직인가요?
1: 예, 자궁 내막이라고 하면 자궁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데요.
0: 네.
1: 이제 우리가 큰 방에 비유한다면 자궁 근육은 자궁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막은 방 안쪽에 깔려 있는 뭐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매달 받기 때문에 생리가 끝난 후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두꺼워지고 대란 이후에는 프로게스테론 영향을 받아서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은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면 이런 착상이 이제 이어가면서 임신을 이어가게 되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혈액과 함께 기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리입니다.
0: 그렇게 자궁 내막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생리 혈로 배출이 되는 건데요. 자궁 내막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궁 내막에 생긴 질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름이 자궁 내막이니까. 하지만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안쪽이 아니라 자궁 바깥에서 자라는 질환입니다.
0: 아.
1: 결국 있어야 할 방, 자궁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막 거실이나 베란다, 난소나 나팔관, 복막 등에 가서 자리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뭐 흔하게 생기는 그 장소로는 뭐 난소나 나팔관 주변, 자궁 뒤쪽의 골반 복막, 뭐 자궁과 직장 사이, 자궁을 지지하는 인대 등인데.

0: 때 더 깊게 침범하면 뭐 장이나 방광, 요관 주변에도 발견될 수 있고 드물게는 뭐 배꼽이나 수술 흉터, 횡경막, 흉곽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자궁 밖의 병변도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주변에 이제 섬유화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장기와 장기 사이가 달라붙는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뭐 자궁 내막증 중에서도 왜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많이 아시는 그 낭종이 있는데요. 난소 안에 병변이 생기면은 이렇게 막 혈액 거기서도 이제 생리처럼 혈액이 나오니까 오래된 혈액 성분이 고이면서 뭐 갈색의 끈적한 내용물이 된 낭종이 만들어지고 이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자궁 내막종 뭐 우리가 초콜릿 낭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자궁 내막증은 뭐 단순히 잘못된 위치에 놓여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호르몬, 염증, 면역 반응, 뭐 신경, 통증 전달 체계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만성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궁 내막 조직이 뭐 난소나 나팔관처럼 자궁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0: 아직까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완전히 설명되진 않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은 역핵성 월경, 즉 생리혈이 대부분은 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만 일부는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 안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리혈 속 세포가 골반 안에 자리 잡아서 병변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가설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역행성 월경은 대부분 많은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자궁내막증은 일부 여성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유전적 요인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나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이 자궁내막증 환자가 있으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면역 체계가 결국 골반 안으로 들어온 비정상 세포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또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도 관련될 수 있고 또 골반 복막의 세포가 자궁 내막과 유사한 세포로 변화한다는 가설, 뭐 줄기세포가 관여한다는 가설,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세포가 이동한다는 가설 등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결국 현재로서는 뭐 유전, 호르몬, 면역, 염증, 해부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 자궁 밖에 내막 조직이 생기면 생리혈은 어떻게 되나요? 배출될 수 없잖아요.
0: 많은 분이 자궁 밖에 생리혈이 계속 고여서 자궁 내막증이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자궁 밖에 있는 병변이 물론 자궁 안쪽에 정상 내막처럼 매달 똑같은 양으로 뭐 많은 양이 떨어져 나오고 출혈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변마다 호르몬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 병변에서 미세한 출혈이다 뭐 조직 손상이 반복되고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면서 결국 주변 조직을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 생리혈처럼 지를 통해서 배출된 통로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염증 반응과 흉터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에 일부 혈액과 조직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염증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이게 유착이 생기고 섬유화가 되고 결국 난조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출혈이 반복되면 혈액 성분이 축적되어서 혹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결국 이런 것들의 모든 복합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통증도 심해지고 염증의 위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내막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도 달라지나요?
0: 예, 병변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골반 복막이나 자궁 뒤쪽에 병변이 있으면 생리통과 골반통이 주로 나타날 수 있고 자궁과 직장 사이 또는 질의 뒤쪽을 침범하면 성관계 중 깊은 통증이나 또는 배변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장 주변을 침범하면 생리기간에 맞춰서 복부 팽만이나 뭐 설사, 변비, 배변지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방광이나 요관 주변에 병변이 있으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고 드물게 생리 때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뭐 아랫배 통증뿐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골반통도 있고 설사, 변비에 배뇨 증상까지 다양한데요. 나타나는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자궁 내막증의 위험은 뭐 초경부터 폐경까지 모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결국 월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주로 월경을 하는 가임기에 나타나지만 청소년기부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이 생리통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뭐 생리 때마다 구토하거나 쓰러질 정도로 아픈 경우에도 자궁 내막증을 고려해야 되고 뭐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통제 복용에도 조절 안 된다면 전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폐경이 되면 확실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서 병변이 이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과거 뭐 유착이나 신경에 민감하 때문에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드물게 폐경 이후에도 병변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뭐 새롭게 골반통이나 출혈, 난소 종괴가 발견된다면 과거 자궁내막증 때문이라고 임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질환이나 악성종양 가능성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결국 자궁내막증은 뭐 초경부터 폐경까지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폐경 이후라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1: 그런데요. 원래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통이려니라고 생각해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증 진단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생리통을 좀 원래 아픈 거다 이렇게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 문화가 있겠고요. 그래서 본인도 뭐 아, 나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뭐 주변에서도 아, 원래 이렇게 아픈 거야 하면서 진료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진다 하면서 검사를 미루다 보면 또 이게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고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은 또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럼 자궁 내막증도 늦게 발견될수록 치료가 복잡해지나요?
0: 아무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 자궁 내막증의 진행 속도나 뭐 경과가 환자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치료가 지연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반복적인 염증, 출혈, 유착이 심해지니까 좀 질환이 좀 심해질 수 있고 또 병변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장이나 방광, 요관처럼 중요한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오히려 수술 범위도 커지고 여러 진료과가 함께 치료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이 좀 늦어질수록 치료가 복잡해지죠. 또 통증을 오래 참으면 통증 전달하는 신경계가 과민해져가지고 중추 감작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뭐 골반적 근육 치료나 뭐 통증 의학적 치료나 심리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사실은 단순히 빨리 수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로 병의 활동을 억제하고 난소의 가임력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당연히.
1: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난임에 대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자궁 내막증이 난임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다 모두 임신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자궁 내막증은 아무래도 주변 조직의 유착과 정상적 위치가 좀 바뀌고 또 염증 반응, 그다음에 면역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난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수술하면은 난소의 예비력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좀 난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이제 난임 그 전문의와 같이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래도 요즘은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미혼 여성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조기 발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다행히 최근에는 20, 30대 미혼 여성분들이 증상이 없어도 자궁 경부암 검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다 보면 아무래도 뭐 난소나 주변에 혹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치료는 모두가 수술이 방법은 아닌 거죠?
0: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1: 네.
0: 그게 뭐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 뭐 호르몬을 이용해서 병변의 활동을 억제하는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수술 치료,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1: 네.
0: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는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뭐 통증의 정도, 나이, 병변의 위치와 크기, 자궁 내막증의 뭐 정도, 심한 정도, 뭐 어디까지 심범했나 정도, 그다음 임신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뀐다고 할 수 있고요. 수술은 최후에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있는 거네요.

0: 약물 치료가 뭐 완전히 완치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좀 증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자라지 않도록 좀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로도 계속 뭐 우리가 약 호르몬 치료 이제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뭐 디에노게스트 같은 자궁 내막 등의 특화된 호르몬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복용을 하면 아무래도 훨씬 이게 커지지 않고 오히려 좀 작아지거나 조절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수술은 결국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일상생활에 거의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 이제 혹이 너무 계속 커지는 경우 그리고 혹이 뭐 터졌거나 혹이 꼬여서 너무 아프거나 이런 이제 그런 경우 또는 유착이 너무 심해서 장폐색이나 요관폐색까지 오는 정말 심한 경우 그런 주변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뭐 수술도 워낙 이제 구멍만 몇 개 뚫은 무관격수 로봇 수술도 정말 최소한의 난소를 보존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수술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그런데 미혼일 때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은 분들은 결혼 후에 혹시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잖아요. 실제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0: 난임의 원인이 자궁 내막증인 경우가 몇 퍼센트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수술을 만약 받았다면 그 난소의 여력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난소의 기능이 좀 감소하게 돼서 임신에 좀 그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빨리 난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난소의 예비력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술을 통한 임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 임신을 해야 될지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자궁 내막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0: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초음파 보고 뭐 기본적인 검사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궁 내막증도 재발 위험이 있을까요?
0: 굉장히 이건 재발을 많이 하는 질환이고요.
1: 네.
0: 실제로 우리가 보통은 한 50% 정도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하거나 뭐 어떤 약물 치료도 쭉 몇 년씩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완치라기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또 수술을 받았는데 결혼 후에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가요?
0: 수술 받고 또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자궁 내막증은 이게 자궁 내막증 수술하면 가임력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수술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자궁 내막증이 커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더 심해지고 어떤 조절이 안 된다면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호르몬 치료인가요?
0: 네, 호르몬 치료입니다.
1: 네,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자궁 내막증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제대로 쭉 줘서 우리가 자궁 내막 생리를 안 하게끔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르몬 치료는 계속 매일 먹는 약으로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1: 어느 정도 치료를 받나요?
0: 정해져서 몇 년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최소 우리가 이제 2년 이상은 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꼭 기간이 정해져서 얼마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좋나요?
0: 전 본인이 느낀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통증이 있었던 분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혹이 커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치료는 훨씬 효과가 좋아서 생각보다 좀 이걸로 조절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자궁 내막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0: 자궁 내막증을 사실 100%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예방법은 아쉽게도 없는 상태로 조기 발견한다는 건 결국 산부인과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초음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 네. 자궁 내막증을 이제 20대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이제 산부인과 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좀 조언을 해주세요.
0: 우선 젊은 여성이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면 그거는

0: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자궁내막 등 혹이 있는지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1: 네.
0: 꼭 그게 혹이 없다 하더라도 깔려있는 자궁내막 등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그 산부인과 전문의와 서로 상담 후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피임약과 같은 이런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1: 네.
0: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저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정기 진료를 받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으로 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0: 아,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암은 다른 거라서
1: 네.
0: 크게 걱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궁내막증 자체가 난소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서 폐경 후에는 저희가 자궁내막증 환자도 단순히 혹을 자궁내막증으로만 방치하시면 안 되고
1: 네.
0: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수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자궁내막증을 의심하는 증상은 결국에는 뭐 생리통, 그다음에 배변통, 물관통
1: 네.
0: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통증이 가장 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자궁검진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노지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땀이 많은 여름에는 땀띠도 걱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땀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땀구멍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죠. 땀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땀띠는 땀구멍이 막히면서 생기는 거죠?
1: 네. 우리 몸에서 땀을 한꺼번에 많이 배출하려다 보니까 네. 이 땀관이나 땀구멍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는 땀띠라고 합니다.
0: 네.
1: 땀이 많이 나는데 이 땀구멍이 막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땀이 나가는 통로나 이 땀샘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주위 조직이 땀으로 이렇게 새 부풀게 되고요. 네. 이게 붉고 작은 좁쌀 같은 형태로 피부에 생겨서 그 부분이 따끔따끔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0: 특히 아이들에게 많잖아요. 계속 긁게 되는데 잠도 설치거든요.
1: 네. 아이들이 이 땀띠가 생기면 진짜 가려움을 못 참고 자꾸 긁습니다.
0: 그렇죠.
1: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열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열은 많이 나고 땀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피부의 조절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땀샘이 덜 발달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땀샘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적 땀이 발생하는 양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띠가 잘 생깁니다. 특히 이 피부가 접히는 목이나 사타구니 등에 땀띠가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말을 잘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주의를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0: 그런데 땀띠를 치료하는 약이 있나요?
1: 땀띠 전용 연고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땀띠라고 적혀 있는 연고를 저희가 이제 땀띠라고 해서 약을 드리면 이게 여기 땀띠가 없어요라고 여기 딱 땀띠라고 크게 적혀 있는 연고 없나요?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0: 네.
1: 이게 증상에 맞추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일단 잘 씻기시고요. 땀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잘 씻기시고 시원하게 했는데도 염증 반응이 생겼다면 이게 숙진을 쓰는 연고 종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집에 하나씩은 있는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효능 효과에 보면 습진이라는 말도 적혀 있지만
0: 네.
1: 더불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려움 피부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에는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에는 이렇게 항생제, 벤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베타메타소니안 스테로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써주시면 효과가 납니다.
0: 가려운 게 문제거든요. 참기가
1: 네.
0: 어렵잖아요. 그때는 뭘 바르나요?
1: 많이 가려워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가려움과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크림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인데요.
0: 네.
1: 이게 땀띠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냐면
0: 네.
1: 모기 물린 데 바르는 크림이나 겔을 사용하면 됩니다. 크림이나 겔. 이렇게 하얗거나 겔은 투명한데 바르면 시원해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만 이 모기 물린 데 바르는 크림이나 겔은 그 30개월을 기준으로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연고가 좀 다르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더 효과적인 것은 스테로이드 연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센 거 말고 약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0: 네.
1: 약한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성분이 하이드로코르티손 성분입니다. 가장 약한 게 스테로이드 이 연고나 로션이어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살 수 있고요. 아마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마 처방받아서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어쨌든 1차적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런 연고 성분이기 때문에 뭐 가벼운 아토피 또는 땀띠, 벌레 물린 데 또는 햇볕 때문에 생기는 화상 같은 요럴 때 염증 반응이 막 시작될 때 발라주면 요 반응을 빠르게 딱 가라앉혀줍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약한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그 연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증상 그리고 이제 이 땀띠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괴로워하는지를 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맞는 연고를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0: 더워서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땀띠도 문제지만 여름에는 냉방병도 문제이지 않나요?
1: 아, 네. 냉방병이 이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온도가 너무 높고.
0: 그러니까요.
1: 네, 거기에 맞춰서 냉방병이 안 걸리려면 사실 10도, 온도 차이를 10도 내외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8도에서 10도 안쪽으로 해라. 그러면 안에가 너무 덥습니다, 실내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나면 인체가 잘 적응을 못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몸이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뜨거웠다가 여기는 시원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기나 몸살 또는 심한 피로감, 권태감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냉방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름에 이제 벌써 한 6월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를 딱 찾아가면 학생들이 긴 팔에 좀 두툼한 체육복 상의를 입고 있거나 심지어 담요를 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막 너무 더운 데서 걸어서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앞에 있는 학생은 너무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담요를 덮어 쓰고 있고 먼 곳에 있는 학생은 너무 덥다고 아이고. 계속 온도 낮추라고 그러고 아 그러니 야 이런 환경들이 다 지금 냉방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전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정말 한해 느낍니다.
0: 참 그렇게 실내외 기온차에 적응을 못하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1: 네. 이 온도 차이 때문에도 몸이 적응을 못하고 또 에어컨을 이렇게 계속 틀면 실내의 수분이 응결되어서 습도가 떨어집니다. 한 30-40%까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 몸 이제 호흡기 점막이 건조되기 때문에 인후염이나 감기 같은 증세를 일으키고 또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0: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건 빌딩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의 일종인데요.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을 이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적인 건물의 실내에는 이게 창문을 막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이제 환기와 냉난방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빌딩에서 흔히 발생해서 우리가 뭐 밀폐 건물, 빌딩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로 두통을 많이 호소하고요. 눈, 코, 목 등이 건조해져서 따갑거나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지럽고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왜 생기냐면 이렇게 여러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뭐 담배 연기 같은 것은 물론이고 네. 뭐 사무실 내 가구나 카페트,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학 성분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실내에 계속 쌓이게 될 때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기를 통해서 이 쌓여있는 화학성분들을 외부로 내보내야지만 원인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무리 냉난방을 한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환기를 하고요. 중앙환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횟수와 강도를 강화해야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기 훨씬 괜찮아집니다.
0: 그래서 듣게 되는 게 레지오넬라증이지 않나요?
1: 아, 예, 이건 세균인데요.
0: 네.
1: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들로 오염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0: 네.
1: 이 냉방기를 통해서 세균이 빌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0: 네.
1: 이 감염균이 레지오넬라라고 해서 일종의 이 전염성 질환입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이 냉각기 내에서 잘 서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같은 냉각기를 사용하는 건물 전체에 퍼지게 되고, 특히 허약자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서 주로 감염됩니다.
0: 네.
1: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냉방기의 청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기적인 냉각기 점검, 필터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0: 네.
1: 근데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 그리고
0: 네.
1: 뭐 기관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에어컨 청소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런 뭐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냉방병으로 두통과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냉방병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 치료를 하는 거죠.
1: 아, 예. 이게 따로 냉방병 치료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증상을 치료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소화불량, 뭐 설사, 두통 이런 증상들이 심할 경우에 콧물을 멈춰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코막힘에 쓰는 약, 또 위장이 불편하면 위장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경을 좀 개선해야지 나아지고요. 냉방병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예,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0: 긴 옷도 하나씩 챙겨 다니시고 환기에도 신경 쓰시고 또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이 찾는 식염 포도당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1: 네.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국에 와서 찾는 제품입니다.
0: 네.
1: 식염 포도당인데요. 식염은 소금이란 뜻이고요.
0: 네.
1: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최종 흡수되는 단위입니다.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즉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더하기 설탕인 거죠.
0: 네.
1: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땀을 많이 흘리는 사업장,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사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건설 현장 또는 뭐 철강 같은 산업 현장 또는 이게 보호복을 입으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보호복을 입고 장시간 일하는 경우에 식염 포도당을 많이 찾으시고 필요합니다. 이건 약은 아니고요. 약은 아닌데도 약국에서 이제 하나씩 구비해 놓기는 하는데 이게 일반 가공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놓냐면 약간 응급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갖다 놓는 건데요.
0: 네.
1: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땀이 너무 많이 배출되면 이로 인해서 염분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탈수 증상이나 일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몸에 적정량의 염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식염 포도당을 섭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온은 이 삼투압을 유지해주고 전해질 균형, 수분 분포 등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 소금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 땀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먹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 식염포도당에서 더 발전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포도당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이나 비타민C, 다른 비타민들을 등등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수분 보충용 분말로 나온 제품이 나와서 그것도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0: 근데
1: 이런 제품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0: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1: 아, 네. 이온 음료도 괜찮습니다. 이온 음료도 괜찮은데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이온 음료는 이제 수분하고 전해질을 혈액과 유사

0: 합산 농도로 배 아픈 음료잖아요. 그래서 이혼 음료가 항상 광고할 때 보면 운동 후에 이렇게 먹는 것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체내 수분을 훨씬 빠르게 흡수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일사병이나 열경련의 예방과 전조 증상 완화, 일사병이 올 것 같은데 우리는 더위 먹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증상이 심한 환자 이미 좀 시작되거나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증상이 이미 심한 환자의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부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에는 당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수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 왜요? 그런데 이 당분이 좀 많은 그 음료가 가득 찬 음료가 장으로 들어오면 이 장 내부의 농도가 우리 몸속 세포의 농도보다 좀 훨씬 높아져서 삼투압 때문에 거꾸로 세포에 있던 수분을 장 쪽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뺏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장내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뭐 뭔가 땀을 많이 흘리고 이온 음료를 먹었는데 오히려 설사를 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 원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너무 맛있는 이온 음료는 안 좋을 수 있다. 입에 너무 맛있는 이온 음료는 안 좋을 수 있다. 좀 맛이 찌름하거나 덜 단 음료를 먹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땀띠와 냉방병까지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동물원의 해화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덜은 모시고 술을 배워야 점잖은 술을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윗사람 앞에서 배워야 예절 바르게 마시는 좋은 술버릇을 붙이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우덜은과 윗사람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말에는 높은 쪽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위와 윗 그리고 웃이 있습니다. 쪽이나 층과 같이 된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말 앞에는 위를 써서 위쪽, 위층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 밑에 시옷받침을 씁니다.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윗물과 아랫물처럼 위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나 윗을 쓰지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웃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을 웃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아랫돈이란 말은 없어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웃돈이란 말은 물건을 서로 바꿀 때에 값이 적은 쪽에서 물건 외에 더 보태어주는 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돈과 웃돈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두 표현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뜻은 다릅니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을 말하고 반대말은 사이시옷이 없는 아래옷입니다. 반면에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서 웃옷을 걸쳐 입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감상합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가에타노 벨로즈와 플라비오 벤츄리니의 My Heart Wants to Beat Only for You.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 teu caso é o que eu mais quero resolver.
2: Tem matador me procurando, é isso que você está dizendo?

0: uma sacanagem moral.
1: Você tem que estar sexta-feira cedinho lá.
2: Ele é Armando?
3: Não. O nome dele é Marcelo.
4: 오늘은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의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네이시빌의 이다희 기자, 영어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 내용만 봐도 이 영화의 작품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 같은데요. 세계가 주목한 브라질 영화죠.
6: 올해 이 한국에서 소개되는 이제 많은 영화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성을 갖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2025년 작년 칸 영화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4: 네.
6: 황금종려상은 작년에 그저 사고였을 뿐이 받았었고 저희도 또 다뤘었는데
4: 네.
6: 이 영화도 그해 작년에 같이 경쟁 부문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올 지금 국내에서도 이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4: 네.
6: 그동안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해외 영화제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이제 외국어 영화상 을 받았었고 전 세계 지금 102관왕 거의 이제 노미네이트된 사례만 다 합치면 160회 정도 된다고 하고 저희가 또 이전에 다뤘던 영화들 중에 그 I'm Still Here라고
4: 네.
6: 브라질 독재 정권을 다뤘던 과거 영화가 있잖아요.
4: 맞아요.
6: 그 영화 월터 살레스 감독 영화와 더불어서 지금 연이어서 브라질 영화 감독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브라질 영화계로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과도 같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요즘에는 이제 영화 홍보를 할 때 그 영화제 수상 경력을 포스터에 뾰곡하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4: 네.
5: 그만큼 이제 뭐 평론가들에게 아니면 작품성이 인정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이 영화도 올해 여름에 상영 시간 긴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4: 네.
5: 근데 이 영화도 이제 그 중에 한 편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상영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아 이렇게 뭐 상 많이 받은 영화가 상영 시간도 길다고 하면은
4: 네.
5: 뭐 아우 또 얼마나 지루할 것이며라고
4: 그렇죠.
5: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지루할 틈이 없다. 라고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 그렇군요.
5: 예, 영화 보면서, 예,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그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말고도 재미있어요. 그니까 이 영화는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장르적인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은 스릴러 서스펜스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4: 네.
5: 게다가 이제 스파이물 좋아하시는 분이면 고전적인 스파이 영화 같은 느낌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뭐 160분이면 정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와 그렇게 꽉꽉 채운 느낌 받은 영화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 이 영화가 그 일단 사운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음악하고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긴박감이 넘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람이 죽은 시체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4: 네.
5: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예전에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영화 그 I'm Still Here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비슷한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실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그 충실하게 사실적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다 탈각시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이 있는 사건일수록 어떻게 하면 실제 사건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영화 개봉한 다음에는 뭐 이게 어떠한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가 뭐 실제 있었던 무슨 정치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너무 잘 연기했다라고 해서 막 비교하는 사진 같은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시크릿 에이전트는 비교,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A가 B고 B가 C고 뭐 C가 A를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4: 네.
5: 그게 저는 이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을 보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 설명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을 뉘앙스로 이제 영화가 그쵸. 채우기 때문에
4: 맞아요.
5: 그런 면에서 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느낌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그런가 싶으실 수도 있겠으나
4: 네.
5: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벌어지는 사건들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4: 네.
5: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 브라질? 한국 얘기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고.
4: 그렇군요.
5: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구체적인 사연들을 설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이 160분이 결코 예, 저는 길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4: 네.
6: 영화가 또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3부가 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장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완전히 제각각이다 보니까 여러 편의 장르 영화가 뭔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묘한 조화도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네. 그 브라질의 역사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가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인가요?
5: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주고
4: 네.
5: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제목이 비밀 요원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비밀 요원이라고 하면 아니 뭐 정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럼 스파이가 나와서 뭔가 정치적인 뭐 공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가라고 짐작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70년대에 브라질 독재 정권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뭐 영화 시작해서 남자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넣는 상황에서 저 주유소 그러니까 정말 무슨 한국으로 치면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흙먼지 풀풀 날리는 이런 길가에 있는 작은 주유소인 거죠. 근데 이 주유소 주인이 나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주유소 한 켠에 거기도 흙바닥인 거예요. 흙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은 뭐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주유소의 주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신고했는데 안 가져가네 같은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주인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치

0: 지금 우리 집 앞에 큰 대형 폐기물이 있어서 네. 이거 지금 신고했는데 안 가져가? 같은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누군지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뭘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경찰차가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경찰이 와서.
1: 뭔가 풀리겠구나.
0: 네, 풀리겠구나. 네. 저 시체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경찰이 사실은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1: 아, 출동한 게 아니군요.
0: 예, 예, 출동한 게 아니고 지나가던 길이었고, 지나가다가 지금 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주인공이 수상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불신검문을 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와서 신분증 내놔라. 또 신분증 뭐 내놨는데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봐라.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시체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초반에 그 오프닝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거에도 태어나고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경찰은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엄혹한 분위기? 묻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는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엄혹한 독재 시절의 시대적인 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한국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 서울 시내 나가면은 젊은 남자들은 불신검문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 근처에 국립대학교가 있어가지고
1: 네.
0: 항상 지하철역에 있었어요.
1: 데모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네,
0: 항상 많이 했고 책가방을 맨 젊은 남자들은 다 가방 열어서 검사했단 말이에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시콜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의 폭력에 익숙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영화가 초반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첩보 영화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첩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첩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 뭐 007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영화에서는 뭔가 어떤 완전히 강한 절대적인 어떤 세력이 있고 이제 그들 모르게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첩보 영화가 주는 방식의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인공이 이 영화 내내 누군가로부터 이제 쫓기는 이야기이고요.
1: 네.
2: 거의 이제 쫓기는 수준이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킬러로부터 이제 쫓기는 이야기죠. 그러다
1: 네.
2: 보니까 어떤 긴박한 어떤 첩보 영화, 스릴러 영화의 분위기도 확실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브라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영화의 이 주인공의 사연과 아예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영화에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날 해안가에서 이제 상어가 사람 시체를 물고 이제 잡힌 상어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잡힌 거죠.
1: 네.
2: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어 시체에서 이제 사람 다리가 한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경찰들이 수군거리고 그 경찰들의 행색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이 시체 안시소에 모셔놓은 이 시체 다리를 경찰들이 숨기고 은폐하는 거죠.
1: 네.
2: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사연과는 아예 별개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 아, 이 당시 브라질의 정권 시기는 경찰조차도 이런
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2: 믿을 수가 없는 어떤 조직이구나.
1: 네.
2: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화가 장르적인 어떤 좀 독특한 이제 기질을 발휘해서 이 당시에 이제 현실상을 묘사를 하는 거죠.
1: 네. 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은

0: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이라고요?
1: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2019년에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던 해의 경쟁 부문에 이 감독이 이번 영화가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네 번째 장편 영화고요. 그 이전에 만들었던 세 번째 장편 영화인 바쿠라우가 네. 같이 그해 기생충하고 이제 경쟁 부문에서 경쟁을 했었고
0: 그랬군요.
1: 이게 깐 영화제에서는 꾸준히 이 감독이 지금 이제 겨우 네 편째인데 물론 다큐멘터리도 만들곤 했었지만 이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칸 영화제에서 주목을 했었고요.
0: 네.
1: 그 바쿠라우는 그해 이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감독 영화가 꾸준하게 또 알려져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칸 영화제 소식을 계속해서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료 감독이 그러니까 브라질의 우파 정권으로부터 꽤 오랫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0: 네.
1: 거의 이제 탄압을 이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탄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어떤 정권에 좀 압박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장편이 2016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아쿠아리우스라는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을 당시에는 레드카펫에서 배우들하고 같이 그 피켓 시위도 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기였는데 2016년에 그 대통령 탄핵을 뭐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했었을 정도로 이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서슴지 않고 이제 하는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는 감독 중에 한 명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I'm Still Here도 마찬가지로 당시 뭐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국제 장편 영화상 이제 출품할 때 잡음이 좀 있었거든요. 뭐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0: 네.
1: 뭐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이 월터 살레스 감독과 이 두 감독의 영화를 좀 정부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또 이 영화의 어떤 작품성 같은 거는 꾸준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바쿠라우도 굉장히 이 영화와는 또 다른
0: 맞아요.
1: 분위기에
0: 네.
1: 어떻게 보면은 타란티노 감독 영화 같은 스타일을 볼 수 있을 만한
0: 네.
1: 그런 장르 영화 감독으로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꾸준하게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감독 영화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쿠라우라고 하는 영화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참 영화 잘 만들면서 재밌는가의 어떤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는 작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클레베르 멘도사 필료 감독이 뭐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다. 근데
0: 네.
2: 그리고 이 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것과 사실 만드는 것은 좀 별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드물게도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이 감독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고
0: 네.
2: 네, 뭐 누벨바그 시기에 프랑스도 그런 뛰어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한국도 박찬욱 감독님 예전에 그 영화에 대해서 쓴 뭐 영화 보기에 은밀한 뭐 유혹인가 이런 그런 산문집도 있거든요.
0: 네.
2: 지금 최근에는 몽타준가 하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같은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어떤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가장 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0: 네.
2: 이 조스라는 영화는 영화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해변에서 이 사람 다리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조스라고 하는 영화랑 연결 지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조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던 당시에 다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0: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1: 네.
0: 아이가 겁이 많으니까 이제 부모들은 내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해도 안 보여주는 거죠.
1: 네.
0: 약간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 시대의 분위기로 굉장히 잘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그 시대적 맥락 뭐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화적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몰라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 네.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받은 박은호 모라. 시종일관 쫓기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영화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요. 다른 시리즈나 영화를 통해서 또 익숙한 배우이기도 하죠.
2: 박은호 모라는 뭐 대표적으로 네. 국내에서는 나르코스
0: 그러니까요.
2: 가장 네. 많이 알려져 있죠.
1: 워낙 사랑받았죠.
2: 네. 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연기를
0: 너무 잘했어.
2: 사실 이전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에스코바르라는 그 희대의 악당 캐릭터를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었거든요.
0: 네. 워낙 유명한.
2: 네. 하비에르 바르뎀도 연기한 적 있어요. 되게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그 배우들의 모든 연기를 다 잊게 만든.
0: 그러니까요.
2: 네. 대표적인 에스코바르 연기를 이분이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근데 이 박은호 모라도 76년생인데 브라질 출신 배우이고
1: 네.
2: 일찌감치 할리우드의 진출에 성공한 이제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1: 네.
2: 우리도 아마 잘 아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맷 데이먼 주연의 SF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었고
1: 네.
2: 최근에 그 시빌워라는 되게 독특한 전쟁 영화에서도 출연을 저널리스트로 또 출연을 해서 주연을 또 맡아가지고 존재감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배우가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감독 데뷔도 최근에 했어요. 2019년에 마리겔라라고 하는 브라질 정치인이자 게릴라 전사인 그 실존 인물 카를로스 마리겔라의 전기 영화를 이분이 만들어서 감독 데뷔를 최근에 했고 그리고 뭐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이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1: 네.
2: 남우주연상 수상한 최초의 남미 배우가 됐었고요. 그리고 뉴욕 영화제에서도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었고 그리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로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그 남우주연상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또 최초의 브라질 배우로 또 이름을 올려서
1: 그렇군요.
2: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이제 박은호 모라의 어떤 배우 커리어에 또 새로운
0: 이정표가.
2: 장을 또 이정표가 네.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0: 그리고 나르코스에서의 박은호 모라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정반대의 극한입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그 정반대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A방향으로 세게 연기하고 B방향으로 세게 연기하고 그게 아니라 이 나르코스에서 그 파블로 에스코 바르라고 하는 마약 왕을 연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의 이 박은호 모라는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입니다.
1: 네. 네,
0: 자기가 원하는 것도 너무 확실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설령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의 막 그 욕망이 드글드글하는 사람을 연기를 하는데 이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박은호 모라가 연기하는 사람은 이 바라는 것은 평화, 이 안전. 정말 일단 아무것도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안에 심지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제한, 한계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 느낌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영화에서랑 좀 그 완전히 추구미가 정반대인 역할을 하는데
1: 네.
0: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인 2역이 대체 누구 2역인지를 보시면 굉장히 또 감동이 있는 거죠.
1: 네. 자, 이번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0: 네, 이 영화에는 뭐 정말 음악도 음향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1: 네.
0: 이제 그 시기에 미국 음악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미국 팝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도 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카고의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을 들어봤으면 하고요. If You Leave Me Now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줄거리 살펴볼게요.
2: 네,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연구원 출신인 아르만도라는 남자가 어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도시로 이제 향하는데요. 그런데 신분을 숨기고 마르셀로라는 가명을 쓰고서 반정부 인사들이 숨어 지내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무언가 쫓기거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해안가에서 잡힌 상어의 뱃속에서 죽은 사람의 다리가 나오는 걸 경찰이 조사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 암암리에 이 청부살인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이 정부의 눈밖에 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이 상어의 시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주인공 아르만도는 이 아르만도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길로티라고 하는 남자가 어느 정도로 이 아르만도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지 킬러를 고용을 해서 아르만도를 죽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1: 네.
2: 이때부터 영화는 이 킬러와 도망자 아르만도의 어떤 추격전도 보여주는 한편 이 상어에게 잡아먹힌 이 죽은 자의 다리가 갑자기 물속에서 걸어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상한 공포영화 분위기로 또 연출이 돼요.
1: 네.
2: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단히 혼란스럽고 뭔가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든 영화 속에서 펼쳐진 관객들이 본 상황이 사실은 먼 훗날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학도들이 과거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료를 뒤져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과거의 지난 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영화를 보면 나중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1: 네.
2: 이 과거사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이 주인공 아르만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 당시 과거 70년대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담겨있는 녹취 파일 USB를 하나를 들고 실제 아르만도의 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상어 뱃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또 주인공 아들은 영화 조수를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 조수를 선택한 것도 역시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2: 일단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져요. 그 조수가 그 당시 브라질에도 개봉을 해서
1: 네.
2: 모든
1: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아직도 조수바가 있잖아요.
2: 심지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네. 엄혹한 시기에도 그쵸. 조스는 그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이었던 거죠. 그런 시대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요소임과 동시에 이 주인공 아르만도의 장인어른이 그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요소로서 극장도 등장을 하고 조스라는 영화도 개봉하는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 조스라는 영화를 잘 이 문화 요소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1: 네. 밤마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털복숭이 다리 시퀀스도 흥미로운 대목이죠.
3: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약간의 공포영화 느낌도 있고 네. 굉장히 근데 그 연출이 뭐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보다 약간은 그 B급 영화 같은 키치적인 느낌으로 연출이 또 되거든요. 근데
1: 네.
3: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털복숭이 다리가 사람들을 공원에서 공격했다. 이게 당시 있었던 도시전설이래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게 기사에 실립니다. 도시전설이 그냥 네. 사람들이 입에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원에서 그런 털복숭이 다리에 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실리는 거예요.
1: 네.
3: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 영화의 그 무대가 되는 헤시피라고 하는 곳에 실제 있었던 그런 도시전설이라고 하고, 당시에 공원에서 한밤중에 뭐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성애자들을 단속하는, 그리고 단속하는 게 폭행을 하는 이제 이런 경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라. 지금 단속하고 있다라는 식의 사실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 털복숭이 다리가 사람들을 공격했다. 털복숭이 다리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경찰이 털복숭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신문을 읽고 막

0: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더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한국 관객들은 뭐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이야기인 면에서는 또 이런 브라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한밤중에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질서를 이제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털복숭이 다리가 등장할 때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그런 장면의 연출의 특징입니다.
1: 네. 마르셀로는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해시피의 신분관리국에서 일을 한다는 설정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 이 영화가 이제 첩보 영화로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아르만두가 마르셀로라는 이제 가명을 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을 때 이 마르셀로라는 신분을 아예 이제 꽁꽁 숨기기 위해서 이 일종의 이제 가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짜 취업을 하는 곳이 하필 또 과거에 이 어떤 사라진 기록들을 전부 이제 수집하는 곳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어떤 그 브라질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재 정권에 눈밖에 난 사람들이 뭐 사라지거나 실종되거나 했을 때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런 이 아르만도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이런 일 때문에 마르셀로는 어머니의 또 흔적을 찾게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1: 네.
2: 근데 앞서도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이 현재 시점에서 역사학도들이 과거사를 복원하는 작업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나간 과거를 아픈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이끌어 낼 것이냐 그 과거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이런 장면 설정을 통해서 굉장히 잘 녹여낸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마르셀로가 뭐 정치가도 아니고 비밀요원도 아닌데 청부살인의 대상으로 지목된다는 게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더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0: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르셀로는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수단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마르셀로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어떤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게 있었어요.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나름 이제 이 연구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이 교수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게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견학 같은 걸 한다고 왔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말을 안 해줘요. 이 연구를 가져가라는 건지 자기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없애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연구를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연구를 하던 이 연구자들이 하루아침에 이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가는 너무나도 무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아들은 그냥 뭐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가 부자와 이 마르셀로 부부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이제 회상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도 이 아내도 이제 교수인가 그래요.
2: 네.
0: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마르셀로의 아내를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말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식의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 이게 그럼 뭐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의 원한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기분 상해죄 같은 거죠. 예, 기분을 상하게 했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해서 이 기업가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을 못 쓰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어떤 기분에 따른 복수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조차 사실은 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르셀로가 처한 환경,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1: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2: 저도 뭐 영화에 등장하는 곡은 아닌데요. 영화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네.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 곡을 한 곡 가져와 봤는데 더 큐어의 Picture of You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네,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사라진 역사를 영화로 복원하는 영화. 네,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점에서도 이 클레버 멘돈사 필류 감독의 어떤 영화광으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고 나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다음 영화가 무엇이든 보게 될 것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영화 보고 나면 다음에 만드는 영화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네. 이 영화관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0: 네, 오늘 브라질의 군사 독재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시네시빌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삶, 파블로 네루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두 개의 모호한 명확성 사이에 무한한 터널이 아닐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두 개의 검은 삼각형 사이에 명확성이 아닐까요? 아니면 삶은 어쩌면 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물고기가 아닐까요? 이렇듯 죽음은 비존재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누가 삶에 대해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죽는 날이 와도 삶에 대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삶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서늘하고 또 통쾌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업을 하다 말고 문장 한가운데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를 붙들어온 자리를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합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채 그저 한 권의 책을 품고 낯선 도시로 떠나는 순간을. 리스본행 야간열차. 창밖은 어둠뿐이고 바퀴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덜컹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프라도의 책을 펼칩니다. 그는 사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 더듬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짚어나가듯이 낯선 언어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낯선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도의 문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자기 안에 잠든 낯선 자아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는 리스본에 닿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남쪽의 봄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노란 전차,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 타워강 위로 부서지는 햇빛. 그레고리우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프라도의 옛집을 찾아가고 그를 알던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요. 리스본이 낳은 의사이자 시인이자 사상가, 프라도는 눈부시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은 불처럼 끓는 사람, 그러니까 하필 가장 어두운 독재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프라도는 살라자르 정권에 봉사한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로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르지 오켈리.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나 프라도 못지않게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분도 형편도 기질도 달랐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금지된 지식과 혁명을 향한 갈망 속에서였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일상이 계속될 때 아,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올여름 시원한 바닷속 세상을 경험해보는 거 어떨까요?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스쿠버 다이빙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1: 이야,
0: 8월 26일 수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번 스쿠버 다이빙 행사에는 지원 인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까지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박 2일 행사인 만큼 또 참가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요.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문화공감지원팀 02-449-096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야, 이런 거 평소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세븐틴이 부릅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성인

성인이 됐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본인의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청소년을 만났을 때 소통이 잘 안 되죠. 네, 저도 힘듭니다. 뜻밖의 상황에 놀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도 궁금하고요.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서 그 진면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상 앨범 산을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하림이 피처링했어요. 긱스가 부르는 어때?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작년에도 이 주제로 한번 해주신 적이 있죠.
1: 네. 네. 작년에도 인기를 끌었던 OTT 드라마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걸 마치 제가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하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저의 지인들이나 그래서 좀 재밌고 새로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2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중고등학교 편입니다. 아하. 벌써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가잖아요. 네.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자주 갑니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 새롭냐면, 네. 요즘 청소년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1: 네, 그죠. 네,
0: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어떤지.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자주 만나다 보니까, 네. 요즘 학생들의 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심히 좀 보게 되죠.
0: 네.
1: 네.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세대 구분부터 좀 해야 될 거예요. 전후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대라는 게 있죠. 그게 네. 바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0: 네네.
1: 그리고 1990년대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세대를 하면 딱 X세대.
0: X세대.
1: 접니다.
0: 예.
1: 제가 X세대예요.
0: 아.
1: 네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죠.
0: 접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네. M세대. 네. 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네. 2010년 전후까지 그 출생으로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세대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바로 Z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Z세대를 같이 아우르는 말이 우리가 MZ세대 이 말이
0: 네.
1: 들어보셨잖아요.
0: 네, 네.
1: MZ세대라고도 MG. 얘기하죠.
0: 네.
1: 네. 이건 우리나라식 표현이긴 합니다. 2010년대 이후 이제 출생 세대예요. 네. 바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0: 아, 처음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알파 세대. 네.
1: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접하는 최초의 세대예요. 네. G세대 후반, Z세대 후반, 그리고 알파 세대 초입을 해당하는 학생들이 바로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영상 중심으로 소통을 합니다. 글보단 영상이에요. 그리고 AI의 활용에도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청소년을 한마디로 알파 세대라고 말한다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알파 세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1: 네.
0: 어떤 친구들인가요?
1: 학생들 하면
0: 네.
1: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복 입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부모 세대와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교복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흰색 셔츠에다가 넥타이, 재킷까지 제대로 갖춰 입는 게 교복이었죠.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0: 네.
1: 하지만 지금은 교복이 있긴 하지만 생활복을 입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학교가 늘고 있죠. 생활복은요. 운동복처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교복이죠. 학생들은 하루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세탁하기도 쉽고요. 계절 변화에도 이제 적응하기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 생활복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때문에 교복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생활복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 약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인데 후드가 있고 집업 후드로가 되어 있고 이런 느낌? 이런 운동복과 교복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 이렇게 생활복이라고 합니다.
0: 뭐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 이름 이런 게 달려있고 그래요?
1: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도 있고요. 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학교에서 교복 형식으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마크 정도는 다 있죠. 네.
0: 한마디 해도 됩니까?
1: 네.
0: 세상 좋아졌네요.
1: 네, 좋아졌죠? 네. 요즘 그게 다수예요. 네.
0: 예,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졸업 앨범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졸업 앨범은 어떻게 생활복 입고 찍어요?
1: 이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복을 입고 듣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0: 없겠죠.
1: 네, 거의 없어요.
0: 예.
1: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습니다.
0: 아.
1: 네, 제 수업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체육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0: 아, 네.
1: 네. 그런데 이제 졸업 사진은 좀 다르죠. 네,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의상들을 흉내내는 게 바로 코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런 걸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0: 네.
1: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어요. 지원인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날은 그래 이게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다 코스프레

0: 의상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날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졸업사진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모두 같은 포즈로,
1: 네.
0: 그리고 같은 이제 포즈로 이제 앉아가지고 정장을 딱 입고, 아니면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찍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경찰이나 의사, 군인들의 그런 또 인기 게임 캐릭터의 의상을 딱 있는 거예요.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1: 네.
0: 친구들과 함께 단체 컨셉을 맞춰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찍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이런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졸업 앨범 사진 역시 일방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저 이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졸업 사진조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콘텐츠가 된 거죠. 한마디로 개성 표출에 엄청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1: 아...
0: 네.
1: 세상 좋아졌네요.
0: 네.
1: 그리고 네.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나 뭔가 과제 같은 것도
0: 네.
1: 부모 세대와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엄청나게 크죠.
1: 예, 예. 네.
0: 수업 시간에 발표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거 아시나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칠판에 전자칠판을 사용합니다.
1: 전자칠판?
0: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백묵으로 따다닥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거 전혀 거의 없어요.
1: 그리고 당번이 있어서 네. 그 지우개 털어놓고
0: 네.
1: 원래 칠판 지우고 해놔야 되는데
0: 네.
1: 없어요?
0: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전자칠판이에요.
1: 세상에.
0: 전자칠판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칩니다.
1: 와.
0: 저는 강의할 때 USB로 이렇게 떡 하고 판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의.
1: 아, 네. 네.
0: 예전에는 종이의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읽는 발표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PPT에, 즉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리고 숏폼, 짧은 영상처럼 네,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별 과제 역시 디자인과 영상을 완성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1: 네.
0: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표현 능력의 비중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역시나 인공지능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제를 정리하거나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도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1: 네.
0: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인공지능을 매우 활용을 합니다. 네. 기성세대는 인공지능을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1: 네.
0: 학생들에게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1: 아. 네,
0: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겁니다.
1: 네. 네.
0: 앞으로 AI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아니 네.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네요.
0: 그렇겠죠.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1: 아 그러면 또 예전에 왜 우리 수업 네.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그 10분 농구장으로 달려가고 축구장으로 뛰어가고 뭐
0: 네.
1: 그냥 땅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0: 네.
1: 요즘은 뭐 한대요?
0: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1: 아.
0: 제가 최근에 갔던 데는 그 10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교실 밖에 복도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1: 네.
0: 있어요. 탁구를 바로 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기도 하고
1: 야.
0: 그리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1: 세상에
0: SNS나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1: 와.
0: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영상 촬영은 특별한 일이지만 지금 학생들에게는 아주 일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편집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영상으로 완전히 이동을 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이야 네. 그렇구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0: 네.
1: 이런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0: 맞아요.
1: 그 어른 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0: 네.
1: 모두는 뭐 수학 여행.
0: 네 맞아요.
1: 그렇죠. 이런 추억 있잖아요. 소풍.
0: 네.
1: 다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베개 싸움 하고
0: 네,
1: 막
0: 맞아요.
1: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0: 네.
1: 요즘 어떻게 수학 여행은 가요?
0: 이게 네.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수학 여행의 목적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1: 목적지가
0: 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뭐 능에 가거나
1: 그렇죠.
0: 고흥에 가거나
1: 그렇죠.
0: 이렇게 되는데
1: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죠.
0: 그렇죠. 근데 지방 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올라오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경복궁

0: 창덕궁 그죠? 민속촌 뭐 이런 데 갔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어딜 가냐면 최근에는 성수동 홍대 팝업샵 팝업스토어
1: 어쩐지
0: 네 그리고 유명 카페, 감성 카페 거리들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아하, 실제로 맞습니다.
1: 네. 네.
0: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장소를 일정에 포함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SNS에서 자주 접하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네. 학교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수학여행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이게 제가 집이 성수동입니다.
0: 나.
1: 서울숲 근처인데
0: 네.
1: 제가 이거 실제로 봤어요.
0: 네.
1: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네. 단체로 버스를 네. 타고 온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네. 제 와이프는 되게 창피했는데 네.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왜 온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대답은 안 해줬었거든요. 그때.
0: 네. 네.
1: 저는 그랬어요. 혼자 속으로. 아니, 왜 학생들이 단체로 이 서울숲에 왔을까?
0: 요즘은 네. 필수 코스예요. 성수동 팝업 스토어.
1: 전혀 네. 몰랐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한대요?
0: 이거 숙소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1: 네.
0: 저만 하더라도 한 방에 한 20명, 30명씩 잤습니다.
1: 20명, 30명 좋았네요, 네. 학교가. 저희는 한 50명씩 잤는데.
0: 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리조트의 2인실.
1: 세상에.
0: 그리고 많아야 4인실을 이용을 합니다.
1: 호텔의 2인실.
0: 맞아요.
1: 네. 네.
0: 또한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치킨, 햄버거, 피자, 감자 이런 것도 다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시락이나 뭐 간식들을 이제 미리 챙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배달 문화가 수학여행까지 자연스럽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정말 많이 달라졌고.
0: 그렇죠.
1: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지금 엄청나게 새로워요.
0: 맞습니다.
1: 네.
0: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중고등학생 편이라는 시즌2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1: 네.
0: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 이전 세대와는 좀 환경에서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런 성장,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쌓일 때 학생들과의 소통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만한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훈련처의 박혜준 처장입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청각훈련처는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전용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이제 전면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는 이제 교육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을 또 구하시고 잘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의 전국에 곳곳에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제 현재로서는 일산직능원이 유일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면은 특히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노크해 주시면은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는 박혜준 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하신 모양이에요. 공단에 직업능력개발원이 여러 곳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은 일산이 유일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이미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명하죠. 특히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뿐 아니라 일자리 알선까지 지원해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1588-1519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My Lov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1: 그러게요.
0: 네, 8월에 다시 듣기 할 TV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달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했습니다. 바로 영상앨범 산인데요. 네. 영상앨범 산은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내외 명산의 진면목을 찾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합니다.
0: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1: 네.
0: 등산 어떻게 갑니까?
1: 근데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자신이 없고 다리도 요즘 안 좋습니다.
1: 저도 자신이
0: 예,
1: 없고
0: 다시 듣기로
1: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듣기로 다녀오고 있어요.
0: 너무
1: 산들을.
0: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번 주 어디 산으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영상앨범산 943회 삶이 녹아든 풍경 속리산 둘레길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그리고 경북 상주시를 잇는 총 길이 약 200km의 장거리 도보길인데요. 속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고 그중 보은 구간에 전 산림청장 남성현 씨와 산악인 곽정혜 씨가 가는데요. 제2구간인 말티제 넘는 길로 향합니다. 먼저 둘레길 초입의 여정부터 만나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립니다. 영상앨범 산 공준호 성우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봉우리들을 요새삼아 아늑하게 자리한 충청북도 보은
3: 내레이션 홍소연 아나운서.
2: 속세를 떠날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이 듬직한 품을 들여놓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세 갈래 물길을 예부터 삼파수라 했는데 그 한 줄기인 달천 짙은 여름빛을 싣고 한강으로 흘러간다.
3: 노란 큰금 계곡과 하얀 개망초 등이 달천 주변에 만개해 있다.
2: 이 풍요로운 자연 덕분일까? 오래전부터 보은은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어간 생명의 땅이라 불렸다.
3: 산악인 곽정혜 42세.
4: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지 않으셨어요?
3: 예. 산림청장 남성현 65세.
5: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4: 네.
5: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올라오니까 네. 작년에 산사태 같은데
4: 아, 네, 네, 네.
5: 거기 이제 복구 현장 다니고
4: 아예
5: 아, 저,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아 저는 이제 직업상 우리가 이제 산과 나무와 숲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숲에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늘 모든 것을 우리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숲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우리나라 배꼽에 자리한 보은과 그 주변 지역은 산의 고장이다. 그 깊은 산자락을 에둘러 숲과 들, 다시 마을과 옛길을 이어놓은 것이 속리산 둘레길. 모두 15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4개 구간이 보은 땅을 지나간다. 말티제 넘는 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으로 들어선다.
3: 햇볕을 받은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황금빛으로 빛난다. 자막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 대골터.
5: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장님.
3: 성현 씨와 정혜 씨가 속리산 둘레길 3국장 최현석 씨와 인사한다.
4: 부탁드리겠습니다.
5: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6: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과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과 상주를 어우르는 208.6km의 광대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특히 속리산 둘레길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식생과 자연 그리고 옛길 그리고 수많은 유적이 문화유적이 보존돼 있어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2: 조선의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대궐을 짓고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대궐터. 이 마을을 들머리 삼아 길에 오른다.
3: 속리산 둘레길 안내 표지판.
6: 오늘 걷는 길은요 여기 대궐터부터 장제 저수지를 지나서 말뚝제 정상을 오르고 거기서 다시 소련공원을 거쳐서 한 4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2: 이내 부근한 숲에 안갠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속리산 둘레길의 숲은 때묻지 않은 오래된 멋이 살아있다.
4: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옛길 그대로.
3: 좁은 산길 주변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4: 아, 저는 평소라면 지금쯤 출퇴근 출근길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라 너무 귀해요.
5: 그렇죠.
2: 후텁지근한 도시 공기와는 다른 청아한 자연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게.
3: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지상의 그늘을 드리워준다.
5: 아이고, 진짜 이 나무 대단하죠?
4: 네. 네. 쭉 뻗었네요.
5: 쭉 뻗었잖아요.
4: 네.
5: 이 나무, 한 나무 한 나무가
4: 네.
5: 여기에 하여튼 보배라고 봅니다. 네?
4: 아니,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유심히 보세요?
5: 그럼요. 첫째는 숲을 보고,
4: 네.
5: 그 다음에 각각의 나무를 보고,
4: 네.
5: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야생 동식물까지도
4: 네.
5: 이렇게 함께,
4: 네.
5: 어쩌고 보면 이제 산림 생태계, 자연 생태계,
4: 네.
5: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지.
4: 네.
2: 싱그러운 생명들이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해맑게 살아난다.
0: 와, 저 진짜 감탄했어요. 새소리가 이렇게 예뻐요.
1: 네.
0: 네, 진짜 귀하잖아요.
1: 도시에서는
0: 이제.
1: 듣기가 매우 어렵죠.
0: 까치가 우나?
1: 까치가 울.
0: 비둘기?
1: 저 까마귀 죄송합니다. 소리는 들어봤어요. 아,
0: 어쨌든 아, 미안한데 까치 네. 까마귀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예쁜 소리네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소리를 일부러 집에 틀어놓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작지만 집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새소리를 틀어놓고 힐링을 하는 거죠.
0: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 진짜 그럴 것 같고. 근데 이 둘레길에 얽힌 옛 이야기가 있다고요.
1: 네, 말티제는 네. 삼국시대 이전부터 속리산으로 가는 고갯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속리산으로 향하면서 험하고 가파른 고개를 넘기 위해 얇은 돌을 깔게 한 해서 길을 낸 것이 지금 형태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의 세조가 지병 치료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로 향할 때 그때 넘었던 고갯길로 더 유명해졌고 당시에 세조가 대궐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대궐터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장제 저수지를 지나서 그 유명한 말티제로 향해 보겠습니다.
0: 네, 영상 앨범 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5: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셨다 그러는데
4: 네.
5: 몇 살 때가 있어?
4: 26살 때였어요.
5: 네. 그렇게 젊으실 때? 이야, 대단하시네.
4: 네, 운이 좋았습니다.
5: 아.
4: 네, 저는 대학 산악부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등산을 배웠습니다. 국내 산을 여러 번 등반한 다음에 2004년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했고요. 2006년에는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여성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때 네, 죽어가던 차였는데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국내 다른 원정대, 중동고 원정대가 저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2: 24세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곽정혜 씨.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죽음의 고비 앞에 섰다. 동상으로 여섯 손가락을 잃었고 2년이 넘도록 재활치료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4: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산에서 죽을 뻔하고도 아직도 산이 좋으냐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취미생활입니다. 동상에 걸렸던 손가락이 다 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등산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등반 시스템을 다시 배우고 또 몸에 익히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 산만이 자신을 숨쉬게 한다는 곽정혜 씨. 틈날 때마다 등반 연습을 하고 요즘엔 아이와 함께 산을 다닌다. 그것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래라.
3: 속리산 둘레길 구급 구조 안내 표지물이 서 있다.
2: 숲에 닿던 햇살이 물가로 내려선다. 워낙 고요해 마치 파란 거울처럼 보이는 장제 저수지.
3: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수면에 비친다.
4: 와. 네? 네, 여긴 시야가 확 트이네요.
5: 네,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물과 산과 숲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좀 흠이 네. 좀 가물러서 네. 물이 좀 부족하죠?
4: 아, 네. 네. 이제 큰비가 오고 나면 또 엄청 경치가 좋겠어요.
5: 네.
2: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제 저수지는 오랫동안 발길이 뜸했던 덕분에 물이 맑고 식생이 풍부하다.
3: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앉아 있다. 원석 씨가 돌 틈에서 뭔가를 찾아낸다.
4: 아, 여기 가재가 있나요?
7: 네, 여기 가재 있습니다.
4: 우와!
7: 신기하죠?
4: 네.
5: 그러네.
7: 항상 여기 자라고 있어요.
3: 새끼 손가락만한 갈색 가재가 원석 씨의 소나기에서 꿈틀댄다.
2: 속리산 둘레길 이 구간에 100미러 할 수 있는 말티제로 올라선다.
3: 해발 430m.
2: 속리산으로 가는 첫 고개인 말티제.
3: 빽빽한 나무숲 사이에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5: 속리산 둘레길은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숲에 있었잖아요.
4: 네네.
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로도 만나요.
4: 네.
5: 이제 도로도 만나고 마을도 만나는데 이 도로 걸을 때는 네. 늘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4: 네. 산도 걸었다가 네.
5: 마을도 지나가고
4: 마을도 지나가고 도로도 걷고
5: 그렇습니다.
4: 네. 또 그런 게 둘레길의 묘미기도 한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네.
3: 정희 씨 일행이 도로변을 지나 다시 숲길로 들어선다.
2: 말티제는 삼국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속리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 다녔던 고개다.
3: 나뭇잎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다.
2: 오래된 숲이 건네는 그 옛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한 게.
3: 정희 씨 일행이 울창한 숲속을 걷는다.
2: 고려 태조 왕건은 할아버지 작재건을 만나러 가기 위해 험하고 가파른 고개에 박석, 즉 얇은 돌을 깔아 길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박석재라고도 부른다.
3: 정희 씨 일행이 가파른 돌계단 길을 지나 낙엽이 덮인 완만한 산길로 접어든다.
2: 이후 말티제를 자주 다녀갔던 이가 조선의 세조이다. 그는 이 고갯길을 넘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3: 둘레길 사무국장 최원석.
8: 이곳 말티제는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를 행차하실 때 넘던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말을 바꿔 타고 가마로 오다 말을 바꿔 타고 간다 해서 말티제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2: 본래 말티제는 높다는 의미의 마루와 고개를 의미하는 티가 합해진 이름.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만만치 않은 고개인 건 맞는 듯하다.
0: 둘레길이 확실히 좋은 게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 좀 삭막하고 지루한데 둘레길에 가면 그 풀의 냄새도 나고 계속 풍경이 변하니까 긴 시간을 걸어도 좀 지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좀 몰아서라도 가까운 둘레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장제저수지라는 곳을 지났는데 여기는 네. 어떤 곳이래요?
1: 네, 이곳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루어 낚시터라고 합니다. 보통 낚시인들이나 현지인들에게는 장제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에 위치한 아담하고 수려한 저수지로 속리산 자락에 깨끗한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연경관이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숨은 명소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말티제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0: 네, 영상 앨범 산 이어갑니다.
4: 청장님은 그러면 일주일에 산에 몇 번 가세요?
5: 저는 이제 직업이 네. 산림청장이잖아요.
4: 네네.
5: 거의 뭐 이제 산과 함께 숲과 함께 매일 산다고 보면 돼요.
4: 진짜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5: 여기가 제 1터이고 네. 네. 또 3터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도 할 수 있죠.
4: 아유, 너무 좋은데요. 아,
5: 주로 근데 이제 네. 바쁘니까 네. 일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죠. 예, 우리나라 이제 전 이제 숲을 다녀보면 크고 작은 등산로 숲길이 많잖아요.
4: 네.
5: 그 중에 이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고
4: 네.
5: 또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네. 이런 가치가 높고
4: 네.
5: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
4: 네.
5: 이야기가 있는 숲길 네. 중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네. 2021년부터 네. 국가 숲길로 지정을 해서
4: 네.
5: 산림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 조성된 숲길 중에서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할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한다.
3: 연초록 청단풍 잎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2: 그중 속리산 둘레길은 2023년에 9번째 국가 숲길이 된다.
3: 소나무 숲길.
4: 와, 정말 곧게 뻗었네요.
5: 네, 소나무는 이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이 소나무는 주로 양지 바른 곳이면 아주 척박한 땅에도 굉장히 잘 자랐고요.
2: 소나무의 솔은 나무 중에 으뜸이란 뜻. 우리가 사랑하는 건 굽이 뻗대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미래라.
3: 산림청장 남성현.
5: 이제 숲에 오면 이게 이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는 늘 말씀하는 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숲에 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2: 한껏 들떠 있는 여름 숲을 통과한다. 부지런한 숲의 생명들을 만나는 즐거움. 이 계절에 산길을 걷는 맛이다.
3: 보라색 양털기비 꽃이 길가에 피어있다.
2: 그 옛날 지병을 치료하러 법주사로 향하던 세조에게 이 푸릇푸릇한 기운은 또 하나의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3: 정희씨 일행이 등산 스틱으로 힘차게 땅을 짚으며 돌기단 길을 지난다.
4: 어제는 아침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거든요.
5: 네.
4: 근데 오늘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5: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
4: 네.
5: 열섬 현상
4: 네, 네.
5: 이런 것도 다 하려면
4: 네.
5: 이제 도시에도 이런 숲을 많이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4: 네.
2: 여름이면 이 청량한 숲그늘이 그리워지는 이유.
3: 세찬 바람이 불어와 숲을 뒤덮은 나무 이파리들을 흔든다.
4: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리스라는 게
5: 네.
4: 그냥 여기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5: 아니, 그럼요.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산, 나무, 숲 어우러져 있잖아요.
4: 네.
5: 특히 이 중에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기후 위기를
4: 네.
5: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4: 네, 네, 네.
5: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4: 네.
5: 여기 이제 낮에
4: 네.
5: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 네.
5: 산소를 내뿜어요. 공기 정화 기름도 하죠.
4: 네, 네.
5: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4: 네.
5: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4: 네.
5: 얼마나 이게 소중한.
4: 네.
2: 우리나라 산림은 한 해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6%가량을 상쇄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5: 깔딱고개는 깔딱고개.
3: 말티즈 정상을 1km가량 앞두고 정혜 씨 일행이 가파른 계단 길을 올라온다.
2: 말티즈 고갯마루는 해발 430m로 그리 높지는 않다.
3: 계단을 오르는 정혜 씨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2: 그래도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2km 가까이 올라야 하니 웬만한 산 하나 넘는 것과 같다. 꼿꼿이 일어선 오르막을 지나니 곧 말티제 정상에 닿는다. 탁 터져 나오는 풍경 앞에 거칠어진 숨이 멈춰 선다.
0: 네, 아까 경사가 급하지 않은 둘레길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숨이 굉장히 거칠어요?
9: 이게 어쨌든 그래도 고개를 넘으셔야 하니까 아, 약간의 또 오르막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평탄한 곳을 많이 걸어서 또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올라가는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탄한 구간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9: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말티제 전망대와 달천 들녘길입니다.
0: 네, 영상일범산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새겨진 조각상 두 개가 서 있다.
10: 와,
5: 야, 진짜 꽃이 아주.
10: 네, 에?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꽃대관일까요?
3: 그러니까. 색색의 꽃들로 꾸며진 전망대 입구.
2: 말티제 정상 옆에 자리한 전망대로 향한다. 2020년에 개장한 말티제 전망대는 속리산 둘레길의 대표 명소.
10: 너무 멋집니다. 네. 진짜 굽이굽이 이 고갯길을 네. 그 올라와서 네. 맞는 시원한 바람이 네.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5: 이 굽이굽이가 12굽이라고 하죠.
10: 와.
2: 발 아래 세상이 온통 내 것인 듯 황홀하다. 길 위에 서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3: 가까이 있을수록 짙푸르고 멀어질수록 뿌옇게 옅어지는 산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장관을 이룬다.
10: 아이슬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보면서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불 밖을 나와야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말티제를 넘어 소량공원 방향으로 내려선다.
5: 여기가 그야말로 조선시대 네. 네. 세조 임금이 넘어갔던 네. 말티제라고
10: 와.
5: 하는데
10: 네. 네.
3: 정의 씨 일행이 등산 스틱을 쓰지 않고 가벼운 걸음을 옮긴다.
2: 마을과 숲, 사람과 길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속리산 둘레길. 속세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쉼을 찾아가는 길이 계속된다.
3: 숨쉬는 자연,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라 적힌 표지판이 있다. 정의 씨 일행이 포장된 넓은 길을 따라 걸어온다.
10: 바람이 너무 좋네요.
3: 하얀 풀꽃이 바람에 산들거린다.
2: 이 구간 끝머리쯤에 자리한 보은 속리 정이품소.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마주한다.
3: 아름드리 소나무.
5: 조선시대 때 이 나무가 워낙 커서
10: 네.
5: 이게 세조 임금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10: 네.
5: 그 행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10: 네, 네.
5: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나무가 스스로
10: 네.
5: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세조 임금 그 행렬이 네. 그냥 싹 지나갔다는.
2: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르기 위해 현재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3: 받침대 6개가 무성한 가지를 받치고 있다.
2: 길은 속리산 자락으로 더 깊숙이 흘러든다.
3: 산골짜기에 법주사가 있다.
2: 청량한 물소리가 줄곧 따라오는 3구간 달천 들녘길로 걸음을 잇는다.
3: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너른 하천 위로 나 있다.
2: 임진왜란 때 한 명장이 이 달천물을 마시고 명나라 여산의 약수보다 맛이 달다고 하여 단냇물, 달래강이라 부르다가 달천이 됐다.
3: 정의 씨 일행이 달천 옆으로 난 달천 들녘길을 걸어온다.
5: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10: 네.
5: 늘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2: 정겨운 풍경과 오래된 삶이 굽이굽이 그려놓은 속리산 둘레길. 어쩌면 고향은 어느 한 공간이 아니라 애틋하고 행복한 기억일지 모른다. 그 기억을 떠올려주는 자연. 그리고 다시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길.
5: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숲에 가서 또 숲길을 다니면서 나무와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인류, 생명의 숲, 이게 소중하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심어보시고 가꾸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푸르른 품은 언제든 변함없이 반겨주리라.
0: 야, 제가 잘 모르지만 정이품송 알거든요.
9: 네.
0: 들어봤거든요.
9: 이게 세조가 벼슬을 내린 그 유명한 소나무거든요. 네.
0: 그리고 법주사를 만날 수 있고요.
9: 그렇죠. 네. 이게 법주사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보은송리 정이품송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속리산 둘레길을 통해서 좀 역사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산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KBS 영상일범 산 오늘은 속리산 둘레길 여정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 더 스트록스의 이터널 썸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와 뇌병변 장애인의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대여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수동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는 동력보조장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4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는 이동을 돕는 카시트나 치료 훈련을 위한 운동기구, 그리고 이동을 돕는 계단 리프트 카와 자세를 잡아주는 기구로 나이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96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권역별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신청과 관련된

내일은 푸른 하늘,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섭식장애 문제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올해의 편한 일터 모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픽셀김이라고 불리는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과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양학축제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20년차 스피치 강사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째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쭉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소통,

보이스 이런 스피치 교육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디어 시대인 만큼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을 코칭하면서 또 제가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목소리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드려야 되고 보통 저희는 PPT 교환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복식 호흡이라던가 특히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해 드려야 되고 직접 손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저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보면서 저와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근데 너무 긍정적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취미를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이 됐거든요. 아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수 있고 성장해가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섭식장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섭식장애가 뭡니까?
1: 네, 이 섭식장애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는 행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이라고 부르는 신경성 식욕불임증은 이 체중이 느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최소한의 정상 체중조차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상태이고, 또 폭식증이라고 부르는 신경성 폭식증은 이 짧은 시간에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느낌 속에서 많은 양을 먹고 또 그 뒤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먹은 것을 없애려는 보상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이 섭식장애 유형에는 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강보험에서는 9개의 상병 코드로 나누어 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살을 빼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정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되는 회피 또는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같은 유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식습관이 나쁜 상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체중 변화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 뼈, 호르몬, 또 인지기능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신질환 가운데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중대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성장기에 발병하게 되면 손상이 또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 우리나라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태라고 부를 만한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병원 진료 기록이 거의 전부인데요. 그런데 그 진료 기록만 보더라도 이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세에서 18세 사이의 섭식장애 환자가 2020년 694명에서 2024년에는 1180명으로 4년 만에 7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환자도 5년 사이에 15%가 넘게 증가했고, 이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받은 사람 가운데 약 95%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 병원 문턱을 넘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착각하거나 또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1: 특히 이 섭식장애는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특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통계와 현실의 간극이 다른 질병보다도 훨씬 큰데요. 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따라서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이 섭식장애가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유로 조사 항목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조사에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만큼 외모 강박이 심하다는 뜻일까요?
1: 네. 우리나라는 몸에 대한 평가가 일상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고 면접에서 인상을 평가받고 또 방송과 광고에서는 극단적으로 마른 몸이 기본값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몸을 끊임없이 심사하는 환경이 먼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마른 몸은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격의 증명처럼 읽히기도 하는데요. 또 성실하다, 자기관리를 한다, 또 절제력이 있다라는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0: 그러게요.
1: 그런데 반대로 살이 찐 몸은 게으름이나 방만함의 증거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이 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다뤄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에서는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의 취향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또 이러한 환경의 결과는 이 청소년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 왜곡이라는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0: 네.
1: 체질량 지수상 전혀 과체중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왜곡 때문에 불필요하고 위험한 체중 감량 시도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0: 네.
1: 또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도 이 체중을 줄이려 시도한 학생 가운데 이 부적절한 위험한 방법을 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생긴 일 정도로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1: 네, 바로 이러한 시선이 이 질환을 좀 가장 오래 방치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 섭식

0: 장애를 연구하는 이 스웨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티아스 스트란드는 이 허영심 때문에 석식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교에서 만약에 체중 때문에 놀림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려고 한다는 건데요. 어떤 조롱과 또 차별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몸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순서인데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이 통제감인데요. 섭식장애 환자들은 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세상에 산다고 말합니다. 학교와 직장의 압박, 또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요구 중에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사실 그때 유일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환은 이 외모가 아니라 무력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빼앗긴 통제권을 내 몸에서 되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이제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질환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의지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섭식장애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에게 기운을 내려고 하거나 또는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그 중독을 끊으면 되지 않냐라는 것과 같은 오해가 이 섭식장애에도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질환 자체는 개인의 몸에서 발생하지만 이 원인도 해법도 모두 이제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뭐 담배나 산업재해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한때는 이런 것도 개인이 조심하지 않은 탓이었지만 이 지금은 유해 환경을 만든 쪽에 책임을 묻고 또 광고를 규제하고 안전 기준을 세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이 몸에 대한 압박도 같은 경로를 밟아야 할 문제인데요. 또 책임의 주체도 국가만은 아닙니다. 이 마른 몸을 내세워야 이익을 얻는 광고주, 미디어, 또 극단적 콘텐츠를 밀어올리는 플랫폼들, 또 체중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산업 모두가 이 환경의 생산자입니다. 개인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고 권하면서 이제 매일 그 반대의 메시지를 또 쏟아내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또 무엇보다 이 개인 책임 프레임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고 또 가족도 부끄러워서 숨기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사라진 사실 환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또 통계가 없으니 국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 자체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데 통계를 보면은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왜 여성이 외모 강박에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0: 네, 이 여성이 본래 외모에 민감해서만은 아닌데요. 이 여성의 몸이 훨씬 더 어릴 때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아동이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지로 평가받을 때, 이제 여성 아동은 또 어떻게 보이는지로 평가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네, 이 외모는 사실 취향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척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외모가 실제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이 겹쳐 있는데요. 이 채용에서 요구되는 용모의 기준, 또 복장과 화장에 대한 사실상의 요구, 또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비대칭적이어서 이 여성 연예인의 체중은 여전히 기사 제목이 되고, 또 최근에는 여성의 얼굴과 몸이 동의 없이 평가되거나 합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 여성이 몸에 대한 불안은 좀 예민함이 아니라 합리적 반응에 가까운데요. 또 여기서도 통제감 문제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좀 발언권이 적을수록 차별받을수록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 몸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1: 끝으로 다른 나라 상황도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 다른 나라를 보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국립 석식장애 치료지원센터를 세워서 이 공공치료 네트워크를 제도화했습니다. 또 호주도 비슷한 국가전략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국가전략 좀 센터를 만들자라는 제안에 복지부가 중장기 검토 사안이라고 답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섭식장애 조례안이 발의가 됐지만, 실태조사나 또 공공치료 체계는 결국 국가가 법률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원인 쪽 규제도 좀 참고할 만한데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광고에 수정된 사진 표시를 의무화했고, 또 노르웨이는 2021년에 보정하거나 필터를 적용한 광고, 또 인플루언서 유료 게시물에

0: 전국 표준 라벨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1: 어.
0: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또 공공치료 체계를 만들고 이런 몸에 대한 좀 압박감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쪽에 최소한의 규율을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B1A4의 노래 이어드리죠. 잘 자요. 굿나잇.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 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에게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올해의 편한 일터 모집이 시작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한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올해의 편한 일터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장애인 고용에도 모범이 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하게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사례를 확산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고요. 선정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1개소와 장애인공단 이사장상 3개소가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1: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번 선정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또 격려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신청 방법과 앞으로의 진행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신청 기간은 8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장애인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공적기술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다음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사업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고요. 결과는 11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BF 인증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장애인 고용이 미흡했던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우수 사례가 나왔네요.
1: 네, 맞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달성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는 40%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특수학교와 도서관 중심이었던 근무기관을 공립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그 이번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인 장애인공단과 연계한 직무 맞춤 훈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다음에 현장에 대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의 직무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훈련을 마친 뒤에는 채용까지 연계를 해서 구직자는 직무 적응력을 높이고 사업장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학교와 교육기관처럼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널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코레일 유통의 채용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코레일 유통에서 두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직무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물건 진열 업무와 바리스타로 각각 한 명씩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지는 동대구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카페 스토리웨이이고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협의를 통해서 조절 가능하고요. 고용 형태는 24개월 계약직으로 시급은 13,320원입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대구지역본부의 담당자 이메일로 8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소식인데요. 청년 인턴 모집하죠?
1: 네, 맞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근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7월 13일까지 약 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요. 근무지는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노동연구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오전에는 재택근무, 그리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급여는 월 217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8월 7일까지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양식의 이력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행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공공연구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애인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1-62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훈련 정보입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할 맞춤형 훈련생 모집한다고요?
1: 네, 장애인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채용형 맞춤훈련 과정에 참여할 훈련생 2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훈련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키운 다음에 한국전력기술에 입사를 하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직무는 DDCC로 설계 용역 성과물인 문서와 도면을 접수하고 등록하거나 배부, 그리고 취합하는 등의 전반적인 문서 관리 업무와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직장 예절과 대인관계 등의 직무 기초 교육은 물론이고요. 문서 관리 실무와 전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까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0: 네,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훈련을 이수한 뒤에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면요. 한국전력기술의 김천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고용 형태는 계약직으로 최대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고요. 연봉은 약 3,400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날 기념품과 도서 구매 포인트 등 다양한 복리후생도 제공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요.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등 일부 지원 제한 대상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0: 네, 지원 방법과 앞으로의 훈련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1: 지원 기간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지원서는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는 8월 12일에 발표가 되어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된 훈련생은 8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10월 19일에 입사 예정입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 수당과 교통비도 지급이 됩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5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해서 AI 디자인 제작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일까요?
1: 장애인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AI 디자인 제작 특강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특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까지 실습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집 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3일간 모든 교육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0: 네, 교육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1: 교육 훈련비와 교재비 그리고 재료비는 모두 무료이고요. 교육 기간에는 챗GPT와 나노 바나나 등의 AI 도구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 자정까지 지원서와 복지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 결과는 8월 12일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디자인 역량을 기르고 싶은 시각장애인 대학생이라면 이번 교육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걸스데이의 노래 이어드리죠. 기대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의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천에서 픽셀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1: 문화공간 손탁과 홍천미술관이 8월 17일까지 픽셀 김현우 작가의 개인전, 꿈의 공간과 또는 알람의 시간 공간을 동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토탈 미술관이 기획한 2025년 픽셀 김 개인전을 바탕으로 홍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문화공간 손탁과 홍천미술관 이렇게 두 공간에서 함께 진행되는데요. 2015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 약 10년 동안 이어져온 작가의 작업 세계와 그 확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천의 일상 공간 안에서 현대미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홍천미술관은 1956년 홍천군 청사로 지어진 등록문화재 제108호 건물을 바탕으로 2014년에 문을 연 공간입니다. 이후 현대미술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과 호흡해왔습니다. 지역의 공공미술관과 민간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마련한 전시로 지역 안에서 현대미술을 만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예정입니다.
0: 이 픽셀 김이라 불리는 김현우 작가는 어떤 분인지요?
1: 픽셀 김 작가는 픽셀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삼아 일상의 경험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보통 픽셀하면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해되지만 작가에게 픽셀은 세상과 관계 맺는 자신만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정형화된 화면의 단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으로 픽셀을 새롭게 구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억과 감정, 일상의 장면을 색채와 리듬이 있는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전시 제목인 꿈의 공간과 또는 알람의 시간 공간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을 떠올리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실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최소 두 점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 또 10분마다 울리는 알람에 맞춰서 자신만의 규칙과 리듬 속에서 작업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제목에는 체계와 자유, 반복과 상상이 함께 놓인 작가의 작업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픽셀 김 작가의 작업 흐름을 폭넓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선율이 느껴지는 드로잉, 과감한 색채의 변주, 원형 캔버스 작업, 수학 공식과 기호를 시각 언어로 전환한 작품 등을 통해 작가가 구축해온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예선이 개최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영상 심사를 진행한다고요?
1: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경기도협회가 주관하는 제34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지역 예선 미개최 지역의 동영상 심사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예선이 열리지 않는 지역의 합창단은 동영상 심사를 통해서 예선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난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예선 2026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를 시작으로 지역 예선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 예선은 8월 26일, 인천은 10월 8일, 경남은 10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본선은 언제 열립니까?
1: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에서는 대통령상인 대상을 놓고 각 지역 합창단들이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지역 예선 참가와 동영상 심사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가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했네요.
1: 경기아트센터와 사단법인 경기도음악협회가 9월 5일까지 군포와 화성, 안산, 이천, 고양, 수원 등 경기도 6개 지역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를 엽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 연주자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에 시작된 축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청소년 연주자들이 참여하면서 성장의 무대로 자리 잡았고요. 올해 11회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해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연주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교류하면서 클래식 음악 안에서 협력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0: 지역마다 공연 주제가 다르게 진행된다고요?
1: 네, 첫 번째 공연은 8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과 교향악의 울림을 열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8월 8일 화성에서는 화성에 피어나는 매홀의 울림, 안산에서는 푸른 바다의 파도를 나르샤, 이천에서는 청소년의 꿈이 빚어내는 축전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집니다. 고향 공연에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기쁜 우리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음악이 전하는 포용과 공감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마지막 무대는 9월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세계를 잇는 선율의 조화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 무대에는 국내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이탈리아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청소년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0: 화성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여름 콘서트가 열리네요.
1: 문화예술단체 HB아트가 8월 22일 화성 동탄에 있는 반석아트홀에서 모두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선사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될 예정인데요.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의 후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HB아트는 장애, 비장애 전문 아티스트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이름의 HB에는 하모니와 균형, 심장의 울림, 희망을 잇는 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하모니를 이루고 음악으로 희망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B아트는 2023년 세계 부산 장애인 대회 개막 공연을 비롯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 공연, 유엔 본부 초청 공연, 미국 대사관 초청 공연 등 국내외 무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어떤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릅니까?
1: 이번 모두아트 페스티벌에는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임남현 성악가를 비롯해 발달장애 소프라노 김주희,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송우련, 시각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시각장애 색소폰 연주자 이예슬, 지체장애 휠체어 댄서 박정성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인자혜와 가수 송준도 함께해서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크로스오버 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지는 콘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 공연으로 진행되고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뮤지컬 소식입니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새롭게 돌아온다는 소식인데 어떤 작품일까요?
1: 현대인들이 마주한 불안과 불안정한 대인관계, 내면의 공허함을 다룬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새로운 캐스트와 함께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2024년에 초연을 올린 작품입니다. 극중의 키키는 정상과 무질서의 경계 속에서 이별과 좌절을 반복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이 이야기를 어둡고 무겁게만 풀어내지 않습니다. 치유 소모임과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을 빌어 키키가 관객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작품은 병이 완전히 낫는다는 단순한 결말보다

0: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법을 진솔하게 그려냅니다.
1: 정신건강을 다루는 작품인 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
0: 네, 작품 안에는 상담사와의 면담, 마음관찰, 대인관계 훈련 등 실제 변증법적 행동치료 과정을 바탕으로 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힌 작품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고요. 2026년 공식 추천작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음악 역시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드록부터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랩까지 인물의 불안과 혼란, 관계 속 갈등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장면 등을 담은 넘버는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는 무대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됐는지도 궁금합니다.
0: 이번 재연은 전배역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배우들을 선발했습니다. 주인공 키키 역에는 송유택, 이호원, 최태희가 캐스팅됐습니다. 세 배우는 성별과 나이를 넘어 각기 다른 모습의 키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키키를 제외한 호스트 배우들은 30개의 배역을 오가면서 1인 다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각적,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관객들을 위해서 일부 회차는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진행됩니다. 공연 중에도 관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입장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 무대 장치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터치 투어 등이 마련됩니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10월 4일까지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라가 부르는 환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봉준호 감독이 이 말을 인용하여 더욱 유명해짐. 이 말을 지렛대 삼아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노화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건 무리.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마음만 무거워진다. 승산 없는 데인저러스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그 회의에서 빠져나가 철학책을 손에 들기. 회의론자는 혼자 회의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의심할 힘도 사라질 수 있다. 그때가 힘 빼고 철학 공부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지. 아니면 예술을 영접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정신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에리 프롬의 말대로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기.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2장. 불안한 것도 외로운 것도 인생이라면?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 어찌 보자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라. 한 개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당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육체는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간 소중히 간직해오던 모든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기 십상이다. 역시 각자 도생보다는 상호 의존이 더 낫다는 평범한 진실을 새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강준만. 무지의 세계가 우주라면. 청춘과 불안은 본디 한 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청춘이 사라졌는데도 불안은 남아있다. 어찌된 일일까?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의 결론. 대체 어떤 루트를 타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설명 불가.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이고 불안은 나이 먹은 사람의 특권인가? 나의 결론에 허점이 많고 비약이 극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과도한 단순화, 성급한 일반화 등등 오류를 지적하는 온갖 용어들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일단 넣어두고 내 문제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시기가 건너간 지 오래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내가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는 지점으로 건너와 있지 뭔가.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나의 자아를 보존하고 점차 바닥나고 있는 자기 효능감도 채워 넣으며 내 인생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이 무슨 충격적인 결말이람.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이 어렵다면 어떤 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 생존론의 반기를 들고 상호 부조론을 내놨던 표트르 크로포킨의 책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다. 그는 19세기 인물이자는가. 크로포킨은 생각지 않는 걸로. 슬기로운 노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수시로 이상 신호를 보내는 육체의 노화를 견뎌내면서 자신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일단 잠재워야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자. 그리고 노인 생활이 연장될수록 그에 반비례 하여 불안한 세계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을 잊지 말고. 불안을 따돌리는 방법은 이제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책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의 작가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결정하는 법을 공부할 시간.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엄살을 부리고 싶을 때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신보선.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이 글은 사회학자이자 시인 신보선의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의 서문을 대신한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시인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아버지의 말. 시인의 아버지는 성실한 삶과 멋진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기에 거기에 모종의 비극성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멋지게 사는 것과 뭔가를 성취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되묻는다. 아버지의 말이 삶과 예술, 삶과 학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시인은 이해하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확히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이지만 맥락상 베버와 아버지를 함께 아우른다. 인생에서 이룬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왜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지 묻고 싶어지지 않는가?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나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르면 내가 조금은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지만 그 뭔가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의 생각은 불가. 나도 이룬 게 없다고 엄살을 떨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의 182쪽에서 시인이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존 버거의 드로잉과 글이 나오는 책을 읽다 말고 충동적으로 펜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그리다 포기한다. 그러곤 곧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졌다 라며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거대한 좌절을 엄살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마치 내게도 엄살을 부려달라고 요청하는 듯 또는 엄살을 부려도 된다는 듯. 엄살과 신보선 시인을 연관지어 검색하면 한겨레 21에 시 읽어주는 남자 신형철 평론가의 글이 나온다. 평론가는 시인의 엄살을 아픔을 유난히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평했다. 엄살을 이런 수식어들로 풀어낼 수 있다니. 엄살의 사전적 의미는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태도나 말이다. 즉, 엄살이라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제보다 너무 지나치게

꾸며낸 것. 그냥 흘려들어도 좋을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룬 것이 없다는 나의 엄살은 흘려들어도 됩니다. 나도 이룬 것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0: KBS 오디오
1: 최고의 클립.
2: 허무는 허무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이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김영민.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허무를 느낄 새도 없이 가볍게 허무를 직면하게 만드는 문장. 김영민 교수의 필력은 가능하다면 정말이지 몽땅 내 것으로 하고 싶다. 하다못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달걀을 삶는다. 타원형의 껍질 안에 액체가 곱게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라는 문장에서조차도 나는 도저히 그와 같은 글은 쓸 수 없을 거라며 감탄, 또 감탄한다. 끝내 나도 달걀은 삶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는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살짝 허무해지게도. 인생의 허무가 언제든 슬며시 다가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삶이 환호작약,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며 기뻐함과 앙앙불락, 매우 마음에 차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음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이기에 기쁨과 기쁘지 않음 사이를 기쁜 듯이 비집고 들어오는 허무. 이 허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위시리스트에 허무의 공격에 대비한 허무가 오면 허물어 버리기 항목을 마련해 두었다. 허무라는 것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아니기에 위시리스트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허무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는 걸까?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천사 미카엘과 내기를 걸고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늙은 학자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거둬가는 계약에 사인을 하게 만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허무의 닮은 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참 괴테는 무슨 생각으로 파우스트를 창조해낸 것일까? 25세의 나이에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을 놀라게 했던 그는 이미 24세의 파우스트 일부의 집필을 시작.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82세의 파우스트 2부를 끝냈다.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완성한 책임으로 나는 파우스트의 괴테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음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혼을 거래했던 파우스트에게서 나는 괴테를 본다. 젊음의 덧없음에 인생의 허물을 허무는 괴테만의 방식을 더해 창조된 인물이 파우스트인 것만 같다.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지도 모름.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4번째

0: 무심히도 그 옛날 아들을 집어삼킨 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렀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서글픔이 동시에 들었다. 아들을 잃은 무수한 날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승범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귓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이미 다 이르렀다. 이제 무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굳건한 힘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승범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시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격해졌다.
1: 네, 자네에게 한약방을 넘길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줘. 자네라면 꼭 해주리라 믿어.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 내가 떠올라서 그럴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 내 이렇게 사죄하니 내 안 좀 풀어줘.
0: 다리에 힘이 풀린 수정이 그 앞에 주저앉았다. 승범은 말없이 수정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었다. 승범은 그동안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갈대가 일제히 몸을 눕히고 그 사이로 냇물이 평소처럼 흘렀다. 한참을 오열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수정의 상태를 알아차린 승범이 등을 내밀었다. 거절할 힘도 없어서 그 등에 엎혔다. 생각보다 등판이 꽤 널찍해서 편했다.
2: 꼭 만나고 싶은 귀신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을 생각이었어.
3: 만나고 싶은 귀신이요?
0: 해가 하늘로 점점 떠올라 안개를 몰아냈다. 텅 비었던 거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차올랐다. 그들은 수정을 업고 가는 승범을 돌아봤다. 꽤 생소한 광경이라 그들은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다.
2: 이름은 정기훈이야.
3: 나이는요?
2: 7살.
0: 수정은 고개를 들어 승범의 뒤통수를 봤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살아있다면 승범과 또래였다. 그 사실을 자각하자 쌀집 최여사가 칠순잔치 때 아들이 자신을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이 떠올랐다.
2: 아이고, 다들 먹는 나이 먹는 게 무슨 윤 아니냐고 혀를 찼는데 꽤 나쁘지 않네.
3: 누군데요?
2: 내 아들. 아까 거기 그 냇가에서 죽었지.
0: 활달하게 조깅을 하러 집에서 나온 정미가 빌라 현관을 나서다가 수정을 업은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가 입을 떡 벌리다가 뭔가 아는 척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3: 사진 없어요?
2: 그러네. 그난 사진 하나 찍질 못했네.
0: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승범은 괜한 말을 했다 싶어 어떻게 말을 이어볼까 고민하는데 수정이 말했다.
2: 아마 혀를 빼물었을 거야.
3: 네?
2: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었으니.
3: 그 아이가 사장님이 귀신 환자들한테 수소문했던 귀신이에요?
0: 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고 승범은 멈칫했다. 목구멍 가득 뭔가가 차오르는 것 같아 승범은 이를 감추려 다시 발을 내디뎠다. 수정이 말을 이었다.
2: 우리 애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는가?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줄 땐 또 어떡하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떠올리면 마지막 그 모습도 함께 떠올라서 괴로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을까봐 엄하게 키웠는데 괜히 그랬어. 잔소리 대신 한 번도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걸. 언니는 대신 한 번 더 안아줄걸.
0: 등이 뜨거워졌다. 말도 못하고 승범은 그냥 걸었다.
1: 너무 악착같이 살았어. 돈, 돈, 돈. 그저 돈 버는 게 중요해서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아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 아이는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났을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니 이렇게 매일같이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잖아. 천년 만년이고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내 몸이 이제 고장이 나서 얼마 버티지 못해. 그 전에 꼭 만나야 하는데 내 몸이 썩어 무너진데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텐데.
0: 수정은 몇 번이나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자책했다.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노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뭐라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 그저 많은 말들이 입에서만 맴돌았다. 한약방을 승범은 그냥 지나쳤다. 수정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뒀다. 그동안 속에 담아뒀을 슬픔과 울분을 다 쏟아내고 진정이 될 때까지 걷기로 했다.
3: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드릴 테니까 사장님도 제 치료 받으세요.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한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안 가겠다고요?
1: 정민은 수정을 위한 약을 짓고 있는 승범에게 소리쳤다.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더니 아침에 수정을 업고 오는 그를 보고 1차로 놀라고, 수정이 암이라는 소식에 2차로 놀라고, 승범이 지나가듯 제일 한방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3차로 놀랐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큰 충격들이라 들이켠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다.
2: 에이, 진짜니까 숨 쉬어요.
0: 아, 진심이세요?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번에 가서 착실하게 하면 부원장 자리 또 만들어서 그 자리를 준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리겠다고요?
2: 나도 머리로는 그게 최선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난 이기적인 놈이니까, 돈이 최고인 놈이니까 돈 보고 살면 된다고 날 이해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난 김진태가 아니라 고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더라고. 그동안 부대 끼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의지했나 봐요. 귀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고 사장님한테 막상 인정받고 나니 치료하고 싶어졌어요. 나만이 그분의 한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전히 난 돈이 좋아요. 대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지.
1: 너무도 단호한 승범의 결심에 정민은 무어라 더 말하지 못했다. 선택의 결정은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까.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0: 망해도 난 몰라요.
1: 정민은 그 선택을 언제나처럼 존중하기로 했다.

0: 승범은 쟁반을 들고 수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힘없이 누워있던 수정을 부축하여 벽에 기댈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죽과 함께 몸을 보호하는 약을 수정에게 줬다.
1: 아시죠? 이제부터 한의원에 쉬실 자리를 만들 테니까 이제 생활은 그곳에서 하세요. 이런 몸으로 한약방일 하지도 못해요. 우리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밥이랑 약은 다 드셔야 합니다. 일단 체력을 끌어올립시다. 병과 싸우려면 체력이 강해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기운을 북돋고 침치료 시작할게요. 양방이랑 함께 치료를 병행할 거니까 병원도 함께 가요.
2: 아이 뭐, 아이 귀찮게 병원을 가.
1: 에이치.
0: 숟가락으로 죽을 휘적거리는 수정이 질색했다. 승범은 그 위에 장조림 고기를 한 조각 올려줬다.
1: 에이, 어차피 몇 번 가지도 못할 거. 귀찮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2: 말하는 뽄새하고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혼자 먹을 수 있어.
1: 계속 먹지도 않고 죽으로 장난을 치니까 그렇죠. 아무리 속이 부대끼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남김없이 드셔야 해요. 천천히 꼭꼭. 응? 그리고 약 먹고 한숨 푹 주무세요.
0: 수정은 마지못해 죽을 먹었다. 몇 숟갈 뜨는 걸 보고 승범은 방에서 나왔다. 손님이 없는 한약방에 한낮의 햇볕이 들었다. 대기실에 있던 공실과 오른손에 의수를 낀 박씨가 그를 쳐다봤다. 수정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귀신들 사이로 일파만파 퍼지자 뭐라도 돕고 싶다며 박씨가 한다름에 달려왔다.
3: 저기 치료를 할 수 있겠어?
0: 우물쭈물하다 공실이 물었다.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서있던 박씨가 주저앉았다.
4: 아이고, 그렇구먼.
1: 최대한 끝까지 시도를 해봐야죠. 사장님을 한의원으로 모실 겁니다.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0: 승범은 그들의 앞으로 다가섰다.
1: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귀신 환자분들의 힘이 필요하죠. 도와주십시오.

0: 며칠 후 해는 짧아졌다. 붉은 노을빛이 거리에 기울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허둥지둥 한의원에서 나온 승범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박씨를 만났다.
1: 응?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2: 평제리에서 비슷한 아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 내 다녀왔는데 아니었소.
2: 에?
1: 아, 그 뭐 눈가리가 희고 코가 그 주먹만한 남자 귀신이 한 말이지?
2: 에.
1: 아니었소. 그 아이 귀신은 전쟁통에 굶어 죽은 아이라오. 아유, 다들 한의사 선생이 내건 평생 한 뿌리 공짜에 온 동네 아이 귀신들을 보이려고 한다리니 내가 가서 확인했다오. 이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알 것이. 예, 제노모엔 공실 씨가 갔으니 거기도 갈 것 없소.
0: 허탈했다. 박 씨와 공실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3: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에이.
0: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씨는 길을 건너갔다. 그는 귀신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불 꺼진 한약방에 시선이 갔다. 주인 없는 한약방에서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몸이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는 발이 묵직했다.
3: 그 주인은 바로 뒤 환희원에 있는데 이게 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야.
2: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0: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3: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0: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짜랑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0: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아니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 아니 그 사이에 우리 백제를, 아니 우리가 꼽갔지요?
1: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가는
2: 무슨 이유인지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3: 김효신이 어벤져스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4: 도와주세요. 신라를 백제로부터 지켜주겠다고.
3: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보시는 게.

와이파 한국인 236번째 풍월주 김유신 72번째

0: 여보세요?
1: 여기는 사비, 여기는 사비.
2: 사비성 구내 식당에 소속돼 있던 신라의 첩자 요원일.
1: 사비에서 지원군을 출동시키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가요!
2: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창 영토 싸움을 할 무렵, 수많은 삼국의 제임스 본드가 국적을 숨긴 채 위조된 신분으로 적국에서 정보를 캐내 자국의 송출에 당구리당당 당당당 당구리당당.
1: 백제 조정에선 이번 전쟁으로 김유신 장군을 응징하는 동시에 신라를 초토화시킨다는 각오를 하고. 예, 갑니다.
3: 끊어.
1: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4: 형님, 무슨 일입니까?
3: 이제 곧 사비에서 지원 병력이 출동한다.
4: 예? 아니, 하면 이번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 아닙니까?
3: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야.
4: 안 그래도 군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적이 지원병이 도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3: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이번 전쟁 역시 반드시 이겨야 해.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다.
4: 분위기에 올라탄 건 우리가 아니라 백제입니다. 자, 늦기 전에 우리도 설아벌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형님,
3: 이미 오고 있어.
4: 예? 아, 우리 지원군 말씀입니까?
3: 당연하지. 그들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네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
4: 안 들리는데.
3: 내 귀에는 아주 또렷이 들린다. 전군 집합시켜.
4: 갑자기요?

0: 신라군을 집합시킨 김유 씨는
1: 오늘 밤은 모두 푹 쉬어라.
2: 적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쉬어 명령을 내려요?
1: 내일 아침이면 설아벌에서 출발한 우리의 지원군이 도착한다.
3: 지원군이
1: 도착하는 대로 백제군과 결전을 준비해야 하니 오늘 밤! 오늘 밤은 모두 푹 쉬어라! 명령이다! 일동! 쉬어!
2: 이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4: 내일 아침에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한다고?
2: 잠시 당황하는 백제 총사령관 은상.
5: 전체 쉬어.
2: 백제군에게도 하룻밤 쉬어 명령이 떨어진다.

0: 스톱.
1: 서라벌에서 출발한 지원군은 몇 시쯤 도착 예정입니까?
2: 서라벌에서 출발한 지원군은 없다.
1: 예? 아, 형님! 아니, 설마 전군을 상대로 거짓말을...
3: 전군!
2: 어? 들어와! 어?
3: 세 쌍둥이 중 첫째, 장군 1! 세 쌍둥이 중 둘째, 장군 2! 세 쌍둥이 중 셋째, 장군 3! 응?
2: 좋아, 세 쌍둥이. 지금부터 직접 군사들을 전진 배치한다. 아,
3: 세 쌍둥이 중 둘째인 제 생각에 의하면 전진 배치라고 하시면 백제군 진영 가까이 말입니까?
2: 물론이지.
3: 아, 세 쌍둥이 중 셋째인 제 생각에는 내일이면 지원군이 도착할 텐데요.
2: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당장 전군을 완전 무장시킨 다음 전진 배치한다.
3: 예, 장군. 예, 장군. 예, 장군. 응?
4: 그 적군과 대치 중인데 말이에요. 그 군사들을 저렇게 쉬게 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5: 내일이면 적들의 지원군이 도착한다.
4: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5: 우리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진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해. 그러려면 오늘 밤이 군사들이 체력을 충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야. 저쪽도 오늘 밤은 쉬어 명령이 떨어졌어.
4: 그래도 석연치 않지 말이에요. 그래도 내일 지원군이 도착하니까요. 그 당연히 오늘 밤은...
5: 오늘 밤은... 비공식적인 휴전이야.
4: 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요.
5: 너! 아까부터 말투도 이상하고 정체가 뭐야? 장군은 우리 백제 첩보원들을 삼육구로 보는 건가?
4: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바짝 굳었는데요.
5: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우리 백제 첩보원들이 가장 빛나는 활동을 이어왔다.
4: 예, 그러면요, 장군.
5: 내일부터는 매일매일이 결전이다. 오늘 밤만큼은 푹 쉬도록.
4: 예, 푹 쉬도록 해보겠는데요. 예, 예.
6: 수집된 정보에 확신을 갖는 은상.
5: 오늘 밤만큼은 그 어느 밤보다도...

0: SNS로 공격 명령을 날리는 김유신. 그런데 백제 총사령관 은상은 물론 오랜만에 숙면에 빠져있던 백제군은 말 그대로 자다가 태반의 군사들이 몰살을 당한다. 삽시간에 백제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신라대식이다.
1: 김유신, 어떡해?

0: 아파요.
1: 괜찮으십니까, 전하?
2: 내가 지금 괜찮게 생겼어.
1: 나도 죄송합니다.
2: 아니, 총사령관 좌평 은상은 물론
1: 촉망받던 젊은 장수들이 대부분 이번 전투로
3: 총사령관과 함께 장수 10여 명을 잃는 의자왕.
2: 그려 이제 너까지 내 말을 끊고 들어온구나.
1: 아니, 그게 그려. 아니라 좀, 아, 예, 아니,
2: 사령부가 전멸을 당하다니. 예? 이런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야.
1: 아유, 그래서 다들 김유신 하는 모양입니다.
2: 내가 말이야, 김유신 이놈을 그냥. 근데 누구를 보낸단 말이야? 응? 믿고 찾는 선수로 그냥 이번에 다 축전시켰는데.
3: 전쟁을 시작한 백제로서는 그야말로 뼈아픈 참패가 아닐 수 없었다.

0: 포로들은 모두 석방한다.
1: 아니, 세쌍둥이 중 첫째인 제가 듣기에 그 말씀은 조금 황당합니다, 장군.
0: 포로는 모두 석방하고 우리는 군마와 무기 등 전리품만 챙겨서 복귀한다.
1: 예, 장군.
2: 세쌍둥이 중 첫째 장군 일이 퇴장하자.
0: 포로 1,000명이 만약에 백제로 돌아간다면
3: 신라의 군사들, 고구려 군사는 군사들도 아니야. 눈을 딱 떴는데 내 주변 온통 전우들이 실제로 신라의 군사들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 꺼이
4: 그래, 어서 백제로 돌아가 나팔을 불어라.
2: 신라 군사들에게 당한 처참했던 상황을 백제에 실감나게 알리기 위해서 백제 포로들을 석방하는 김유신.

0: 세 쌍둥이 중 둘째인 내 말에 따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백제로 달린다.
1: 김유신의 예측대로 백제 땅으로 돌아간 백제의 포로들은
2: 총알이 내 겨드랑이 밑으로 슝슝 지나가는데, 아,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3: 3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단 하룻밤 사이에 그게 다 유신 김.
1: 그 후로 백제의 군사들은 불면증, 환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됐고, 한동안 백제는 전쟁을 포기해야만 했다.
4: 유신 김!
1: 환호를 받으며 복귀하는 김유신.

0: 앞에 튀김
1: 이규창.
2: 튀김은 고구마 튀김이 짱이죠. 이명호. 지금 말하고 있는 전 몇째일까요, 김자연?
0: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있는 오봉산을 찾아갑니다. 해발 343m 높이의 오봉산은 제가 꼭꼭 숨겨두고 싶었던 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가 잘 가꾼 정원처럼 멋진 데다 곳곳에 아기자기한 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봉산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꿈속에서 편안하게 산행을 한 기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멋진 산이 오늘의 여행지인 보성 오봉산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봉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들머리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등량면 해평리에 있는 칼바이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바이 주차장에서 첫 번째 쉼터인 용추폭포까지는 다소 밋밋한 임도를 따라 30분쯤 걸어가야 합니다.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용추폭포는 아담한 크기의 폭포인데요. 수량이 적당할 때는 세 갈래의 물줄기가 마치 산삼의 뿌리처럼 보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용추폭포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소 가파른 등산로가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오봉산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돌탑들이 세워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 돌탑들은 보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오봉산 아랫마을인 기남마을 주민들이 쌓은 것인데요. 현재 오봉산에는 40여 개의 돌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40분쯤 오르면 마침내 오봉산 정상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봉산 정상에서 칼바이까지 가려면 40분 정도를 더 걸어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펼쳐진 등량만 절경을 감상하면서 걷는 이 능선길은 오봉산에서 가장 멋진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삐져나온 돌이 많은 데다 한쪽은 가파른 절벽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칼바이는 오봉산의 얼굴과도 같은 명물입니다. 전국 곳곳에 칼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봉산 칼바이처럼 멋진 바위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칼바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몇몇 바위들이 한데 어울려서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봉산 칼바이의 생김새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독수리의 부리 또는 코브라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바이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등산로에서는 오봉산의 또 다른

영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납작하고 널찍한 돌들이 쌓여있는 돌무더기인데요. 바로 이 돌들이 예전에 온돌방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구들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만 해도 오봉산 구들장은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들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성군청이 오봉산의 구들장 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봉산 구들장 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오봉산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산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오봉산이 제가 꼭꼭 숨겨두고 싶은 산이기는 하지만 오봉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있는 오봉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서쪽 지역 폭염이 더 강해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1: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생업과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는 서울의 폭염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텅 빈 물놀이장. 연일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한강공원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심 속 시민들은 쏟아지는 햇볕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남녀노소, 양산은 이제 여름철 필수품이 됐습니다.
3: 저도 올해 사실 처음 쓰는데 이 더위에 양산을 안 쓰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길 걸어갈 때. 물하고 양산은 언제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2: 이런 날씨엔 점심시간에도 회사 밖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4: 회사 빌딩 안에 있는 지하 식당 가거나 배달 시켜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오면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오고 싶지 않고.
2: 그래도 거리에 나서야 하는 이들.
5: 탈수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먹고 커피를 마셔도 하루에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가는 그런 사태까지 오니까.
2: 수입이 줄 걸 알면서도 한낮을 피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점심 식사하고 적어도 한 시간은 쉬고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 5년 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2: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9도로 올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서울 전역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0: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식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도심 상황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상전문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특별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했다면서요. 어떻게 나옵니까?
6: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밤 시간대로 미끼

0: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기온은 해가 진 지금도 여전히 3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낮 폭염이 극심했던 서쪽지방으론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등지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의 최저기온은 27도로 예상돼 14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은 16일, 여수는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된 이번 주, 나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1: 네, 방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셨듯이 대도시에선 이제 열대야가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50년 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를 피할 길이 없어 건강이 특히 문제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해는 저물어가지만 한낮의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강바람마저 후텁지근한데 지난밤 서울 용산구의 최저기온은 30도에 머물러 초열대야의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13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으로 지난달 최저기온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1970-80년대만 해도 열대야는 제주와 남해안에 국한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품은 열기에 건물의 인공열까지 더해져 밤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1970년대 5일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엔 한 달에 근접해 5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인천과 대전, 춘천에서도 열대야 일수가 폭증하면서 최대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 밤더위가 길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열대야에 극한 폭염까지 몰려온 복합열파 상황에선 대규모 건강 피해가 우려됩니다.
3: 3일 이상이 지속되면은 그만큼 이제 응급실
4: 방문 최하연 카이스트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대학원 교수입니다.
3: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최근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안전 숙소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밤낮 없이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도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500세대의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전기가 복구되기까지 2시간 주민들은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6: 창문을 열고 버틸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 맨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게 냉동식품이랑 냉장식품이.
5: 서울 노원구 600여 세대도 정전되면서 주민들은 더위를 식힐 공간을 찾아 집 밖을 나섰습니다.
7: 처음에는 창문 열고 그냥 좀 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로 나왔어요.
5: 이런 날씨에 전기가 끊기면 상가에선 당장 다음날 영업부터 비상입니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정전이 발생한 정육점. 아침부터 드라이 아이스를 급하게 채워 넣어보지만 밤새 녹아버린 고기는 결국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8: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판매가 안 되는 거죠.
5: 인근 세탁소도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늘 세탁해 내보낼 옷만 10벌. 하지만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9: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들어올진 몰라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당분간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폭염으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졌고 온열질환자는 2,200명을 넘겼습니다. 축산농가와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제 하루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186명

0: 2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22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운영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계속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나 실외기 주변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2: 상가 벽면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고 전선은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아파트 실외기실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에어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도심 곳곳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온종일 열기를 뿜어내며 돌아갑니다.
3: 실외기는 이렇게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데요. 제가 직접 실외기 온도를 측정해보니 60도에 육박합니다.
2: 특히 실외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으면 열기가 모이게 돼 주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도 위험 요인입니다. 과거 실험에선 먼지가 가득한 실외기 내부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먼지를 타고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500여 건. 이 가운데 80% 이상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 실외기실 문을 닫아둔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면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엔 먼지가 쌓여 있거나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4: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면 트래킹
5: 공화성
4: 현상이라고 해서
5: 소방방지학과
4: 먼지와
5: 교수입니다.
4: 먼지 사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2: 화재 예방을 위해선 에어컨을 틀기 전에 반드시 실외기실 문을 열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1: 요즘 같은 때 땡볕 속에 차를 세워두면 이렇게 달걀이 익어버릴 정도로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 안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주택가에 주차된 캠핑카 안쪽에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7: 무섭긴 무섭다. 열받아가지고 불 났는 것 같다.
6: 1년 중 차량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7, 8월. 차량이 한껏 달궈진 상황에서 내부에 가연성 물질까지 있으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극한 날씨에서 차량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차량을 실외로 옮겨서 오후 2시부터 직사광선에 방치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앞유리 아래 대시보드 온도가 70도에 다가섰습니다.
8: 차량 안에 날달걀을 놓아둔 지 2시간이 흘렀는데요. 뜨거운 차량 내부 온도에 달걀 후라이가 됐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차 안에 무심코 둔 라이터나 부탄가스, 보조배터리 등입니다.
9: 예, 일회용 라이터나 부탄가스, 그리고 가스 스프레이와 같은 내부 압력 상승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6: 투명한 생수병이나 탄산음료캔, 나아가 최근 인기를 얻은 장난감인 이른바 말랑이도 위험합니다. 소재 특성상 녹아내리고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낼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량 내 온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문을 2cm가량 열어두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보다 온도가 15도 이상 낮았습니다. 차에 탈 때 한쪽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반대쪽 문을 여러 번 열고 닫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장 차량 온도를 5도씩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측의 관측 결과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0: 네, 극심한 더위에 조금이라도 열기를 낮추려는 도심 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을 뿜어내는 도로나 그늘막 같은 시설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 효과는 어떤지

0: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한낮의 열기에 아지랑이까지 피어오르는 차도. 표면 온도가 50도에 육박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순간 시원한 물줄기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표면의 온도가 29도까지 떨어집니다.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물을 뿌린 도로와 뿌리지 않은 도로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늘막의 효과는 어떨까?
2: 땡볕에 맨몸으로 서 있을 때와 그늘막을 이용할 때 체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햇볕 아래에선 상반신이 달아올라 온통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그늘막 아래에선 금세 체온이 떨어집니다. 냉방기기를 가동 중인 이글루 모양의 폭염 대피소는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느껴집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3: 시청역에서 이쪽으로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거든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가볍게 땀 좀 식힐 겸.
1: 공원과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쿨링포그 시설도 일시적으로 주변 온도를 최대 5도가량 낮춰줍니다.
4: 볼 때는 많이 시원해 보였는데 잠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1: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외출을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이런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또 도심 곳곳엔 열기를 식힐 물놀이터나 바닥분수도 많죠.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들인데 자칫 수족구병 등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물폭탄이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도심 속 물놀이로 어린이들은 잠시 무더위를 잊습니다.
6: 물이 얕아가지고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비가 오는 것처럼 나와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5: 바닥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바닥분수 역시 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각 지자체가 곳곳에 설치한 물놀이터나 바닥분수는 전국 3천여 개에 이릅니다. 수질은 어떨까? 운영기간은 15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데 염소 농도와 대장균 등 4개 항목만 의무 점검 대상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까지 검사하는 지자체는 소수에 그칩니다.
7: 대장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5: 이러다 보니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족구병입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수족구병은 최근 석 달 새 환자 수가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8: 염소 소독이 되어 있더라도 좀 잘 견디는 편입니다.
9: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
8: 그 물놀이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5: 감염을 막으려면 물놀이를 할 때 아이가 물을 삼키거나 뱉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네, 앞서 황다혜 기자 보도에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민들도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끝모를 폭염에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0: 엎드려 바라옵건대 우수한 단비를 온 들판에 널리 내려주소서.
11: 유례 없는 폭염에 이은 가뭄까지 간절한 마음에 기우제도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폭염의 기세는 가실 줄 모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한낮 내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딸기 모종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줄기도 옆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12: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뿌리 자체가 활착을 못해요. 그러면 녹아내리거나 뭐 기형이 나온다거나.
11: 딸기 모종 대부분이 말라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13: 왜 버리신 거예요?
14: 날씨 안 가니까 할 수 없죠. 안 나옵니다.
11: 토마토도 풍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바닥엔 익기도 전에 떨어진 열매가 가득합니다.
15: 기온이 계속 높다 보니 토마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만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질 정도입니다.
11: 지난달 경남 지역의 강수량은 68mm로 최근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 농업용수는 이미 가뭄 주의나 경계 단계입니다.
16: 이게 그냥 시든 게 아니고
13: 탔어요. 근데 노랗게 시들어가는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파요.
11: 지난해엔 폭우, 올해는 폭염으로 번갈아 찾아오는 극단적인 날씨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0: 중국도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나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폭염에 배달기사가 거리에서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6: 한 배달기사가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헬멧을 벗기고 물을 먹이자 그제서야 의식이 돌아오는 듯 천천히 눈을 뜹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열사병에 걸린 걸로 추정됩니다.
9: 깨어나셨습니까? 좀 어떠십니까?
16: 또 다른 배달기사 역시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졌습니다.
9: 주문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세요.
16: 한 배달 플랫폼은 보조 배터리를 탑재한 이른바 에어컨 조끼까지 배달기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순환식 냉풍 장치로 체온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9: 조끼랑 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
16: 더위에 지치는 건 가축도 마찬가지. 직사광선에 노출된 운반 차량 안에서 돼지들이 더위를 먹으면서 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80도에 육박합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로 꼽히는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7: 시가 40억 이상 주택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들 초고가 주택에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기 전에 팔지 아니면 버텨볼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전용 144제곱미터 기준 시가 74억 원 정도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60세 소유주가 10년 거주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뀐 세제대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 종부세가 2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게 낫지만 내년엔 부부 공동 명의로 공제를 각각 받아야 세액이 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연령대나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각 가구가 팔지 안 팔지는 물론 세부담까지 따지느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9: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 나왔으니까 한 주 두 주는 아마 고민하실 것 간망하지 않겠나.
18: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게 더 고민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75억 원의 주택을 팔았다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해 33억 6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부터는 공제액이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부담 차입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은 매물이 늘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 장기 보유 특공제가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매물 소화도 안 돼요.
18: 과거 사례 탓입니다. 종부세를 높이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직후 한 달간은 주택 거래량이 최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대체로 하락했지만 대책 발표 6개월 뒤에는 가격 하락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7: 소유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 전월세가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담이 세입자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이번 주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전세 매물만 1290여 개, 주변보다 시세도 저렴합니다.
22: 입주식이 다가오고 나서부터는 좀 서로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21: 하지만 신축이 공급된 일부 지역 사례일 뿐 서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2만여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전보다 9% 줄었습니다. 이런 전세 부족 현상 속에서 비거주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3: 집은 바잉, 즉
9: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23: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21: 정부 의도대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고 전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1: 한강벨트 마포 상동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거의 가치가 몇 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양도쪽에서
9: 우병탁 씨는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1: 나선 과정 중에서 전세가가 폭등할 겁니다.
21: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담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책이 나와도 실제 입주까지는 8년 이상 걸립니다.
2: 유휴부지 발굴하고 신규 택지 발굴하는 게 그 어느 세월에 된다고.
21: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7: 이렇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고도 세금은 몇 억만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 조세제도 정상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를 꺼냈습니다.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 투기를 보호한 거죠.
3: 5월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한 데 대해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했습니다.
4: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24: 네, 그렇게 안 합니다.
4: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25: 1년 이내 하면 5%, 2년에 하면 10%.
9: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4: 네,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네.
3: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7: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값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담합 때문에 대형마트 돼지고기 값이 20% 넘게 올랐다는 게 검찰의 추산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대형마트 정유 코너. 돼지고기 팩을 들었다 놨다 꼼꼼히 가격을 따져봅니다. 삼겹살 3인분치에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계산대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27: 되려 나가 먹는 거나 시켜 먹는 게 싸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돼지고기도 큰맘 먹고 사야 되는 때가 왔나?
26: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대표 식재료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마트에 내는 견적가를 짜맞춰 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세 곳이 17,000원대, 나머지는 18,000원을 적어내 높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도 수시로 공유했습니다. 공유 주기는 한 주 간격,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28: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9: 이정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검사입니다.
28: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6: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넘게 뛴 거로 추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은 골목 상권으로도 번졌습니다.
29: 너무 차이나 저렴해 보이면은 또 약간 뭔가 마트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26: 검찰은 담합 가담 정도가 중한 6개 업체와 이들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BTS나 블랙핑크, 세븐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K-POP 가수들이죠. 이런 꿈을 안고 많은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있는데 씁쓸하게도 대부분이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 데뷔 2년 만에 역주행한 중소기획사 걸그룹 위생루.
5: 멜론 차트 900위권이던 타이틀곡이 최근 1위까지 오르며 주목받는 아이돌이 됐습니다.
6: 감사합니다, 진짜.
7: 야, 너도 울고 있지.
6: 우리 1등 하고 싶었어.
5: 하지만 이런 중소 아이돌의 성공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이름조차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팀이 30년 동안 데뷔한 K-POP 아이돌 1182개 팀을 전수조사해보니 매년 40개 안팎의 팀이 데뷔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아이돌 그룹의 평균 활동 기간은 4.12년에 불과했고 데뷔 3년 차가 생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앨범 판매량을 보면 성공 신호인 30만 장을 넘긴 그룹은 3.55%, 대히트 기준인 100만 장 판매 아이돌은 1.61%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슈퍼 팬덤의 상징인 누적 1000만 장 돌파는 0.68%로 1182개 팀 중 고작 8팀에 불과했습니다.
8: 대기업의 아이돌이 대체로 생명을 많이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곧 문화 다양성의 축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5: 전문가들은 K-POP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장기 성장형 육성 체계 도입, 기획사 공동 인프라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현경아입니다.
9: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난 뒤 누가 밥을 챙겨주고 누가 손을 잡아주고 누가 끝까지 곁을 지켜줄까. 오늘 만나볼 전경철 씨는 홀로 중증 자폐 아들을 키우던 중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전경철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을 헤매다녔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이 머물 집을 찾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 준비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전경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사실 몸이 그렇게 지금 건강하지 않으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상태가 어떠신지.
1: 오늘날 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0: 네.
1: 제가 하고 싶은 일 마칠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게 네.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방송에서 네. 그 아드님 네. 그 재원군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재원군하고 네. 아버님의 그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네. 제가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살이 더 빠지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네.
1: 그 사람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제 몸으로 온몸으로 실감 중입니다.
0: 사실은 이제 간암 말기다 판정을 받으신 게 작년이죠.
1: 예. 1년이 넘었어요.
0: 1년이 넘었죠.
1: 그리고 소위 예. 그 진단서에 찍히는 공식 이름이 기대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남은 생의 날들. 그때 구두로는 6개월이라고 하셨고 서류상에는 수개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묘한 표현에. 느낌인데 수교리라는 말이 어쨌든 한자릿수인 거는 맞는데
0: 네.
1: 지금 따져보면 1.5배? 아니죠. 2배를 넘었었죠.
0: 네.
1: 그렇게 버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지난 세월까지는 아들이 나를 살렸구나. 예.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를 그렇게 진단했던 의사분도 교수님께서도 그 흔히들 의문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의문생.
0: 의문생.
1: 네. 아, 네. 가면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못 물어보실 테니까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그래요? 무리 가지 않아요? 아니 볼만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더 걱정하시는 순간에는 그런 말을 덧붙이시죠. 돌아가는 이에 갑자기 그걸 이제 간성혼수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0: 네.
1: 정신을 잃거나 몸을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될 수 있습니다. 늘 대비하세요라고 하는데 아직 그래본 적이 없고 결국 병원에서 얘기해줬던 그 기대여명보다 두 배가 돼서야 아들의 살집을 찾았거든요.
0: 네네.
1: 그 이후에는 그럼 이제 아들이 나를 살렸는데. 그 절박함은 좀 덜해졌으니 그 이제 정리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 살집을 찾는 그 무렵 전후에서 더 큰 숙제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또 그랬어요. 한 몇 달만 좀 어떻게 저를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딱하다는 눈빛을 쳐다보면서 요번에 또 뭐냐 그러길래 어쩌면 더 큰 일을 내가 하고 싶 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다.
0: 네.
1: 이제 잘 대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0: 근데 사실 아버님이 지금 정신력이 지금 몸을 붙들고 계신 건데. 네,
1: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는 예. 거는. 근데 마음이다.
0: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맡아줄 곳을 내가 찾기만 하면 마음 편하게 갈 텐데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맡아줄 곳을 찾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아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1: 그런 거죠. 예.
0: 네. 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피터팬이라고 부르는 아들.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1: 그게 그러니까. 예.
0: 지금 원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 연 나이로 지금 아들이 27살입니다.
0: 27살이고
1: 제가 예. 아들이 태어나고 기쁨을 누리던 시절에는 사업적으로 참 바빴어요.
0: 예.
1: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는 아들을 아주 그 영유아 때 아들을 키운 거는 엄마고요. 아들의 네. 엄마였고 그랬는데 2007년인데 그때 그 해부터 아들이 7살 되던 해인데 그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나 홀로 아빠가 돼야만 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게 됐군요. 예. 예.
1: 그거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에 그런 중증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의 삶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중지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 혹은 살려고 했던 삶을 중지하고 이제 아들의 삶으로 옮겨주든가 혹은 아빠를 그렇게 하든가. 그때 같이 얘기해서 내린 결론이죠. 두 명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0: 아, 그래서
1: 내가 하는 것으로 하자.
0: 아버지가 맡기로.
1: 네.
0: 당신은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냥 흔한 말로 하면 훨씬 좀 더 유명하고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저는 저게도 사실 너무 이른 나이긴 했지만 왜냐하면 나이 불과 40. 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지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40은 사실 자기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0: 그런데 네.
1: 따라서 제게도 이른 시간이지만 그보다 어리고 생각도 많고 가진 재주도 머리도 좋은 그녀가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직접 돌봄을 하고 아들을 살피는 일을 했다면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0: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못하죠. 24시간 예. 말 그대로 요새 보건복지부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돌봄
0: 네.
1: 체계를 제가 온전히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집이건 뭐 수입이건 이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은 그 참 이런 얘기는 인터뷰가 됐든 글로 됐든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네.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는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모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 저 아이의 아빠로 제자리를 지키는데 두 배 이상 힘이 들지 않았을까.
0: 예, 그러니까
1: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죠, 늘.
0: 그러니까 가정은 뭐 깨어졌지만,
1: 네, 어쩔 수 없게
0: 엄마는
1: 됐지만.
0: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운 것이고 아빠는 오롯이 아들 옆에 남아서 24시간 아들을 지키게 된 거.
1: 아무래도 성인인 걸 특히 감안을 하면 같은 남자끼리 부딪히는 게 몸으로 부딪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주변에 나 홀로 아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0: 주로 엄마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네,
1: 99%.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1: 초중고가 특수학교는 한 학교에 다니는데 그 전교생을 통틀어서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은 저밖에 없었어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근데
0: 네.
1: 그 어머님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예요. 몸에 힘이 너무 세졌을 때.
0: 네.
1: 그걸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죠.
0: 예,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마음 아픈 이별이었겠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정경철 씨의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1: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0: 아, 예,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이,
1: 피터팬.
0: 예, 피터팬. 우리 재원군을 과연 이제 어디서 맡아주게 되었는가. 이제 재원군이 이제 머무를 곳이 생겼구나. 여기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아드님은.
1: 저도 원래 질문이셨던 그 피터팬 네이밍의 사연을 잠깐 얘기하고 네. 갈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예, 하고 갈까요?
0: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저는 이제 상상을 했어요. 아,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쵸? 그게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몸은 이미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계속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0: 네.
1: 그래서 그들을 그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고 사회와의 그 대화나 이런 걸 거부한다는 특징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 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0: 예.
1: 그래서 당시 제가 나홀로 아빠가 돼서 제일 처음 시작하게 새삼스럽게 다시 자폐라는 병에 대한 공부였거든요.
0: 근데 네.
1: 아주 삭막한 이 영어로는 오티즘, 우리말로 자폐 그러면 되게 말 그대로 폐쇄적으로 들리고 어감이 그렇잖아요. 근데 피터팬이라는 거죠. 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동화 속 단어를 만난 거라.
0: 아, 저는 아버지가 피터팬이라고 명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의학적으로 자폐의 원인을 예. 규명하려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0: 그렇군요.
1: 피터팬
0: 예.
1: 신드롬이라고. 근데 네. 저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그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피터팬이라고 제가 불렀죠.
0: 네.
1: 그랬던 사연이고요. 지금 있는 곳은 근데 그 피터팬이 어른이 됐는데 27살에 아주 장성한 청년이 됐고 공교롭게 또 그 시기에 제가 그 초대하지 않은 병이 찾아오는 바람에 빨리 그래야만 되는 이제 환경이 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제가 몰라 하다가 비명 아닌 비명을 질렀고 우연찮게 그 비명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찾아낸 곳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 지역에 있는
0: 네네.
1: 어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탈시설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생기기 전에 그 갓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60이 다 된 분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그 지속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지금으로 치면 탈시설 자립의 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무려 30년에 걸쳐서 그 마을을 만들어냈어요.
0: 아.
1: 근데 탈시설 자립이라는 거대한 이상적인 그 슬로건을

0: 발표했고 그거에 맞게 정책을 진행 중인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일을 그 일을 누가 하겠노라고 하면 굉장히 인과가 까다롭고 허가되지 않는 범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다닌 아들이 살 곳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로 공인등록된 곳이어야만 하거든요.
1: 원래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까다롭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0: 예. 장애인 돌봄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일인데 네. 그걸 아무나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따라서 저는 그런 곳들은 비인가 시설은 제 검색 대상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제 인가 시설만 처음에 막 찾아다닌 거군요.
0: 저는 지금도 장담 드릴 수 예. 있는데 저 아이들을 맡았다가 단순한 말로 쫓아낸 그분들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이 천 곳입니다. 무려.
1: 천여 곳 가까이 되는 인가시설을.
0: 예, 인가시설. 인가시설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예. 중증장애인의 그 365일 24시간 돌봄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1: 안 받아주나요?
0: 예, 안 받아줍니다.
1: 그럼 뭐,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은 받아주는데 이렇게 피터팬 같이 중증인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건가요?
0: 뭐 굳이 따져 헌법까지 따져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그 매뉴얼이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크게 간판이 써 있고요.
1: 네.
0: 364시간. 그런데 그들의 용어로는 정상적인 용어인 돌발 행동, 문제 행동, 폭력성, 공격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일괄해서 도전행동이라는 말을 써요.
1: 도전행동.
0: 예, 그 잘못된 용어인데 보건복지부의 공식 언어예요. 그들만의 언어예요. 거기서 도전행동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시스템과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설립 취지에 보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부터 모든 업무 면역까지 중증장애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의 가장 기본 인권인 생존권을 요구할 때 삶의 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자리 한 번만 요구할 때 받아줘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왜 천 곳에 달하는 것이 거절을 할까. 도전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격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부모들이 저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떠날 때가 된 20대 이상의 성인 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특히 자폐인, 제 아들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데
1: 네.
0: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가서 보면 아무리 어려도 50대 이상의 소위 말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그냥 노인 요양시설
1: 네.
0: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정확한 실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러니까 지금 재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래서 거절을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지금 탈시설 자리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들은 없애겠다. 연도가 나와 있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은 연계로 만들겠다. 그때는.
1: 네.
0: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그 장애인 보호시설을 영어로 달성한 최초의 국가를 호주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호주조차도 지금은 다시 그걸 몇 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1: 네.
0: 그 정책의 이상과 콘텐츠를 채워내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 우리 아들로 대표되는.
1: 지금 그 피터팬의 네. 우리 아드님의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요?
0: 이제 그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무슨 불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고 현장에 계신 시설의 최고 책임자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쫓아낸 시설의 대표께서 원장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당장 데려가야 되는 좌절감이나 상처보다 앞으로가 궁금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동안 겪어본 중에는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선생님들의 의지나 그 환경도 좋은 곳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한 달 만에 항복을 하실 정도면 우리 아들은 갈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단언을 하십니다. 그분이 없을 거래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그 사람 미치는 얘기죠. 그럼 어쩌라고요? 이 말이 해도 그럼 같이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간다 그래요.
1: 아.
0: 예. 근데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니라 치료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퇴원을 반복해요. 저는 그래서 병원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곳 두 곳을 직접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도 만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끔찍한 곳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복 사용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구속복이라는 것은 영화 보면 나오지만
1: 묶어두고
0: 예, 거의 온몸을 결박하는 그 푸른색의 옷 있잖아요. 푸르거나 예. 하얀색으로 된 그거를 온몸을 묶고 살면서 배식을 받아먹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영화 그 뭐죠? 그 최민식이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1: 올드보이에
0: 예, 올드보이 그 안에서 갇혀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삼시세끼 군만두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수용생활이죠. 그건 존엄한 삶이 아니죠. 마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서 그저 의미 없는 생을 연장하는 거에.
1: 그러니까 사실 아버님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 이쁘고 그쵸? 아름답고.
1: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석 달째 자리를 잡은 그 마을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0: 그것도 풍경으로 제가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1: 네.
0: 아까 말한 그 시설에서 설령 저희 같은 젊은 자폐인을 받아준다고 해도 어떻게 생활하느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밖으로 네. 못 나가요. 밖에서 시설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그 시설의 안녕과 평화로운 그 모습을 방해하는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갇혀 살면서 뭐 하냐. 그냥 감시당하고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아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일반인에게 집은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배고플 때 밥 먹으러 오는 곳. 잠이 올 때 잠자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1: 아.
0: 현재 지금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1: 네.
0: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도전 행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곳을 돌아가고 또 입소라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영어인데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훈련소도 아닌데 왜 입소입니까? 입주지. 근데 하여간 최소 2년은 볼 생각 하지도 말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 아들의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생활자의 생활 리듬이. 근데 이곳은 자유롭게 만나요.
1: 아 원하면 만날 수 있다.
0: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1: 예.
0: 장성한 부모가 독립을 자식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보고 싶을 때 가서 보잖아요. 보고 하루를 즐긴 다음에 나는 여기 살 곳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살 곳이 있으니 잘 가시고 또 봅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1: 네.
0: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저거죠. 그 아들도 자기가 사는 집에 가끔은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볼 수 있어야 되고 하룻밤쯤은 자기가 컸던
1: 네 지금
0: 방에서 자고 싶고 이런 게 그때 그거를 못하죠.
1: 집에 오고 싶은데
0: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떤 정도냐면은 장애인이라는 화두를 제거하고 그냥 귀농귀촌의 프로그램을 실현시켜주는 곳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사업을 그 마을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대표분께서. 그래서 친환경 그 체험 농업 공동체 마을이라는 화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아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했는데 그 두 개의 모델이 중증장애인 관리라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아예 그곳에 그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그 생활자 중에는 가족이 통째로 이사 온 경우도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왜 색동원 사건이라고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네. 있는데 갇혀 살고 2년 이상 자식을 못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인권유린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
1: 가족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0: 가족들이 그쵸?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0: 그 아들 생활하는 걸 모니터링 한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이런 형태군요. 그러니까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진 우리 자폐 우리 환자들이 네. 있는 시설이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마을이 조성이 돼서 네. 가족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네, 네, 네.
0: 실제로 아. 거기 있는 가족들은 그 마을의 공동 창립 발기인이자 지지고 그 운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1: 네, 네. 네.
0: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와 그 마을의 전문 인력이 같이 꾸려가는 형태. 예.
1: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제가 겪어본 27년간 겪어본 거에 의하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예.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 사례 내지는 모델이 아니냐.
1: 네.
0: 실제로 다녀가셨대요.
1: 네네.
0: 보건복지부에서.
1: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후속 보도가 나간 것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아들이 살 곳을 그렇게 찾다가 못 찾고 애타는 사정을 보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아버님 거기 찾아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얼마 전에 네. 최근에 보신 게 언제 됐죠? 지금 아드님 언제 보셨죠?
0: 6월 21일입니다.
1: 아, 지금도 눈에 막 밟히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자주 갈 수 있는데도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0: 불과 2시간 거리예요.
1: 근데 왜 참으시는 거예요?
0: 그 아들이 그곳에서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게 너무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이번에 가서 1박 2일에 그 잠자리를 둘만의 잠자리를 했지만 이 아들도 뭘 느꼈는지 아들이 1초도 잠을 안 잤어요. 밤새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빙글빙글 혼자 웃으면서
1: 아빠가 갈까 봐.
0: 눈에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제 손을 잡고 무조건 그 잡아 끄는 거예요. 내 차가 어디 있나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타고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그 기억하지 않아야 될 순간들을 자꾸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들에게 도움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더는 제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날도 많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지낼 수 있었고 결과를 제가 눈으로 봤고 그래서 참는 거죠.
1: 예, 사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얘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들었고 네. 또 책도 이제 쓰셔서 작가님이 되셨어요. 안녕 피터팬이라는 네. 책을 쓰셨습니다. 아들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피터팬한테 이 기록이 어떤 선물이 될 것 같으세요?
0: 세상 뭐 굳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 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가장 존엄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지구의 생명 중에 위대하게 살 수 있었던 존엄한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아들도 자기 생을 다하고 마쳐 떠나갔는데 그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 지구에? 전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그 아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그래서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의 기록을 남겨놓자.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 커가는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런 꿈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런 이쁘고 건강하고 마음은 아주 열렸던 청년이 살았다는 기록을 남겨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기억되게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글을 시작했죠.
1: 네. 아들의 기록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저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저희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요. 네. 우리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시간들 또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같다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도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전국이 30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2.8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더욱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직무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새롭게 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는 9월부터 경기도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찾아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분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의 기획부터 교습법, 발표 실습, 현장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 장애를 이해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전해질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8월 7일까지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훈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시력 상실 이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정된 참여자는 8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점자와 보행훈련,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생활기술 훈련,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02-950-0152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지원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으로 청각장애인 10명이 새롭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수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들이 청각장애인

음성뿐만 아니라 글자 확대와 64개 국어 번역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이나 음성 변환 출력기로 스캔하거나 보이스 아이 앱과 정부 24 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지난 시간에 열린 관광지 한 210곳은 정부가 한 10년 동안 조성한 곳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 주변 시설은 여전히 이용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은 이제 파주시에 우리가 청년들이 찾아가서 한번 실제 점검했다는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좀 그 이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이번 파주 현장 캠프에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뭔가요?
1: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10년 동안 조성해온 열린 관광지 한 210곳은 이젠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숙박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파주의 그 열린 관광지가 마장호수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그 비무장지대 DMZ 그 평화 관광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마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예. 네. 점검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 청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년

0: 청년들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은 한 25명, 그러니까 시각장애 또 발달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온 청년 키르기스탄에서 온 청년들 한 25명이 모였어요.
0: 예.
1: 그러니까 장애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그러긴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느끼는 게 달랐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 계단이 문제가 없었지만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에게는 아 계단이라는 게 있으면 또 못 가는구나 이런 거를 청년들이 서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열린관광지인 마장호수와 DMZ 평화관광지 이 점검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떤 점을 발견했을까요?
1: 일단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장호수는 이제 그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그런 호수이고요. 한 둘레가 한 3.2km 정도의 대극길로 돼 있어서 누구나 이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한 200여 미터의 출렁다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호수 한가운데 쪽에는 카누를 장애인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고령자 탑승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의 열린관광지는 제3 땅굴과 그다음에 도라전망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이 돼 있어서 청년들이 그래도 이곳을 갔었을 때 대체로 보행로도 잘 돼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잘 돼 있지만 문제는 이제 설치는 되어 있어도 이거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인가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년과 이제 그 시각장애 청년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홈페이지에는 열린 관광,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이라고 소개되어 있던 마장호수의 출렁다리를 막상 갔더니 그 출렁다리를 서로 잇는 그 과정에서는 계단으로 시작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렸으면 예를 들면 그 호수에 있는 그 출렁다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여행의 맥이 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0: 시설을 네.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정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정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시각장애 청년들, 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점자나 음성 안내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발달장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 관광 안내감 이제 안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읽기 쉽게 좀 설명됐으면 이러면 좀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관리 문제도 제기가 됐다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정보 안내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껴졌는데요. 예를 들면 마장호수 열린 관광지에 관리하는 사무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휠체어 사용자 분들께서 이게 안전대가 박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도라전망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망원경 우리 이제 그 이렇게 시각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망원경을 보면 되지만 시각장애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망원경을 갖다 놨는데 문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린 관광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정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안내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반대로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도 있었나요?
1: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임진각의 평화 그 DMZ 평화 누리고 관광지에 주차를 하고 나시면 그 임진각 곤돌라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곤돌라가 그 민통선을 연결하는 한 85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각을 밑에 내려다보고 이제 건널 수 있는 곤돌라인데요. 청년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런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장이나 영화관에서 휠체어석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를 들면 곤돌라가 휠체어만 탈 수 있는 곤돌라를 따로 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곤돌라에 그 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곤돌라 혹시 타보셨지 않습니까?
0: 예.
1: 타보셨죠. 그러면 예. 이제 의자에 앉게 갈 수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서 그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두 대와 우리 비장인 두 대, 네 명이 타고 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 거 보고 이게 진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한 것이 과연 진짜 유니버설 디자인이구나. 청년들이 좀 이런 걸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0: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별한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1: 네.
0: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1: 네.
0: 그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의미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여도 제가 이제 베트남 가서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화장실에 베트남어로 남과 여인데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0: 아, 예.
1: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글로 남과 여로 쓰면 예, 여기서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럼 누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사용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화장실은 화장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들은 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대여해서 됐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동의 문제는 집에서부터 관광지 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 보행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마장구수의 둘레길은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경사로가 좀 뭐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네. 결국 정보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우리가 열린 관광 지를 조성하면서 좀 더 세심한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안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경사로가 있다. 근데 경사로가 있는 게 또 중요하지만 경사로가 높다 낮다 혹은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더라고요.
0: 예.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이 관광지 주변의 환경이었다고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린 관광지는 굉장히 잘 조성돼 있고 나름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뭐 저기 좀 관리나 이렇게 정보를 잘 안내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변에 이제 그 저희가 마장호수의 주차를 하고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는 물론 이제 그 일반 민간인 식당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장애인화장실은 없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철문으로 돼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뭐 청취자분께서도 헤이리 마을 예술 마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0: 예.
1: 거기에 제1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그날 마침 또 비가 와서 흙길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양쪽 상가에 도로에 도로 턱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거를 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예. 저 이번에 청년들이 점검한 내용이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1: 그래도 마침 이제 1박 2일 끝나는 시점에 파주시청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같이 오셔서 청년들이 점검한 내용을 들으셨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걸 원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숙박시설에는 목욕 의자를 뭐 갖다 비친다든지 만약에 접근성이 안 됐으면 도움배를 설치해서 물이라도 편의점에서 사다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안내를 좀 해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다가도 관련 보고서를 좀 제출할 계획입니다.
0: 이번 캠프는 단순한 관광 현장 점검을 넘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는 이제 미얀마 청년의 이야기가 좀 그 청년은 이제 한국에서 관광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관광지 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장소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진짜 관광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새롭게 좀 깨달은 게 좀 있게 되더라고요.
0: 예. 작은 불편을 찾아서 개선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무장애 관광 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송을 낸 분이 승소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법원이 이분을 위해서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따로 써준 쉬운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쉬운 판결문이 나오게 된 사건은 어떤 일이었나요?
2: 네, 20대인 원고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2023년 11월 서울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는데 공단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예, 국민연금공단은 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2: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IQ 61에서 67 사이로 측정이 돼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때 그 검사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어릴 때 IQ가 70을 넘긴 기록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1: 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2: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의 강우찬 부장판사님이 이끌고 있는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0: 지적 장애 여부를 IQ 수치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들의 진단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원고를 관찰한 내용까지 근거로 삼아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비교적 최근에 지능검사를 3번 했는데 다 70 미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무렵부터 강박이나 폭력적 성향, 우울증, 뇌전증 등 다양한 질환을 겪었다고 하고요.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고려했을 때 원고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본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판결이 화제가 된 건 판결 내용보다 판결문 자체 때문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정식 판결문과 별도로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된 이지리드 판결문을 함께 건넸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이 문장 대신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구청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쓰고요. 또 풀어쓴 설명에 맞는 그림을 추가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1: 이지리드 판결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0: 네, 이지리드. 영어로 쉽다는 의미의 이지와 읽다는 의미의 리드. 이 두 단어를 합친 건데요. 짧고 쉬운 문장에 사파를 더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원고가 승소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복지카드를 건네는 장면이 그림으로 들어갔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안내까지 친절하게 담겼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권영관 부장판사님이 책임연구원으로 2024년에 펴낸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제목이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방안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형사, 민사, 가사, 행정사건을 아우르는 예시 판결문 14편과 전용 사파 661개를 미리 개발해두었다고 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 활동가, 법관, 이지리드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1: 예,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0: 처음은 아닙니다. 강우찬 부장판사님은 이미 3년 전에도 알기 쉬운 요약문을 붙인 판결문을 작성하셨고요. 올해는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쉬운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1: 예, 이런 시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제도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침 수준이었던 걸 예규로 격상시킨 것이고 국가기관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이 정도 수준의 내부 규범으로 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예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0: 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두 차례나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2014년 첫 심의 때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2022년 두 번째 심의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가로막는 제약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자나 수어와 함께 이지리드를 콕 집어서 소송 절차 전반에서 활용할 대체 정보 전달 수단으로 개발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 예규와 판결문은 그 권고에 대한 좀 늦었지만 이제 응답을 해준 건데요. 시설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까지 사법 접근성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1: 예, 국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라고 하는 이 협약의 13조가 사법 접근권을 다루는데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와 상황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고 법 집행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라고 규정을 합니다. 21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표현을 할 권리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법에도 비슷한 근거가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복지지원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지리드 판결문은 그 정신을 재판 절차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해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0: 네,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영국의 법원행정청은 수어통역, 이지리드 자료, 법정의 구조 변경, 화상 재판이나 지원인 동석 같은 편의를 소송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을 거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1: 예. 그러면 이번 사례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0: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예규가 여전히 배려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 여부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고 가능하면 제공한다라는 식의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도 불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중에 제공되는 인적 지원이나 운영 방식까지 재판부 판단에만 맡겨진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번 판결도 사실 담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의지 덕분에 가능했던 측면이 커서 다른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네, 영국처럼 이런 지원을 재판부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확실하게 만들고 거부할 때 불복 절차까지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특정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지리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필요한 사건마다 당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사법 종사자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실 소장이나 안내문처럼 재판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른 서류들도 함께 쉬어져야 그 권리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결과를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이라도 당사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그 권리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예, 오늘은 쉬운 판결문이 바꾼 사법 접근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김국환의 배들어 온다.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장애유형의 사례를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은 청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실제 근무 사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직장에서는 듣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근로지원인이 함께 지원하게 되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대화만 조금 어려울 뿐 업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네, 실제로도 업무 능력 자체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대부분의 정보가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는 이러한 음성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반대로 자신이 의견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은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청취자분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는 문서 작성과 자료 정리, 엑셀 작업 등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는 매우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회의와 전화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달되는 업무 지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뒤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급하게 업무를 설명하는 경우 내용을 바로 듣지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 업무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0: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근로지원인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나 필담으로 전달해 주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 회의가 끝난 뒤에는 업무 일정이나 담당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전화가 필요한 상황에는 상대방의 내용을 전달해 주거나 문자나 이메일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이나 사내 행사처럼 설명이 많은 경우에도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0: 예, 근로지원인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1: 네,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지원인이 일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가 직접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조차 없겠죠. 근로지원인은 바로 그 정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회의 내용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었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도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서로 오해하는 상황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0: 사례를 들어보니까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돕는 역할을 넘어서 직장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만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근로자는 사무직이었지만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방식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대표적인 방법이 수업 통역, 실시간 문자 통역, 그리고 필담 지원입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수어 통역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시간 문자 통역이나 필담 지원은 조금은 생소할 것 같은데요.
1: 네, 우선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의나 교육, 면담과 같이 중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근로지원인이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거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전달하는 문자 통역이나 핵심 내용을 글로 정리해 전달하는 필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근로자도 회의가 끝난 뒤에는 팀장님이 전달한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덕분에 업무를 다시 묻거나 잘못 이해하는 일이 크게 줄었고 업무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0: 예, 지금까지는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사무직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을까요?
1: 좋은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하는 카페들이 여러 곳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수화통역사와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손님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처음에는 손님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주문용 필담팜이나 키오스크, 손짓과 눈맞춤을 통한 응대 방법 등의 큰 어려움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이나 수어통역사가 함께하면서 신메뉴가 나올 때 설명을 전달해 주거나 손님 응대 중 생기는 돌발 상황을 함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0: 예, 카페라는 공간이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실제로 이런 카페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필담이나 손짓으로 소통하는 경험 자체를 새롭고 특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지원인과 수어통역사는 바리스타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하면서 메뉴 교육이나 매장 내 소통 방식을 익히도록 돕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카페들은 청각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공간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예, 사무직이든 카페든 전화 업무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화는 청각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급하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바로 듣기 어려워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지원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문자나 필담으로 전달하거나 고객이 이메일이나 문자 등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근로자는 고객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0: 예, 오늘 사례를 들으면서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업무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직장 안의 소통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습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는 일을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로지원인은 그 차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조금의 지원이 더해졌을 뿐인데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사업장 역시 더욱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울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울림은 소리가 무언가에 부딪혀 되울려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공연이든지 이런 울림이 있으면 이 감동과 또 현장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웅장함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영혼의 울림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한 길만을 걸어온 아주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지금까지 한 길만을 걸어왔다는 것은 꿈이나 목표가 명확하다는 걸 텐데요. 그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 유형은 현재까지 1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필이면 시각장애로 인하여 단 한 번도 낳아주신 엄마를 비롯해서 이런 예쁜 하늘이나 꽃 등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기면서 하필이면 시각장애라는 이 불평이 있었는데 이젠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지연님입니다. 김지연님은 시각장애인 소리꾼이죠. 그리고 관현 맨인 전통예술단 단원이기도 하고 2021년에는 약 2시간 반에 달하는 박록주대 흥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창 무대를 선보이며 뛰어난 기량하고 공력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1: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엄마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2: 맞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진짜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해낸다라는 거죠.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포기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2시간 30분 정도의 흥보가를 완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숙아로 조금은 빨리 세상에 나왔는데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치료하던 중에 시력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병원의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시력은 전명의 시력이다라는 거죠.
1: 힘들게 얻은 삶이었기에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깊이 와닿는데요.
2: 이제는 다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예. 성장하면서 다행히도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시각적 정보가 없었기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성향 덕분에 5살 때 서울 맹학교 유치부에 다니면서도 힘들어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국사 시간을 제일로 흥미로워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서편제 점자책을 읽고 바뀌게 됩니다. 여주인공의 그런 한과 기쁨이 마치 자신의 운명 같다고 느끼게 되면서 소리꾼으로 바꿨는데 이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1: 우리의 감성과 감정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수가 있죠.
2: 맞습니다. 생각하다가 툭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침 학교에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반을 운영하였는데 그곳에서 국악 담당 원진주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죠. 당시가 18살이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판소리에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동영상을 듣고 흉내를 내었을 때와는 달리 진짜 판소리는 온몸을 진동시킬 정도로 감동을 줬던 겁니다. 부모님께 판소리로 대학에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부모님은 판소리로는 몇 년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딸을 일단은 말렸던 거죠. 시각장애가 있는 딸이 판소리를 전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정말 간절한 목표라면 이를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진정한 소리꾼이 되겠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부모님이 믿을 것 같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보나 스승의 표정을 볼 수 없었기에 소리를 배우는 과정은 정말 큰 고난의 연속이었죠. 스승인 원진주 선생님 명창의 얼굴과 입술, 그리고 그런 모양들, 혀의 위치, 숨소리는 물론 부채를 쥐고 있는 또는 펼치는 손동작까지 손끝으로 직접 더듬어가며 온몸의 감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소리를 익혀나갔죠. 점자 사설집을 만들고 스승의 소리를 녹음해서 수천, 수만 번 반복해 들으면서 완전히 통으로 사설을 외웠던 겁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끝에 수원대학교 국악과 입학하여 전문 소리꾼으로의 기반을 다지게 됐던 거죠. 항상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좌우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1: 예, 믿음과 실력은 실천에서 나오는군요.
2: 맞습니다. 시각장애를 불행이나 장벽이 아닌 소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갔기에 지금의 영광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속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일상이 계속될 때 아,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올여름 시원한 바닷속 세상을 경험해보는 거 어떨까요?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스쿠버 다이빙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1: 이야,
0: 8월 26일 수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진행하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체험뿐 아니라 속초 중앙시장도 방문하고 지역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신청은 8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참가자는 수상 레포츠 신규 참가자, 중증 시각장애인 먼저 신청한 분 순서로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번 스쿠버 다이빙 행사에는 지원 인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까지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박 2일 행사인 만큼 또 참가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요,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 문화공감 지원팀 02-449-096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야, 이런 거 평소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세븐틴이 부릅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본인의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청소년을 만났을 때 소통이 잘 안 되죠. 네, 저도 힘듭니다. 뜻밖의 상황에 놀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도 궁금하고요.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서 그 진면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상 앨범 산을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하림이 피처링했어요. 긱스가 부르는 어때?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작년에도 이 주제로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죠.
1: 네. 네. 작년에도 인기를 끌었던 OTT 드라마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걸 마치 제가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하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저의 지인들이나 그래서 좀 재밌고 새로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2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중고등학교 편입니다. 아하. 벌써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가잖아요. 네.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자주 갑니다.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 새롭냐면, 네. 요즘 청소년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1: 네, 그죠. 네,
0: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어떤지.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자주 만나다 보니까, 네. 요즘 학생들의 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심히 좀 보게 되죠.
0: 네. 네.
1: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세대 구분부터 좀 해야 될 거예요. 전후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대라는 게 있죠. 그게 네. 바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0: 네, 네.
1: 그리고 1990년대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세대를 하면 딱 X세대.
0: X세대.
1: 접니다.
0: 예.
1: 제가 X세대예요.
0: 아.
1: 네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죠.
0: 접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네. M세대. 네. 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네. 2010년 전후까지 그 출생으로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세대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바로 Z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Z세대를 같이 아우르는 말이 우리가 MZ세대 이 말이
0: 네.
1: 들어보셨잖아요.
0: 네네.
1: MZ세대라고도 MG. 얘기하죠.
0: 네.
1: 네. 이건 우리나라식 표현이긴 합니다. 2010년대 이후 이제 출생 세대예요. 네, 바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0: 아, 처음
1: 네.
0: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알파 세대. 네.
1: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접하는 최초의 세대예요. 네, Z세대 후반, Z세대 후반, 그리고 알파 세대 초입을 해당하는 학생들이 바로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영상 중심으로 소통을 합니다. 글보단 영상이에요. 그리고 AI의 활용에도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청소년을 한마디로 알파 세대라고 말한다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알파 세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어떤 친구들인가요?
1: 학생들 하면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복 입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부모 세대와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교복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흰색 셔츠에다가 넥타이, 재킷까지 제대로 갖춰 입는 게 교복이었죠.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0: 네.
1: 하지만 지금은 교복이 있긴 하지만 생활복을 입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학교가 늘고 있죠. 생활복은요. 운동복처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교복이죠. 학생들은 하루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세탁하기도 쉽고요. 계절 변화에도 이제 적응하기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 생활복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때문에 교복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생활복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 약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인데 후드가 있고 집업 후드로가 되어 있고 이런 느낌? 이런 운동복과 교복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 이렇게 생활복이라고 합니다.
0: 뭐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 이름 이런 게 달려있고 그래요?
1: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도 있고요. 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학교에서 교복 형식으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마크 정도는 다 있죠. 네.
0: 한마디 해도 됩니까?
1: 네.
0: 세상 좋아졌네요.
1: 네, 좋아졌죠? 네. 요즘 그게 다수예요. 네.
0: 아, 예. 처음 네. 알았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졸업 앨범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졸업 앨범은 어떻게 생활복 입고 찍어요?
1: 이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복을 입고 듣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0: 없겠죠.
1: 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네, 제 수업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체육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졸업사진은 좀 다르죠. 네,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의상들을 흉내내는 게 바로 코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런 걸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어요. 지원인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다 코스프레 의상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날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졸업사진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모두 같은 포즈로,
0: 네.
1: 그리고 같은 이제 포즈로 이제 앉아가지고 정장을 딱 입고, 아니면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찍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경찰이나 의사, 군인들의 그런 또 인기 게임 캐릭터의 의상을 딱 있는 거예요.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0: 네.
1: 친구들과 함께 단체 컨셉을 맞춰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찍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이런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졸업 앨범 사진 역시 일방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저 이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졸업 사진조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콘텐츠가 된 거죠. 한마디로 개성 표출에 엄청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0: 아... 네. 세상 좋아졌네요.
1: 네.
0: 그리고 네.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나 뭔가 과제 같은 것도
1: 네.
0: 부모 세대와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엄청나게 크죠.
0: 예, 예.
1: 수업 시간에 발표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거 아시나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칠판에 전자칠판을 사용합니다.
0: 전자칠판?
1: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백묵으로 따다닥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거 전혀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당번이 있어서 네. 그 지우개에 털어놓고 네. 원래 칠판 지우고 해놔야 되는데
1: 네.
0: 없어요?
1: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점자칠판이에요.
0: 세상에.
1: 점자칠판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칩니다.
0: 와.
1: 저는 강의할 때 USB로 이렇게 떡 하고 판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의.
0: 아, 네. 네.
1: 예전에는 종이의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읽는 발표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PPT에, 즉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리고 숏폼, 짧은 영상처럼 네,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별 과제 역시 디자인과 영상을 완성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표현 능력의 비중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역시나 인공지능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제를 정리하거나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도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0: 네.
1: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인공지능을 매우 활용을 합니다. 네. 기성세대는 인공지능을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0: 네.
1: 학생들에게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0: 아. 네,
1: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겁니다.
0: 네. 네.
1: 앞으로 AI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아니 네.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네요.
1: 그렇겠죠.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0: 아 그러면 또 예전에 왜 우리 수업 네.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그 10분 농구장으로 달려가고 축구장으로 뛰어가고 뭐
1: 네.
0: 그냥 땅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1: 네.
0: 요즘은 뭐 한대요?
1: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갔던 데는 그 10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교실 밖에 복도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0: 네.
1: 있어요. 탁구를 바로 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0: 세상에
1: SNS나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0: 와.
1: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영상 촬영은 특별한 일이지만 지금 학생들에게는 아주 일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편집까지 직접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영상으로 완전히 이동을 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이야, 네. 그렇구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런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1: 맞아요.
0: 그 어른 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네. 모두는 뭐 수학여행.
1: 네,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추억 있잖아요. 소풍. 네. 다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베개 싸움하고 네, 막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네. 요즘 어떻게 수학여행은 가요?
1: 이게 네.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0: 목적지가?
1: 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맛있잖아요. 뭐 능에 가거나
0: 그렇죠.
1: 고궁에 가거나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데
0: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죠.
1: 그렇죠. 근데 지방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올라오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경복궁, 창덕궁 그죠? 민속촌 뭐 이런 데 갔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어딜 가냐면 최근에는 성수동, 홍대 팝업샵, 팝업스토어.
0: 어쩐지.
1: 네. 그리고 유명 카페, 감성 카페 거리들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0: 아하,
1: 실제로 맞습니다.
0: 네. 네.
1: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장소를 일정에 포함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SNS에서 자주 접하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네. 학교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수학여행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이게 제가 집이 성수동입니다.
1: 나, 나, 나.
0: 서울숲 근처인데
1: 네.
0: 제가 이거 실제로 봤어요.
1: 네.
0: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네. 단체로 버스를 네. 타고 온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1: 네.
0: 제 와이프는 되게 창피했는데
1: 네.
0: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왜 온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대답은 안 해줬었거든요.
1: 네.
0: 그때.
1: 네.
0: 저는 그랬어요. 혼자 속으로. 아니 왜 학생들이 단체로 이 서울숲에 왔을까.
1: 요즘은 네. 필수 코스예요. 성수동 팝업 스토어.
0: 전혀 네. 몰랐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한대요?
1: 이거 숙소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0: 네.
1: 저만 하더라도 한 방에 한 20명, 30명씩 잤습니다.
0: 20명, 30명 좋았네요. 네. 학교가. 저희는 한 50명씩 잤는데.
1: 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리조트의 2인실.
0: 세상에.
1: 그리고 많아야 4인실을 이용을 합니다.
0: 호텔의 2인실.
1: 맞아요.
0: 네. 네.
1: 또한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치킨, 햄버거, 피자, 감자 이런 것도 다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시락이나 뭐 간식들을 이제 미리 챙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배달 문화가 수학여행까지 자연스럽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정말 많이 달라졌고.
1: 그렇죠.
0: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지금 엄청나게 새로워요.
1: 맞습니다.
0: 네.
1: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중고등학생 편이라는 시즌2로 제가 말씀을
0: 네.
1: 드려봤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 이전 세대와는 좀 환경에서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런 성장,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쌓일 때 학생들과의 소통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만한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계성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 훈련처의 박혜준 처장입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청각 훈련처는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전용반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이제 전면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는 이제 교육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을 또 구하시고 잘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의 전국에 곳곳에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제 현재로서는 일산직능원이 유일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면은 특히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노크해 주시면은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는 박혜준 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하신 모양이에요. 공단에 직업능력개발원이 여러 곳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은 일산이 유일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이미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명하죠. 특히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뿐 아니라 일자리 알선까지 지원해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1588-1519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My Lov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1: 그러게요.
0: 네. 8월에 다시 듣기 할 TV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달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했습니다. 바로 영상앨범 산인데요. 네. 영상앨범 산은 국내외 명산을 찾아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내외 명산의 진면목을 찾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합니다.
0: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1: 네.
0: 등산 어떻게 갑니까?
1: 근데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자신이 없고 다리도 요즘 안 좋습니다.
1: 저도 자신이 예, 없고
0: 다시 듣기로
1: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듣기로 다녀오고 있어요.
0: 너무 좋아요.
1: 네.
0: 너무 좋아요. 이번 주 어디 산으로 가나요?
1: 네, 오늘은 영상앨범 산 943회 삶이 녹아든 풍경 속리산 둘레길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그리고 경북 상주시를 잇는 총 길이 약 200km의 장거리 도보길인데요. 속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고 그중 보은 구간에 전 산림청장 남성현 씨와 산악인 곽정혜 씨가 가는데요. 제2구간인 말티제 넘는 길로 향합니다. 먼저 둘레길 초입의 여정부터 만나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립니다. 영상앨범 산 공준호 성우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봉우리들을 요새삼아 아늑하게 자리한 충청북도 보은
3: 내레이션 홍소연 아나운서
2: 속세를 떠날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이 듬직한 품을 들여놓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세 갈래 물길을 예부터 삼파수라 했는데 그 한 줄기인 달철 짙은 여름빛을 싣고 한강으로 흘러간다.
3: 노란 큰금 계곡과 하얀 개망초 등이 달천 주변에 만개해 있다.
2: 이 풍요로운 자연 덕분일까? 오래전부터 보은은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어간 생명의 땅이라 불렸다.
3: 산악인 곽정혜 42세.
4: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지 않으셨어요?
3: 예. 산림청장 남성현 65세.
5: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4: 네.
5: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올라오니까 네. 작년에 산사태였던데
4: 아, 네.
5: 거기 이제 복구 현장 다니고
4: 아,
5: 아 예, 저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아 저는 이제 직업상 우리가 이제 산과 나무와 숲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숲에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늘 모든 것을 우리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숲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우리나라 배꼽에 자리한 보은과 그 주변 지역은 산의 고장이다. 그 깊은 산자락을 에둘러 숲과 들 다시 마을과 옛길을 이어놓은 것이 속리산 둘레길. 모두 15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4개 구간이 보은 땅을 지나간다. 말티제 넘는 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으로 들어선다.
3: 햇볕을 받은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황금빛으로 빛난다. 자막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 대골터.
5: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성현 씨와 정혜 씨가 속리산

0: 둘레길 3국장 최은석 씨와 인사한다.
1: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고.
2: 속내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과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과 상주를 어우르는 208.6km의 광대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특히 속내산 둘레길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식생과 자연 그리고 옛길 그리고 수많은 유적이 문화유적이 보존돼 있어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3: 조선의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대궐을 짓고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대궐역. 이 마을을 들머리 삼아 길에 오른다.
0: 속리산 둘레길 안내 표지판.
2: 오늘 걷는 길은요, 여기 대궐터부터 장제저수지를 지나서 말뚝제 정상을 오르고 거기서 다시 소련공원을 거쳐서 한 4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3: 이내 푸근한 숲에 안갠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속리산 둘레길의 숲은 때묻지 않은 오래된 멋이 살아있다.
4: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네.
4: 그냥 옛길 그대로.
0: 좁은 산길 주변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4: 아, 저는 평소라면 지금쯤 출퇴근 이제 출근길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라 예. 너무 귀해요.
1: 그렇죠.
3: 후텁지근한 도시 공기와는 다른 청아한 자연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게
0: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지상의 그늘을 드리워준다.
1: 아이고, 진짜 이 나무 대단하죠?
4: 네. 네. 쭉 뻗었네요.
1: 쭉 뻗었잖아요.
4: 네. 네.
1: 이 나무, 한 나무, 한 나무가.
4: 네.
1: 여기에 하여튼 보배라고 봅니다. 어? 네.
4: 아니,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유심히 보세요?
1: 그럼요. 첫째는 숲을 보고.
4: 네.
1: 그 다음에 각각의 나무를 보고.
4: 네.
1: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야생 동식물까지도.
4: 네.
1: 이렇게 함께.
4: 네.
1: 어쩌고 보면 이제 산림 생태계, 자연 생태계.
4: 네.
1: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지.
4: 네.
3: 싱그러운 생명들이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해맑게 살아난다.
5: 와, 저 진짜 감탄했어요. 새소리가 이렇게 예뻐요.
6: 네.
5: 네, 진짜 귀하잖아요.
6: 도시에서는
5: 이제.
6: 듣기가 매우 어렵죠.
5: 까치가 우나?
6: 까치가 울.
5: 비둘기?
6: 저 까마귀 죄송합니다. 소리는 들어봤어요.
5: 아, 어쨌든 아, 네. 미안한데 까치 네. 까마귀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예쁜 소리네요.
6: 그렇죠.
5: 네.
6: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소리를 일부러 집에 틀어놓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작지만 집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새소리를 틀어놓고 힐링을 하는 거죠.
5: 될 것 같아요.
6: 네.
5: 예, 진짜 그럴 것 같고. 근데 이 둘레길에 얽힌 옛 이야기가 있다고요.
6: 네, 말티제는 네. 삼국시대 이전부터 속리산으로 가는 고갯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속리산으로 향하면서 험하고 가파른 고개를 넘기 위해 얇은 돌을 깔게 한 해서 길을 낸 것이 지금 형태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의 세조가 지병 치료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로 향할 때 그때 넘었던 고갯길로 더 유명해졌고 당시에 세조가 대궐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대궐터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장제 저수지를 지나서 그 유명한 말티제로 향해 보겠습니다.
5: 네, 영상 앨범 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1: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셨다 그러는데
4: 네.
1: 몇 살 때가 있어?
4: 26살 때요. 네.
1: 그렇게 젊으실 때? 이야, 대단하시네.
4: 네, 운이 좋았습니다.
1: 아.
4: 네, 저는 대학 산악부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등산을 배웠습니다. 국내 산을 여러 번 등반한 다음에 2004년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했고요. 2006년에는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여성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때 네, 죽어가던 차였는데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국내 다른 원정대, 중동고 원정대가 저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3: 24세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곽정혜 씨.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0: 죽음의 고비 앞에 섰다. 동상으로 여섯 손가락을 잃었고 2년이 넘도록 재활치료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1: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산에서 죽을 뻔하고도 아직도 산이 좋으냐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 취미생활입니다. 동상에 걸렸던 손가락이 다 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등산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등반 시스템을 다시 배우고 또 몸에 익히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산만이 자신을 숨쉬게 한다는 곽정혜 씨. 틈날 때마다 등반 연습을 하고 요즘엔 아이와 함께 산을 다닌다. 그것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래라.
2: 속리산 둘레길 구급 구조 안내 표지물이 서 있다.
0: 숲에 닿던 햇살이 물가로 내려선다. 워낙 고요해 마치 파란 거울처럼 보이는 장제 저수지.
2: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수면에 비친다.
1: 와. 네, 여긴 시야가 확 트이네요.
3: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물과 산과 숲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좀 흠이 네. 좀 가물러서 네. 물이 좀 부족하죠?
1: 아, 네. 이제 흠비가 오고 나면 또 엄청 경치가 좋겠어요.
3: 네.
0: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제저수지는 오랫동안 발길이 뜸했던 덕분에 물이 맑고 식생이 풍부하다.
2: 외갈이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앉아 있다. 원석 씨가 돌 틈에서 뭔가를 찾아낸다.
1: 아, 여기 가재가 있나요?
4: 네, 여기 가재 있습니다.
1: 우와!
4: 신기하죠?
1: 네.
3: 그러네.
4: 항상 여기 자라고 있어요.
2: 새끼손가락만한 갈색 가재가 원석 씨의 소나기에서 꿈틀댄다.
0: 속리산 둘레길 2구간에 100미라 할 수 있는 말티제로 올라선다.
2: 해발 430m.
0: 속리산으로 가는 첫 고개인 말티제.
2: 빽빽한 나무숲 사이에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3: 속리산 둘레길은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숲에 있었잖아요.
1: 네네.
3: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로도 만나요.
1: 네.
3: 이제 도로도 만나고 마을도 만나는데 이 도로 걸을 때는 네. 늘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1: 네. 산도 걸었다가
3: 네. 마을도 지나가고
1: 마을도 지나가고 도로도 걷고
3: 그렇습니다.
1: 네. 또 그런 게 둘레길의 묘미기도 한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예.
2: 정희 씨 일행이 도로변을 지나 다시 숲길로 들어선다.
0: 말티제는 삼국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속리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다녔던 고개다.
2: 나뭇잎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다.
0: 오래된 숲이 건네는 그 옛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한 게.
2: 정희 씨 일행이 울창한 숲속을 걷는다.
0: 고려 태조 왕건은 할아버지 작재건을 만나러 가기 위해 험하고 가파른 고개에 박석, 즉 얇은 돌을 깔아 길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박석재라고도 부른다.
2: 정희 씨 일행이 가파른 돌계단길을 지나 낙엽이 덮인 완만한 산길로 접어든다.
0: 이후 말티제를 자주 다녀갔던 이가 조선의 세조이다. 그는 이 고갯길을 넘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2: 둘레길 사무국장 최원석.
5: 이곳 말티제는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를 행차하실 때 넘던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말을 바꿔 타고 가마로 오다 말을 바꿔 타고 간다 해서 말티제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0: 본래 말티제는 높다는 의미의 마루와 고개를 의미하는 티가 합해진 이름.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만만치 않은 고개인 건 맞는 듯하다.
6: 둘레길이 확실히 좋은 게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7: 네. 그리고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 좀 삭막하고 지루한데 둘레길에 가면 그 풀의 냄새도 나고 계속 풍경이 변하니까 긴 시간을 걸어도 좀 지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좀 몰아서라도 가까운 둘레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자, 그리고 장제저수지라는 곳을 지났는데 여기는 네. 어떤 곳이래요?
7: 네, 이곳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루어 낚시터라고 합니다. 보통 낚시인들이나 현지인들에게는 장제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에 위치한 아담하고 수려한 저수지로 속리산 자락에 깨끗한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연경관이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숨은 명소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말티즈의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 네, 영상 앨범 산 이어갑니다.
1: 청장님은 일주일에 산에 몇 번 가세요?
3: 저는 이제 직업이 네. 산림청장이잖아요.
1: 네네.
3: 거의 뭐 이제 산과 함께 숲과 함께 매일 산다고 보면 돼요.
1: 진짜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3: 여기가 제 일터이고 네. 네. 또 삼터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도 할 수 있죠.
1: 아유, 너무 좋은데요. 아,
3: 주로 근데 이제 네. 바쁘니까 네. 일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죠. 예, 우리나라 이제 전 숲을 다녀보면 크고 작은 등산로 숲길이 많잖아요.
1: 네.
3: 그 중에 이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고 네. 또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네. 이런 가치가 높고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 네. 이야기가 있는 숲길 네. 중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네. 2021년부터 네. 국가 숲길로 지정을 해서 네. 산림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8: 우리나라에 조성된 숲길 중에서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할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한다.
2: 연초록 청단풍 잎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8: 그중 속리산 둘레길은 2023년에 9번째 국가 숲길이 된다.
2: 소나무 숲길.
1: 와, 정말 곧게 뻗었네요.
3: 어, 소나무는 이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이 소나무는 주로 양지 바른 곳이면 아주 척박한 땅에도 굉장히 잘 자랐고요.
8: 소나무의 솔은 나무 중에 으뜸이란 뜻. 우리가 사랑하는 건 굽이 뻗되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미래라.
2: 산림청장 남성현.
3: 제가 이제 숲에 오면 이게 이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는 늘 말씀하는 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숲에 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8: 한껏 들떠 있는 여름 숲을 통과한다. 부지런한 숲의 생명들을 만나는 즐거움. 이 계절에 산길을 걷는 맛이다.
2: 보라색 양팔개비 꽃이 길가에 피어있다.
8: 그 옛날 지병을 치료하러 법주사로 향하던 세조에게 이 푸릇푸릇한 기운은 또 하나의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2: 정희 씨 일행이 등산 스틱으로 힘차게 땅을 짚으며 돌계단 길을 지난다.
1: 어제는 아침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거든요.
3: 네.
1: 근데 오늘은 너무 네. 시원하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 네. 열섬 현상
1: 네, 네.
3: 이런 것도 다 하려면 네. 이제 도시에도 이런 숲을 많이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1: 네.
8: 여름이면 이 청량한 숲그늘이 그리워지는 이유.
2: 세찬 바람이 불어와 숲을 뒤덮은 나무 이파리들을 흔든다.
1: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라는 게
3: 네.
1: 그냥 여기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3: 아, 그럼요.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산, 나무, 숲 어우러져 있잖아요.
1: 네.
3: 특히 이 중에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기후 위기를
1: 네.
3: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1: 네, 네, 네.
3: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1: 네.
3: 이게 이제 낮에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네. 산소를 내뿜어요. 오. 공기 정화 기름도 하죠?
1: 네네.
3: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소중한.
1: 네.
8: 우리나라 산림은 한 해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6%가량을 상쇄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1: 깔딱고개네, 깔딱고개.
2: 말티즈 정상을 1km가량 앞두고 정희 씨 일행이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온다.
0: 말티즈 고갯마루는 해발 430m로 그리 높지는 않다.
2: 계단을 오르는 정희 씨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0: 그래도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2km 가까이 올라야 하니 웬만한 산 하나 넘는 것과 같다. 꼿꼿이 일어선 오르막을 지나니 곧 말티즈 정상에 닿는다. 탁 터져 나오는 풍경 앞에 거칠어진 숨이 멈춰선다.
3: 네, 아까 경사가 급하지 않은 둘레길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숨이 굉장히 거칠어요?
4: 이게 어쨌든 그래도 고개를 넘으셔야 하니까 아, 약간의 또 오르막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평탄한 곳을 많이 걸어서 또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올라가는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탄한 구간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4: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말티즈 전망대와 달천 들녘길입니다.
3: 네, 영상일범산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새겨진 조각상 두 개가 서 있다.
5: 와,
1: 야, 진짜 꽃이 아주.
5: 네, 에?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꽃대관일까요?
2: 그러니까. 색색의 꽃들로 꾸며진 전망대 입구.
0: 말티즈 정상 옆에 자리한 전망대로 향한다. 2020년에 개장한 말티즈의 전망대는 속리산 둘레길의 대표 명소.
5: 너무 멋집니다.
1: 네.
5: 진짜 굽이굽이 이 고갯길을 네. 그 올라와서 네. 맞는 시원한 바람이 네.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1: 이 굽이굽이가 12굽이라고 하죠.
0: 발 아래 세상이 온통 내 것인 듯 황홀하다. 길 위에 서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2: 가까이 있을수록 짙푸르고 멀어질수록 뿌옇게 옅어지는 산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장관을 이룬다.
5: 아이슬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보면서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불 밖을 나와야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말티제를 넘어 소량공원 방향으로 내려선다.
1: 여기가 그야말로 조선시대
5: 네. 네.
1: 세조 임금이 넘어갔던 네. 말티제라고 하는데
5: 네. 네.
2: 정희 씨 일행이 등산 스틱을 쓰지 않고 가벼운 걸음을 옮긴다.
0: 마을과 숲, 사람과 길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속리산 둘레길. 속세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쉼을 찾아가는 길이 계속된다.
2: 숨쉬는 자연,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라 적힌 표지판이 있다. 정희 씨 일행이 포장된 넓은 길을 따라 걸어온다.
5: 바람이 너무 좋네요.
2: 하얀 풀꽃이 바람에 산들거린다.
0: 이 구간 끝머리쯤에 자리한 보은 속리 정이품소.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마주한다.
2: 아름드리 소나무.
1: 조선시대 때 이 나무가 워낙 커서
5: 네.
1: 이게 이 세조 임금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5: 네.
1: 그 행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5: 네, 네.
1: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나무가 스스로
5: 네.
1: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세조 임금 그 행렬이 네. 그냥 싹 지나갔다는.
0: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르기 위해 현재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2: 받침대 6개가 무성한 가지를 받치고 있다.
0: 길은 속리산 자락으로 더 깊숙이 흘러든다.
2: 산골짜기에 법주사가 있다.
0: 청량한 물소리가 줄곧 따라오는 3구간 달천 들녘길로 걸음을 잇는다.
2: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너른 하천 위로 나 있다.
0: 임진왜란 때

0: 한 명장이 이 달천물을 마시고 명나라 여산의 약수보다 맛이 달다고 하여 단냇물, 달래강이라 부르다가 달천이 됐다.
1: 정의 씨 일행이 달천 옆으로 난 달천 들녘길을 걸어온다.
2: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늘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0: 정겨운 풍경과 오래된 삶이 굽이굽이 그려놓은 속리산 둘레길. 어쩌면 고향은 어느 한 공간이 아니라 애틋하고 행복한 기억일지 모른다. 그 기억을 떠올려주는 자연. 그리고 다시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길.
2: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숲에 가서 또 숲길을 다니면서 나무와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인류, 생명의 숲 이게 소중하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심어보시고 가꾸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푸르른 품은 언제든 변함없이 반겨주리라.
3: 이야, 제가 잘 모르지만 정이품송 알거든요.
4: 네.
3: 들어봤거든요.
4: 이게 세조가 벼슬을 내린 그 유명한 소나무거든요. 네.
3: 그리고 법주사를 만날 수 있고요.
4: 그렇죠. 네. 이게 법주사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보은송리 정이품송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속리산 둘레길을 통해서 좀 역사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산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KBS 영상일범 산 오늘은 속리산 둘레길 여정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더 스트록스의 이터널 서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테러범이 나타나는 장면이나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하는 영화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초시계죠. 시한폭탄이 이분을 남겨두고 작동되거나 행성이 충돌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영화는 초시계를 보여주면서 긴박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물론 우린 아직 그렇게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해당하는 4일 화요일이니까요. 항상 쫓기듯 살아왔다면 조금이나마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날아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오는 건도 아닙니다. 아직은 8월 초.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두 곡 듣죠. 딕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그리고 박인이가 부릅니다. 방랑자.

마음의 여유 좀 찾으셨나요? 딕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박인희의 방랑자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조일수님께서 인생 후반전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위안이 됩니다. 쉼 없이 앞만 보고 왔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일수님 지금 숨 고르기 하시는 중인가요? 노래가 위안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재정비 잘 하시면 좋겠네요. 현은서님은 안녕하세요.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혀요. 더운 날 몸은 가만히 눕히고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은서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위 잘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정현모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준비하려고요. 5째 이모께서 학교 다니시는 거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모님이 많으시네요. 5째 이모님. 근데 이모님께서 학교 다니시는 거 보고 자극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정현모님 응원하겠습니다. 원하는 일 꼭 성취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죠. 이지영이 피처링한 토이의 뜨거운 안녕, 그리고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Welcome to the show.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대중음악계를 흔들었던 밴드 열풍에는 그룹 휘버스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메인 보컬 이명훈은 시원한 고음과 미소년 같은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요즘도 KBS 1텔레비전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휘버스의 이명훈을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교 시절 이명훈은 수학여행을 위해서 친구들과 팀을 구성했는데 그때 밴드 이름이 휘버스였습니다. 그렇게 급조된 팀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지속됐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이명훈, 문장군, 정원천, 송용섭은 1977년부터 시작된 캠퍼스 음악 축제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던 78년 제1회 해변가요제에 출전하죠. 그때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그대로 그렇게입니다. 당시 이 대회는 항공대 밴드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홍익대 밴드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나 같이 쟁쟁한 곡들이 경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휘버스는 당당히 인기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비록 대상은 아니었어도 가요제 이후 이들은 대중의 반응을 가장 뜨겁게 이끌어냈고 실질적으로 가요제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대회가 끝나고 휘버스에게 앨범 제작자가 접근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그대로 그렇게를 타이틀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요. 이듬해에는 2집도 내놨습니다. 그 앨범에선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억하면서 부른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록 마음을 울리는 명곡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이렇게 피버스는 70년대 말 최고 인기 그룹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군입대 등 각자 고민이 생겼고 결국 밴드는 해체 수순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비버스의 데뷔곡인 그대로 그렇게, 그리고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휘버스 이명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버스는 해체됐지만 가요계는 결코 이명훈

오늘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가창력, 큰 키에 수려한 외모까지 겸비해 엄청난 여성 팬덤을 거느린 비주얼 보컬을 그대로 떠나보낼 순 없었죠. 이명우는 1981년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한 노래는 그 유명한 얼굴 빨개졌다네였는데 이 노래로 이명우는 홀로 서기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죠. 이후 님타령, 바보처럼 울고 말한 내 같은 다양한 스타일의 곡으로 여러 매력을 선보이면서 가수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룹과 솔로 양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때보다 신은 좀 덜 났지만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기에 무대를 즐길 수가 있었죠. 그러다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가요계는 변화가 일었고요. 그 변화의 바람은 이명훈을 조금씩 무대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때 그는 빨리 결정을 내렸죠.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내 곧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음악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가수라는 것을 말이죠. 1991년 무렵 그는 다시 앨범을 발표했지만 원하던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체기를 보낸 그는 7080 음악을 찾는 팬들이 많아지고 중장년층을 위한 7080 콘서트 가든 무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물 만난 고개처럼 생기를 찾았죠. 세월은 흘렀어도 특유의 감성만은 여전하다는 찬사도 들었고요.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이 담긴 감성으로 승부를 걸었기에 가능한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송용섭을 뺀 나머지 피버스 멤버들이 함께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찾아주는 곳이라면 혼신을 다해 무대를 꾸미는 그는 캠퍼스 낭만을 이끌었던 한 축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명훈의 노래 더 듣죠? 내 사랑 영화. 이어서 그의 솔로 대표곡입니다. 얼굴 빨개졌다네.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1978년에 데뷔해 지금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휘버스 이명훈을 만나봤고요. 전해드린 곡은 휘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이명훈의 솔로곡 내 사랑 영화, 그리고 얼굴 빨개졌다네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노키오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0: 귀보다는 마음을 기울여야 더 잘 들리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약에 우리 신세미 평론가에게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다면 응시자의 어떤 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1: 제가 오디션 뭐 TV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뮤지션 뭐 그런 선정 프로그램에 이제 심사로 갈 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저는 그 뮤지션이 진짜 자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잘 표현해내는지 그거에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0: 표현성. 예.
1: 네. 그리고 뭔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가사로 잘 풀어내고 또 음악으로도 잘 만들어내면은 아, 그 사람이 너무 반짝거리더라고요.
0: 오디션 저기 준비하시는 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아, 이건 뭐 모든 뮤지션이 뭐 다 이런 음악을 하면 너무 좋죠.
0: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0: 네, 오늘은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 OST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이 미나미 시네요라는 드라마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영했었는데요. 이 2006년에 궁이라는 드라마를 비롯해서 좀 2000년대 후반에는 좀 순정만화 같은 스토리의 그런 드라마들이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미나미시네요라는 드라마의 스토리도 진짜 만화에 못지않은 그런 굉장히 재밌는 전개를 또 가지고 있었는데요.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박신혜가 주연이었는데 박신혜가 연기했던 캐릭터인 고민여라는 인물이 이제 오빠 고민남이 수술 부작용 때문에 아이돌 그룹에 붙었는데 활동을 못하게 돼서 이제 동생이 남장을 하고 아이돌 밴드의 일원이 되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또 아이돌 밴드 엔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연기했던 장근석, 그리고 정용화, 이용기, 그리고 박신혜 배우 이 캐스팅이 참 탁월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아이돌 밴드로 활동하고 있던 FT 아일랜드의 보컬인 이용기랑 CNBLUE의 보컬 정용화를 이제 섭외해서 이 세계관의 몰입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극중 주인공들이 또 OST에도 참여하면서 노래도 직접 만들고 했는데요. 이 타이틀곡은 주인공인 박신혜가 불렀던 말도 없이라는 곡이고요. 오늘 OST 앨범에서 제가 골라온 곡은 이용기가 부른 여전히라는 곡입니다.
1: 여전히요?
0: 네, 이 여전히라는 곡은 이 드라마 속에 좀 중요했던 그 러브라인 서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인데요. 이제 남자로 속이고 남장을 하고 함께 밴드 생활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싹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속일 수 없는 고민여랑 황태경의 그 마음이 이 곡에 다 담겨 있어서 약간 오늘은 2009년 그 판타지 드라마를 보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셔도 재밌겠습니다.
1: 이용기가 출연까지 했던 드라마였죠. 미나미시네요 OST 가운데 이용기가 부른 여전히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용기가 부른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 OST 가운데 여전히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신 양희열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어제는 운행하고 있는데 오후부터 너무 더워서 버스 에어컨도 더운 바람이 나오더니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양희열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특히나 운행 중에 그러셨다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몸은 좀 회복되셨나요? 여름철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하죠. 근데 뭐 다들 알면서도 일하느라 뭐 이것저것 여러 이유 때문에 잘 쉽지가 않죠. 틈나는 대로 휴식 잘 취하시고요. 잘 드시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도 잘 해주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열님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끝곡 폴킴의 있잖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훌쩍 지나 본격적인 하반기로 접어든 요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시겠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특정 자격이 되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잖아요. 여름 지나고 날이 선선해지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잡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신 분들은 더 미루지 말고 미리 예약부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미뤄도 내 건강을 살피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겠지요? 함중아의 노래입니다. 내게도 사랑이.

네,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8월의 시.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의 산날이 초록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은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0: 내년 옛날에 국민학교 여름방학식 하던 날이면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놀이도 가고 곤충 채집도 해야 하고 시골 친척집도 놀러 가야 하고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지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꿀맛 같은 방학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기분을 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시절 열심히 들었던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날의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옛날 국민학교 시절 성적표를 받아서 방학식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1: 네.
0: 그 옛날에 통지표라고 그랬죠. 성적 통지표.
1: 아, 그렇죠.
0: 성적 구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에는 수우미안가 이렇게 다섯 등급이었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말이죠. 그밖에 뭐 행동 발달 사항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 학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이 있었는데,
1: 네.
0: 본인 기록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 저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0: 그건 다 되네요. 만사 다 적용되는.
1: 예. 그리고 뭐 성격이 활달하고 뭐 그런 내용들 기억이 나요.
0: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저랑.
1: 다들 그렇게 하시나봐요. 모범답안이 몇 개 있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0: 당시에는 네. 하나급의 반 학생이 60명 정도 됐어요.
1: 그렇죠.
0: 그 지금처럼 뭐 20, 30명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하려면은.
1: 그러니까 한 다섯 분류나 여섯 분류 정도 놓고.
0: 구분해 놓고.
1: 예. 네. 이렇게 좀 적용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되네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0: 어쨌든 그 시절 생각이 가끔 납니다.

0: 자, 이번 주도 지난 시간과 같은 주제로 준비하신 거죠?
1: 그렇습니다.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0: 먼저 두 곡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들이죠?
1: 최연 씨의 구름 나그네 그리고 윤수일 씨의 유랑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 최고의 남성 가수들이었네요.
1: 네.
0: 먼저 최헌의 구름 나그네, 최헌 씨 특유의 그 걸걸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노래죠.
1: 그렇습니다. 안치행 씨가 작곡한 안타기획의 히트 상품인데요. 윤수일 씨, 최헌 씨, 희자매, 뭐 윤한기, 윤복희 씨 등 그 안타기획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은 거의 한 번씩 앨범에 수록했던 대표곡이에요.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이런 가사가 왠지 여행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을 했는데요.
0: 남자 가수가 불러야겠네요. 남자답게 길을 간다.
1: 윤복희 씨 노래도 네. 여자답게 길을 간다 그래도
0: 바꿨나요?
1: 예, 나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남자답게 길을 가지만 결국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라는 네. 가사로 반전을 또 주고 있어요.
0: 맞아요. 참 멋진 가사 진행이었습니다. 윤수일의 유랑자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예, 유랑자는 윤수일 씨의 다섯 번째 독집에 담긴 히트곡인데요. 1980년에 발표됐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윤수일 씨는 윤수일 밴드를 결성해서 락 성향에 좀 뿌리로 돌아가게 되죠.
0: 네.
1: 그러니까 이 곡은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트로트 곡의 유행을 몰고 왔던 윤수일 씨의 노선이 이어진 거의 마지막 히트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윤수일 밴드는 그 윤수일과 솜사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1: 이후죠.
0: 이후에.
1: 그러니까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그 밴드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좀 전혀 다른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집어넣었었는데
0: 네.
1: 그 노래가 히트하면서 이제 윤수일 씨는 솔로로 독립하게 되고 그런 스타일의 노래로 계속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0: 트로트 곡.
1: 예, 그러다가 이제 뿌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락 스타일의 윤수일 밴드를 결성한 거였었죠.
0: 그랬군요.
1: 네.
0: 이 노래는 뭐 상당히 그 도예풍 느낌이 좀 드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유랑자라는 제목의 노래긴 하지만 그 뭐 고독한 도예풍의 윤수일 씨의 매력이 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 곡인데요.
0: 네.
1: 어찌 보면은 또 구름 나그네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해요. 가사를 보면은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끝없는 유랑이라는 가사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깊은 사연 한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구름 눈물 키워드가 좀 겹치네요.
1: 네. 근데 이렇게 가사를 떼서 보면은
0: 네.
1: 이 시대에 나왔던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나왔던 가요들은 특히 이제 가사가 시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0: 맞아요. 네. 네. 정말 시를 가사로 쓴 것도 많았고
1: 그렇습니다.
0: 시 같은 가사도 많았고. 자, 멋진 가사를 가진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 이 시간을 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1: 그런가요?
0: 예, 그 게시판에 이런 네. 글들이 있습니다. 오순신 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요. 송명아 씨가 선곡해 주시는 명곡을 들으면서 더위를 잊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윤종윤님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각장애인 애청자입니다. 항상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높은 코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월화 수요일 코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화요일 코너 옛노래 이야기에서 송명아 씨를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꾸며주심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1: 아이고,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0: 예, 저희 감사드리죠. 예, 애청 감사드리고요.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또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책임감 같은 게 막 생기시죠?
1: 예,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0: 예, 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이용 씨의 태양의 저편 그리고 이선희 씨의 길을 떠나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태양의 저편은 이용 씨 전성기 시절 나온 노래죠?
1: 네. 1983년에 발매된 두 번째 독립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0: 네.
1: 두 번째 앨범에는 이 곡 말고도 이별 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이 히트한 바가 있습니다.
0: 최고의 곡들이죠.
1: 네. 이용 씨는 81년에 열린 국풍 81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바람이료로 대상을 받은 뒤에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죠.
0: 깜짝 스타가 됐죠.
1: 네. 1982년 독립 앨범에 수록된 잊혀진 계절은 정말 크게 히트해서 지금도 10월 말일만 되면은 그 이용 씨를 섭외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0: 네. 네. 가끔은 잊혀진 계절도 유명한 제목이 됐지만
1: 네.
0: 10월의 마지막 밤이 제목 같은 느낌. 그렇게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그 당시에 가왕 조용필 씨가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었을 때 1인 천하 아니었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때 조용필 씨를 이겼던 극소수의 가수 아닙니까? 이용 씨가.
1: 그렇죠. 이용 씨는 그 해 연말 시상식에서 조용필 씨를 누르고 가수왕이 되는 정말 사건을 만들었고요.
0: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1: 네. 이곡 역시도 전작의 파트너였던 이범희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0: 아, 이범희 씨 곡이군요.
1: 쳇바퀴 안을 돌듯이 도는 도시의 젊은이여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무지개 다리 건너. 특급을 타고 가자. 하늘 끝 닿는 곳까지. 이런 가사가 당장이라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곡이죠.
0: 네. 다음 노래 여행길에 이선희 씨의 맑고 힘찬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1: 네.
0: 길을 떠나자 언제 발표됐습니까?
1: 이선희 씨가 1988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이 앨범에 담긴 곡 가운데는 나 항상 그대를 사랑이시는 이 자리가 히트했고
0: 예.
1: 이 곡 역시도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쾌한 로큰롤 리듬을 타고 흐르는 곡이지만 가사는 사랑을 잃고 떠나는 이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0: 네.
1: 비는 내리지만 미련 없이 떠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자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이선희의 길을 떠나자

0: 길을 떠나자 이선희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태양의 저편 이용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가 때마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한적한 도시에 남아서 호텔 바캉스, 이른바 그 호캉스 같은 거 즐기는 분도 계신데 송명아 씨는 아무래도 자연 쪽이겠죠?
1: 네. 시골 마을이 좋습니다.
0: 네. 시골, 자연. 네.
1: 그렇죠. 정말 조용한 데에 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예, 끼고 있다가 딱 벗었을 때 그 도시의 소음들 있잖아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소리들, 그 도로 위에 차가 가는 소리라든지
0: 생활 소음 같은 거.
1: 예, 그런 소리들이 와 이렇게 큰 소리와 내가 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시골에 가면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름에 가면 벌레 소리.
0: 곤충 소리. 예. 뭐 개구리 소리.
1: 그런 소리만 있죠. 바람 불면 정말 풀들이 날리는
0: 맞아요.
1: 예,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는 곳에서 멍하게 그냥
0: 그런
1: 있는 게.
0: 소리는 캔슬링 하고 싶지 않죠.
1: 예, 그 소리는 그냥 자연의 소리니까요.
0: 예. 예. 아, 역시 감성적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준비하신 건 어떤 노래들인가요?
1: 정오차 씨의 도시 탈출. 그리고 이은하 씨의 탈출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정오차 씨 하면은 그 옛날에 바윗돌 부르신 분 아닌가요?
1: 맞습니다. 81년 대학가요제에서 바윗돌로 대상을 받았고요.
0: 그때 정말 이 노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가사나 어떤 그 곡 진행이 네. 이런 노래가 있나 싶어서.
1: 바윗돌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게 지나서 92년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오늘
0: 데뷔
1: 준비한
0: 앨범이 늦었네요. 정오차 씨가.
1: 네.
0: 예.
1: 정오차 씨는 그 대학가에서 대상은 받았지만 노래는 조금 나오다가 계속 나오지 않고 못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지를
0: 왜
1: 못했어요.
0: 그랬을까요?
1: 그 정오차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이 노래는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노래고 제목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바윗돌이.
1: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민주열사를 기리는 노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0: 예.
1: 그만 방송 금지가 돼서 가수 활동 역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그때가 81년도였으니까
1: 그렇죠.
0: 광주 민주화운동 이듬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오공하고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렀던 시절인데 노래의 취지를 아주 용기 있게 밝혔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집은 10년을 넘겨서 발표가 됐는데요.
0: 예.
1: 오늘은 그 빡빡한 세상을 잊고 도시를 탈출하자는 발길 닿는 대로 함께 떠나자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0: 이어지는 곡 이은하의 탈출은 어떤 노래죠?
1: 이은하 씨가 1992년에 발표한 타이틀곡이에요. 타이틀이 에스케이프였으니까 탈출이 바로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낯선 얼굴, 낯선 거리로 자유롭게 탈출하고 싶은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예.
1: 경쾌한 리듬에 실린 이은하 씨의 아주 힘찬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1989년에 히트했던 전영록 씨가 작곡한 돌이키지 마에 이은 후속곡이고 꾸준하게 변신을 시도하던 당시에 발표한 그런 이은하 씨의 히트곡입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은하 씨도 참 변신 많이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정오차의 도시 탈출, 이은하의 탈출입니다.

0: 네, 정호차의 도시탈출, 이은하의 탈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로 꾸미고 있습니다. 손명아 씨는 대전에 살고 계신데 대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가장 편리한 교통망이라든가
1: 네.
0: 빵지 순례의 성지인 아주 유명한 빵집이 떠오르고요.
1: 네.
0: 그 외에도 추천할 만한 곳이 많이 있죠.
1: 그 대전역 뒤편으로 가면은
0: 네.
1: 좀 예전에 살던 데들을 카페촌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복원해놓은 곳이 있어요.
0: 예,
1: 예, 그곳에
0: 아기자기하겠네.
1: 예, 아기자기한 구경 그런 거 구경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구경하신 분들 꽤 계시고
0: 네.
1: 또 대전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0: 엑스포 공원 말고요.
1: 엑스포 공원까지 안 가고 저희 집 근처예요. 태미공원이라고 있는데
0: 태미공원.
1: 예. 그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곳인데
0: 네.
1: 거기가 이제 벚꽃나무만 있어요.
0: 아, 봄에 좋겠네요.
1: 예, 봄에 가면은 정말 벚꽃에 흠뻑 취할 수 있는
0: 예. 예,
1: 그런 곳 있고요.
0: 네.
1: 주변에 뭐 관사촌도 있고 하여튼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하고 이제 대전역하고 그 멀지 않거든요.
0: 네네.
1: 그 사이에 좀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0: 아.
1: 예.
0: 꼭 뭐 자연이 아니더라도
1: 네.
0: 도심 속에서 즐거운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또 꽤 있겠죠.
1: 그렇죠.
0: 점점 많아지고
1: 예전
0: 있고.
1: 구관사촌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었던 관사촌을 그 꾸며가지고.
0: 아, 공무원들, 군무원들.
1: 예.
0: 네네.
1: 그런 그 장소도 뭔가 좀 뭐 색다른 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0: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대전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거죠?
1: 이번에는 강산의 시의 예럴랄라. 그리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 안에서 들으면 어울릴 만한 노래들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먼저 예럴랄라 아주 흥겨운 곡이잖아요.
1: 예, 92년에 발표한 강산의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0: 네.
1: 토속적인 감성에 포크와 락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뭐 흔히 얘기하는 강산의 스타일을 데뷔 앨범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 데뷔 앨범을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는데요.
0: 네.
1: 풀 냄새 참 흙 냄새 참 오랜만이네 이런 가사에서도 토속적인 그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듯 들립니다. 흥겨운 흥키통키 리듬에 하모니카 연주가 청자를 좀 들썩거리게 만드는 흥겨운 곡이죠.
0: 네. 지금 뭐 제주도에 정착해서 전원생활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 인상도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0: 예예. 예. 이어지는 곡은 고 김광석 씨의 노래군요.
1: 그렇습니다. 김광석 씨의 유작이자 솔로 4집 앨범에 담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던 이 앨범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두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품는 새로운 꿈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김광석 씨의 노래를 소재로 한 주크박스 뮤지컬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김광석 씨의 음성은 정말 위로가 되는 목소리였죠. 자, 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강산의 예럴랄라,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산에의 예를 날라 들으셨어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곡 남았는데 소개해 주시죠.
1: 네.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우선 준비했고요.
0: 네.
1: 버들피리는 박찬순 씨, 유영민 씨가 75년에 결성한 남성 듀엣인데요. 박장순 씨를 중심으로 멤버를 바꿔가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꿈 찾아가리는 아쉬웠던 지난날의 부푼 꿈을 딛고 어스름 별을 헤며 꿈을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마지막 곡은 네. 김수철 씨 곡이군요.
1: 젊은 그대 준비했습니다.
0: 네.
1: 거칠은 불판으로 달려가자. 예. 김수철 씨의 솔로 2집에 담긴 곡이고요.
0: 네.
1: 김수철 씨가 발표한 곡 가운데는 몇 안 되는 전문 작사가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0: 나머지는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다른 작사가의 곡이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분입니까?
1: 바로 양인작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0: 작곡가 김희갑 선생의 부인 되시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같은 앨범에 담긴 나도야 간다와 함께 영화 고래사냥에 또 사용됐던 그런 곡이기도 하죠.
0: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죠. 젊은 그대는 운동장에서.
1: 운동장에서 예. 응원가로도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0: 네. 예.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김수철의 젊은 그대 두 곡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되고 무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짜증을 내기보다는 이 곡들 들으시면서 마음만은 상쾌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 차승엽 작곡 Hummingbird, 김용선의 해금, 공정훈의 기타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야금이 들려준 푸른 하늘의 풍경이었습니다. 김창훈 작곡 블루스카이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였는데요. 제목처럼 시원한 기운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네드린 첫 곡은 허밍버드, 차승엽이 작곡한 곡, 김용선의 해금과 공정훈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여창가곡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곡은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 성악곡으로 오늘 들어보실 노래엔 이런 시조시가 담겨 있습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파랑새 청조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창가곡 우조준거 청조야, 강권순의 노래로 전합니다.

시주 한 수에 담긴 그리움을 가곡으로 풀어낸 작품이었죠. 강곤순 명창의 목소리로 여창가곡 우조중거 청조야 감상하셨습니다. 담백한 가곡의 울림이 오래 남는데요. 이번에는 기악 풍류로 분위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죽파 풍류 가운데 잔 도들이 이수진의 가야금과 류근화의 대금연주입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국악의 향기, 여러분은 지금 저 아나운서 정지원이 진행하는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998년에 처음 위촉 초연된 음악 보내드립니다. 당시 작곡가 이용조가 국악원 악사 정재국 명인에게 향피리를 사사받았던 인연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향피리는 작지만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관악기로 합주에서는 주선율을 담당합니다. 그럼 이용조 작곡 피리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류, 정재국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피리의 힘있고 깊은 울림 잘 감상하셨나요? 정재국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이영주 작곡 피리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악기 대금과 가야금의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대금과 가야금이 서로의 선율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상규 작곡 대금과 가야금을 위한 사랑 이어라 김일륜의 가야금 임재원의 대금입니다.

대금과 가야금을 위한 사랑 이어라. 김일륜의 가야금과 임재원의 대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감성을 더한 음악 두 곡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악단 광칠의 연주와 노래, 제목 이 노래 함께 하시죠.

박진우 작곡의 유성, 권서영의 가야금과 김건우의 소금, 이강산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악단 광칠,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밴드의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팀의

연주 그리고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셨습니다. 국악의 향기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국악의 흥과 재즈의 그루브를 표현하는 팀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한강수월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휴가지에 눈길이 많이 가죠. 그래서 다들 결정하셨습니까? 전에 어떤 셰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올린 글을 보고 맛집이라며 찾아가는 게 무슨 맛집인가? 맛집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야 진짜다 라고요. 맛집도 그런데 휴가지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 딱 감고 1년에 한두 번 지갑 여는 건데 남들 얘기에 휩쓸려 선택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남들 기준 말고 내 기준대로 선택하는 휴가, 그게 진짜 나만의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다가 괜히 실망만 하고 오신 분들 은근 많으실 거래요. 멀리 멀리 찾아가서 맛봤다가 집 앞에 해장국이 더 낫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걸 보면 맛집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휴가도 그렇죠. 다들 좋다고 해도 나는 별로일 수 있고요. 반대로 다들 별로라고 해도 나는 아주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좋은 휴가, 내가 좋은 여름, 그런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뵙겠습니다. 김범룡의 카페와 여인, 이어서 민혜경이 부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김범룡의 카페와 여인, 그리고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승찬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승찬님, 여기는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든 인기 가요를 전해드리는 가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노원이라고 하고요, 콩으로 방송 들으신다면 매일 아침 6시, 11시, 또 오후 2시 자정에도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들러주십시오.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은심님께서는 아침 6시에 자동으로 온 해뒀답니다. 걷기 운동하며 항상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변은심님, 오늘도 자동으로 온해서 듣고 계시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김광진의 동경소녀,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한국인의 도파민을 터뜨리는 우리들만의 소울음악 트로트 세상. 오늘도 정겨운 트로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유미의 아모레미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부른 유미도 요즘 트로트를 하던데 그 유미는 아니고요. 이 곡을 부른 유미는 80년대 미스코리아였고요. 또 모델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허스키한 음색으로 1987년에 그대는 모르리라 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그 후 얼마 뒤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돌아왔고요. 다시 국내 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참고로 임영웅이 방송에서 불러 화제가 됐던 노래 애 낳고 30년이란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아모레미오는 2014년에 발표됐는데요. 라틴 리듬에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을 실어서 흥을 돋우는 곡입니다. 나의 사랑이란 뜻의 아모레미오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유미가 미스 코리아이자 모델 출신이라면 가수 한예진은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 출신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탤런트가 됐지만 대본을 읽을 때마다 입에 붙은 경상도 억양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다가 결국 배우의 길을 포기했죠. 그러다 1988년에 가수로 전향했고 허스키하고 매력적인 보이스로 갈색 추억을 히트시키면서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서울의 밤은 98년에 발표됐고요. 한예진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 곡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불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배경으로 첫사랑과의 행복했던 추억과 이별 뒤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허스키한 음색의 두 가수가 부른 트로트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유미의 아모레미오, 이어서 한예진입니다. 서울의 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가수 진혜성의 바람곡입니다. 이 곡은 진혜성이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곡인데요. 이 노래로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었죠. 바람곡에 진혜성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이별의 아픔과 눈물을 바람에 씻어내려는 애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진혜성의 정통 트롯 꺾기 창법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표현이 됐죠. 이 곡은 노래방 인기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진혜성의 대표곡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죠. 싱어송라이터로서 손색 없는 실력을 보여준 진혜성의 바람곡에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입니다. 이 곡도 진혜성의 바람곡에처럼 2021년에 발표됐는데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뮤직비디오가 1200만 뷰를 훌쩍 넘기는 대기록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이 배경인 이 뮤직비디오엔 이찬원이 직접 출연했는데요. 일상에 지치는 승객들에게 이찬원이 노래하며 다가가면 승객들이 점차 밝은 표정으로 함께 춤을 추면서 활기찬 모습을 되찾습니다. 인간 비타민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찬원의 밝고 긍정적 에너지가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요즘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와 응원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진혜성이 부르는 바람곡에 이어서 이찬원입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유미의 아모레미오, 한혜진의 서울의 밤, 진혜성의 바람고개, 그리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걸그룹의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오렌지 캐러멜의 까달레나, 이어서 마마무가 부릅니다. 데칼코마니.

0: 어제는 무심히 지나쳤기에 오늘 더욱 마음이 가는 이 시간의 음악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주에서는 다른 생명체에게
1: 네.
0: 가요 한 곡을 보낸다. 우리 노래 한 곡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곡 보내실 것 같아요?
1: 저라면 요즘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음악을 하는 그룹이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나온 신곡도 좋고 뭐 사랑을 노래했던 순수한 노래들 200% 그런 곡들도 외계인에게 보내면 아 한국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악뮤가 이 방송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1: 아 그러게요. 네,
0: 국가 대표가 된 거잖아요.
1: 네 일종. 정말 요즘에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손색 없어요.
0: 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이제 악동이란 말 자체 그 어린 아이를 뜻하는 악동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뭐
1: 네.
0: 어엿한 성인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됐죠.
1: 네 너무 좋을 선택인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헌테트곡은요.
1: 네 오늘은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오렌지 블러드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엔하이픈은 2020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7인조 체제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는 멤버인 희승이 탈퇴를 하면서 이제 6인조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이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은 이제 문장 구호 중에 이제 낱말과 낱말 사이를 이어주는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 하이픈을 이 이름의 뜻에 담은 건데요. 그래서 이 엔하이픈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결 이런 걸 주제로 음악을 선보여 왔고 2023년에는 다크블러드라는 7명의 멤버가 피로 이어진 운명 공동체다. 이런 조금 무섭지만 굉장히 끈끈한 연결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서사를 가진 앨범을 선보였는데요. 이 다크블러드가 이제 발매 첫 주에만 132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었고 또 당시에 미국 빌보드 200 차트 4위로 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블러드 시리즈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연작인 오렌지 블러드 미니 앨범에서 수록곡을 골라봤고요. 이 블러드 시리즈의 첫 주자였던 다크블러드라는 미니 앨범이 이제 7명의 멤버가 피로 이어진 그런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오렌지 블러드 앨범에서는 이 사랑하는 존재랑 우리가 연결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주제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흥미롭고 무섭기도 한 그런 세계관인데 이 앨범에서 좀 음악적으로 귀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이제 앨범의 뭐 포너스 트랙, 스페셜 트랙을 제외하고 이 수록된 다섯 곡이 그냥 하나의 곡처럼 좀 연결된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다섯 곡을 그냥 한 번에 후루룩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재미가 있었던 앨범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수록곡을 골라봤는데 앨범의 마지막 곡인 오렌지 플라워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이 앨범 자체가 우리가 다른 존재랑 연결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엔하이픈이 느끼는 그 감격 이 곡에서 정말 탁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크블러드에서 좀 어두웠던 그런 마음에 오렌지 색깔의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드는 곡이어서 약간 주황색, 오렌지 빛깔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엔하이픈의 앨범 오렌지 블러드 가운데 오렌지 플라워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엔하이픈의 오렌지 플라워,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 끝고 WN 웨일의 RPG 샤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지금 또 위시리스트에 기재해놓은 항목이 하나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남산 도서관 건너편의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하기. 어쨌거나 괴테에서 다시 허무에게로 말머리를 돌리자면 중요한 건 허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손 놓고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무튼 허무할 틈이 없이 만들어버렸다. 허무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허무는 허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말장난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내게는 힘이 된다. 허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오기를.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어떻게 허물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갈등에 싹이 틀 때 마음속으로 세 번 외치는 주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 박미경 옮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린데 블라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마법의 주문이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

무언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 시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옛 친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전했다. 친구가 나의 뜻을 잘 읽어내어 따뜻하게 화답해줬고 갈등은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를 되뇌며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해력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기를 내야 했다. 이성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나의 감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감정과 이성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 나의 목소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하라는 비교적 건전하게 보이는 충고도 들려주었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고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기로 했다. 걱정은 지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밟게 될지 모른다. 걱정만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풍 분위기의 커리와 짜이 맛집인 서촌의 사직동 극악의 앞을 지나며 간판 옆에 적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을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된다. 옛 현명함에서 오늘의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명랑함을 얻는다. 비욘 린데블라드처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시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조금 덜 멋진 사람, 조금 덜 성공한 사람이라도 감정적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비욘 린데블라드. 스스로에게조차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사막의 모래 하나의 움직임이 사막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비욘 린데블라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떠나 승리의 길을 걸었다. 46살에 승복을 벗고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법을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지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

0: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1: 싫다.
0: 아, 왜?
1: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0: 아, 누나!
1: 아, 왜?
0: KBS 오디오북.
1: 아, 진짜. 들어볼까?
2: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다른 벌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이 한 가지는 배웠을 걸세. 서식지의 다른 벌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일세. 우선 그들은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네. 추구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자네의 내면이야. 나는 가이드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존 펜버티, 인생,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영화 햄릿이 개봉되었다. 원작 소설을 읽고 햄릿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영화를 보러 갈 순서. 지금은 우선 햄릿을 생각나게 하는 원제 To be or not to be에 이끌려 읽게 된 인생을 다시 읽고 있다.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낮은 목소리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되뇌며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이 들리는 듯하기 때문이다. 꿀통이 넘치도록 꿀을 채우려고 애쓰는 꿀벌 버즈의 날개짓 소리도 들린다. 내게만 들리는 음성다중지원 시스템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햄릿은 우유부단함,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나 햄릿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한 1인.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에 햄릿 증후군이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주인공 버즈는 평범한 젊은 일벌인데 매일매일 꿀을 채취하고 유충을 돌보며 곰의 습격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일벌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버즈는 삶의 지루함에 사로잡힌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어떻게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이나 슬픔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나 등의 조언을 들려주는 스승 버트가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사실 버트와 버즈가 나누는 대화에서 주어인 벌을 인간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버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버즈는 벌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높이 날아올랐던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그러나 조나단과 달리 버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 버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일벌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살아가는 곳 외에

좋은 곳이 있으리라 여기며 홀로 모험을 떠났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아있던 다른 동료 일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세계를 겪은 경험으로 버즈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넘어서는 힘을 조금씩 쌓았고 그 힘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저력은 강한 힘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버즈의 노력으로 일벌들의 세계는 변화해 간다. 가랑비에 어쩌듯 하는 공부는 원래 내 전공인데 버즈와 그의 친구들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기뻤다. 버즈의 멘토인 버트가 말해준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라는 말을 나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 링크의 작품 파랑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던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던가. 먼 곳을 다녀왔지만 결국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알게 되는 스토리에서 집을 내면으로 치환하면 딱 들어맞는다. 인생의 해답도, 행복도, 파랑새도 모두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햇살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새겨야 할 항목으로 햇살을 추가하는 버즈를 본떡 나의 삶에서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들의 리스트에 햇살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의 햇살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바로 그 햇살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의 작가의 삶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죠.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저자가 지금껏 도서관 사서이자 번역가이자 작가로 살아오며 만났던 여러 책 중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쉬운 8권을 골라 책 속의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이 쉬운 8권의 책에서 발견한 멋진 문장들.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시험 잘 봤냐?
1: 아, 나 또 다 틀리는 것 같아.
2: 아, 그래도 기말고사 끝나니까 기분은 좋다.
3: 진아, 넌 배 안 고파?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2: 으이그, 시험은 잘 쳤어?
3: 시험 치는 중에도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2: 못 살아.
4: 근데 왜 아침 못 먹었어?
2: 너희 엄마가 아침 채워넣어야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고 억지로라도 먹인다고 했잖아.
3: 얼마 전까진 그랬지.
2: 무슨 일 있어?
3: 무슨 일? 나중에 말해줄게.
4: 요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 엄마는 무지막지하게 불안하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한없이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진아야, 나는 오미림이랑 달라서 챙겨줘야 먹는 인간이 아니거든?
2: 그치?
3: 누룽지, 즉석밥, 찬밥, 떡, 쌀로 된 것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먹거든? 근데
2: 뭐?
3: 쌀이 없어.
2: 어?
3: 쌀이 없다고. 쌀통이 텅텅 비었어.
2: 어쩌다가?
3: 그걸 나중에 말해준다고.
4: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 집으로 갈 거야?
3: 오늘은 순례주택. 순례씨랑 점심.
2: 순례씨가 점심 차려준대?
3: 응.
2: 그럼 해녀 밥 먹겠네.
4: 아마도 그렇겠지. 진아는 순례씨 음식을 해녀 밥이라 부른다. 박물관에서 본 해녀 밥상과 비슷하다고.
2: 나는 순례씨가 국을 끓일 때 육수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4: 순례씨는 10분 내로 할 수 있는 요리만 좋아하니까.
2: 맞아. 반찬도 딱 정해져 있어. 겨울엔 된장 풀어 미역 넣고 끓이고, 여름엔 찬물에 된장 풀어 불린 미역 넣고,
4: 달걀은 언제든 프라이, 두부는 잘라 구우면 끝.
2: 설거지는 적게, 시간은 빨리. 이게 모토니까.

0: 근데 수림이 너 방학특강 다 해?
1: 아니.
0: 이야, 웬일이래? 니네 엄마가 방학특강을 다 빼주고?
1: 너 내 말 듣고 있었어? 말했잖아. 쌀통이 텅텅 비었다고.
0: 그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어?
1: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 정말 망했어. 폭삭 망했어.

0: 그 혹시 부모님 코인 하셨어?
1: 아니.
0: 그럼 보증이나 사기?
1: 그것도 아니.
0: 그럼 혹시 도박?
1: 아무것도 안 했어. 이상하다. 내가 어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좀 알거든. 우리 아빠가 하도 다양하게 말아먹어서. 또 미용실서 손님들 얘기 엿들은 것도 제법이고.
0: 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망할 수가 있구나.
1: 아무것도 안 하고도 쫄딱 망할 수가 있어.
0: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도 못 살아?
1: 아마도.
0: 대박. 니네 엄마 아파트에서 못 살면 어떡하냐? 솔직히 아줌마 좀 불쌍하다.
1: 거북마을에서 엄마 별명은 솔직히 아줌마다.
2: 김밥 둘, 순대 하나, 거북 달아.
0: 누구야?
1: 술래씨. 김밥 두 줄에 순대 1인분, 돈은 거북 분식에 외상으로 달아놓고 오래.
0: 오수림, 오늘은 해녀밥 안 먹겠네?

0: 사장님, 돈은 달아놓고 오래요. 술래씨가요.
1: 달아놓고 오라는 술래씨한테 꼭 전해라. 순대, 간, 허파, 콩파 내장이란 내장은 모조리 잔뜩 넣어드렸다고.
0: 네.
1: 근데 수림이 넌 좀 알지?
0: 뭘요?
1: 아니, 술래씨 여기 건물 말고 딴 데 땅이든 건물이든 좀 더 있는 거 아니야?
0: 모르겠어요.
1: 그렇지 않고서는 임대료 덜 받고 덜 받는 임대료 들어온 날엔 여기저기 퍼주기 바쁘잖아. 꼭 통장에 돈 쌓이면 안 되는 사람처럼.
0: 술래씨는 거북분식 사장님의 의심과 달리 다른 건물 따위는 없다. 재산은 술래주택, 입주자 보증금을 모아놓은 정기예금,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999만 9,999원 이하의 현금이 전부다. 그리고 그 돈조차 술래씨는 부담스러워했다.
2: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야. 수림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0: 술래씨, 내 주변에 돈 많아 고민인 사람은 술래씨 뿐이야.
2: 배부른 소리란 말이냐?
0: 그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래. 그리고 내 주변에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될 물건을 거의 사지 않는 사람도 술래씨 뿐이야. 꼭 필요한 물건은 자원순환을 위해 중고로 사는 사람도 술래씨 뿐이고, 심지어 술래씨 차 타는 것도 싫어하잖아.
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0: 알아. 술래씨의 3대 고민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인간들과 썩지 않는 쓰레기라는 거.
2: 수림아, 내 통장 잔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0: 오수림.
2: 맞아. 길동이도 몰라.
0: 그래서 입 꽉 다물고 있잖아.
2: 그래서 너는 뭐다?
0: 술래씨의 최측근.

0: 안녕히 계세요.
1: 조심히 가.
2: 엄마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성적표에 적힌 선생님 글을 보고 화낸 적이 있다.
3: 낙천적이고 성숙합니다. 생활지능이 높은 학생으로 세상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그 글이 마음에 들어 몇 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하지만 엄마는...
4: 도대체 생활지능이 뭔 소리야? 뭐 신형 가전제품에 탑재된 기능이래니?
2: 엄마, 이게 이렇게 흥분할 일이야?
4: 세상 문제 없는 집 없다더니 우리 집은 오수림 네가 문제야.
2: 진짜야?
4: 뭐?
2: 진짜 나 말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냐고.
4: 아, 그러면 너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2: 진짜 어이없네.
4: 뭐야?
2: 한동안 아빠도 오미림도 고개 못 들고 다닌 엄마 사고친 얘기 꺼내봐.
4: 무슨 사고?
2: 뉴스 빌거지. 솔직히 말해서. 에이,
4: 그만. 스탑. 그만해.
2: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나도 그만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다. 사고를 친 먼 친척이다.

0: 순례주택 입구에서 순례씨가 사는 402호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순례씨는 올라갈 땐 계단,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1: 우리 수림이 왔어?
0: 아. 순례씨의 집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 하지만 늘 초인종을 누르고 순례씨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야 문을 연다. 뭔가 그게 예의 같아서다.
2: 아이고, 맞다.
0: 왜? 이 봉투 뭐야, 순례씨?
2: 종신보험.
0: 그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2: 수림이 네가 아는데 두라고. 난 어제일도 오늘 되면 까먹는단 말이야.
0: 알았어.
2: 그 찾기 쉬운데도 길동이한테도 말해두고.
0: 알았어.
2: 그 연명치료 그것도 알고 있지?
0: 응. 연명치료 거부의향서.
2: 그래, 그거. 아이고, 작년에 승갑씨랑 등록했는데. 네 할아버지는 연명치료 고민할 겨를도 없이 가셨네.
0: 근데 순례씨 어디 아파?
2: 아니.
0: 근데 왜 순대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2: 아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
0: 그런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나 무섭단 말이야, 순례씨 없는 세상에 혼자 남는 거.
2: 왜 혼자야?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0: 일군들이잖아. 일군과 이군 사이엔 넘지 못할 벽이 있어.
2: 근데 수림아,
0: 응?
2: 이 순대 1인분 맞아?
0: 2인분 같은 1인분.
2: 1인분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1인분을 더 주는 사람이 어딨어?
0: 거북분식 사장님 뇌물이잖아. 뜬금없이 왜 웃어?
2: 우습잖아. 때밀이 하던 여자가 다 늙어 뇌물도 받고.

0: 아이고, 이놈의 피니로 무릎팍만 안 아팠으면 너 안 시키고 내가 가서 사오는 건데.
1: 빈 반찬통 들고?
0: 응. 그럼 비닐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
1: 대신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엄청 가난한 할머니라고.
0: 얘기. 수림아, 승갑 씨가 채소김밥 주문했는데 거북분식에서 참치김밥 준 거 생각나?
1: 응, 생각나지.
0: 그때 승갑 씨가 다시 가서 500원 더 주고 왔잖아.
1: 할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0: 에.
1: 할아버지 보고 싶다.
0: 나도.
1: 외할아버지 역시 순례 씨와 마찬가지로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렇기에 75까지 땀 흘려 일하며 살았겠지.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투자를 했을까?
0: 글쎄,

0: 정말 연 12% 수익에 혹한 걸까? 할아버지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다. 아니, 투자만 한 게 아니었다. 명의도 빌려줬다.
1: 그래도 사기꾼인 줄 모르고 가셔서 다행이야.
0: 다행인 거겠지?
1: 그럼.
0: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은행과 사기를 친 사람들 몫이 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빚도 남았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이유다. 순례 씨는 할아버지가 몰래 태양광에 투자해서 서운한 거 없어?
1: 내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0: 뭐?
1: 마음이 좀 아파.
0: 왜?
1: 나한테 말도 못하고 투자한 거잖아. 알면 내가 싫어할 테니. 아마
0: 뭐?
1: 늙어 전기공사 못하면. 그래서 너희 식구들에게 돈 못 대줄까봐 혼자 고민하다가 투자했을 거야. 에휴, 그게 마음이 아파.
0: 할아버지 불쌍하다. 순례 씨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일꾼들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배려해서겠지.

0: 혜리한테 무슨 일 있어?
1: 네, 가서 전화 드릴게요.
2: 수림이 너?
3: 응?
2: 오늘 왜 그래?
0: 많이 위독한가 보네.
3: 내가 뭐?
2: 다른 때보다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잖아. 평소라면 드라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떠들어댔어야 되는데.
0: 의사 선생님.
3: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공부는 안 해도 시험 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1: 장담하시오.
2: 웃는 것도 시원찮아.
1: 다행이지.
3: 술래 씨.
2: 그래, 말해봐.
3: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 살면 안 될까?
2: 엄마 아빠랑 싸웠어?
3: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살면 안 돼? 용돈은 알바해서 벌어서 쓸게. 생활비 내라면 조금은 내도록 노력해볼게.
2: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면 가출이야?
3: 아, 가출은 아니고.
2: 아이고, 술래 씨 답답해 돌아가시겠다. 응? 곁에 두고 오래 보려면 뜸 들이지 말고 팍팍 말해.
3: 일군들이 돈이 없대.
2: 몇백만 원도 없다고?
3: 응, 몇백도 없대.
2: 도대체 그동안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3: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쌀까지 떨어졌어.
2: 아이고.
3: 믿을 수 없었던 술래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눈만 끔뻑끔뻑했다. 미안해.
2: 수림, 네가 왜 미안해?
3: 술래 씨, 나 키우느라 은퇴하고 놀지도 못했잖아. 가려고 했던 그 유명한 술래자의 길도 못 가고.
2: 신문에서 보고 잠깐 가고 싶었던 거지. 오래 생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술래자 길을 걸어야 술래인가? 나는 그런 길 안 걸어도 술래잖아. 응? 김술래.
3: 나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었지.
2: 알잖아. 술래 씨 돈 다 못 쓰고 죽을까 걱정인 사람인 거.
3: 나 업어주느라 무릎도 나빠졌잖아.
2: 너 안 업었어도 나빠졌을 거야. 아, 늙으면 누구나 그래.
3: 일군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
2: 그걸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3: 술래 씨 왜 이렇게 착해? 바보야?
2: 내가 수림이 너 공치사하려고 키웠겠니?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러니까 멋대로 걱정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 시간 좋았고 행복했으니까.

0: 하면 이번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 아닙니까?
1: 내 귀에는 아주 또렷이 들린다. 전군 집합시켜.
2: 내일 아침에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한다고?
1: 지금부터 직접 군사들을 전진 배치한다.
3: 삽시간에 백제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신라.
4: 유신킹! 유신킹! 유신킹!

0: 김춘추의 성공적인 외교와 김유신의 전쟁 승리로.
1: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병아리가 짹짹, 고라니는 뿅뿅 뛰노는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0: 신라의 모드는 평화로 전환되고.
2: 마음 같아서는 정말이지, 두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심정일세.
3: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 백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고,
4: 고구려는 당나라가 원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 때문에
2: 그쪽도 정신이 없고,
5: 한동안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병아리는 짹짹, 고라니는 뿅뿅 뛰노는 평화 모드로 계속. 아!
0: 진덕여왕의 성향대로 이후 신라에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한동안 평화가 찾아온다.

0: 한 편.
1: 네, 병양성입니다.
2: 아이고, 오랜만이요, 개성문 씨.
1: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의자 왕 아니십니까?
2: 예.
1: 그 얼마 전에 예. 신라 김유신이한테 쌍코피가 터졌다고. 그래, 뭐 콧구멍은 휴지로 잘 막으셨습니까?
2: 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못 막으시오. 피가 계속 나가지고. 뭐 아무튼요, 우리 백제 있잖아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요.
1: 예예. 그럼 계속 콧구멍 잘 막으시고 뭐 재기를 하시든 재기를 차시든 알아서 잘.
2: 응? 예. 저기요 개성문 씨.
3: 저런. 당나라하고의 외교가 단절된 백제는.
2: 저기 아직 말 안 끝나. 여보세요 개성문 씨. 대답 여보세요 개성문 씨.
3: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0: 뭐야 지금? 내 앞가리 막이도 바빠 죽겠구만.
1: 고구려는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준비한다는 정보에
0: 보안 시스템 점검하고 방어벽 체크해.
1: 당나라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0: 아 잠깐. 수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격을.
1: 선천적으로 공격 성향이 강했던 연개소문은 여차하는 순간 당나라를 먼저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데.
0: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혹시 당나라가
2: 죽었습니다. 응? 죽었어요.
0: 누가?
2: 당태종 이세민이요.
0: 이세민?
2: 네.
0: 이세민이 왜?
2: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아침
3: 내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선 아니 돼요. 요하, 니마 요하를 건너지 마오.
1: 649년
3: 요동 공격은 여기까지. 요동 공격은 이제 그만. 아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나의 유언이다.
1: 고구려 공격을 포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당태종 이세민.
0: 아니, 당태종이 니마 유화를 건너지 마오. 우리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야.
2: 네, 죽었습니다.
0: 아니, 이거 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지?
2: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진짜 뉴스입니다. 팩트요. F-A-C-T요.
0: 이런 진작!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지 맘대로 죽어.
2: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 맘대로 죽어.
0: 당태종 이세민만은 반드시 내 이 개소문의 손으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관숙에 들어놓은 무릎을 펴다니.
2: 당태종이 죽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요동에 피바람이 몰아쳤을 겁니다.
1: 고구려 정보를 준비하던 차에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고구려 원정은 없었던 일이 되고,
2: 더구나 고구려를 건들지 말라는 핫한 유언 H.O.T.예요. 핫한 유언까지 남겼으니 당분간 당나라 군사들이 유화를 건너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0: 장군 잘 뭘 모르는구만. 세상에 아비말을 듣는 자식놈이 몇이나 되겠나. 안심할 수는 없어.
2: 이래가지고

0: 삼국은 큰 전쟁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654년 봄을 맞이한다.
1: 춘추공
2: 마마
1: 신라를 부탁한다.
2: 마마
0: 즉위한 지 8년 만에 마지막 선걸 출신인 진덕여왕이 선덕여왕과 같이 후손 없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0: 꽃이 만발한 봄날, 봄바람 대신 한파가 몰아치는 신라의 조정.
1: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0: 진덕 여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의 상대 등으로 조정을 살폈던 알천.
1: 내가 임금이 되다니.
2: 아, 상대 등이 뭡니까? 이 나라의 1인자 자리입니다.
1: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예, 내가 1인자는 맞지.
2: 예.
1: 하지만 김춘추가 있지 않나.
2: 아이, 여왕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김춘추도 궁을 나가야죠.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 아이, 큰일 날 소리. 아이, 이 사람 목소리 좀 낮추게. 이 감히 누가 이 김춘추의 자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나.
2: 아이, 김춘추는 그동안 해외로 다니며 이 썰만 푼 위인입니다. 하지만 상대 등께서는요,
1: 나야 젊어서부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2: 예,
1: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지.
2: 당연하신 말씀이. 학연, 지연, 혈연을 놓고 따져봐도 상대 등께서 김춘추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1: 만약에, 예, 내가 김춘추를 제치고 맨 위에 앉으면, 이 김효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2: 군인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신라 차세대 대왕은 알천 상대 등이십니다.
1: 이 사람이 좀 작게 말하게. 자네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리야.
2: 알겠습니다, 전하.
1: 아이고, 세반고리관이 아주 달달하구만.
2: 깜짝이야. 김유신이래요.
1: 이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하는 사이야.
2: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일단 밖에.
2: 여보세요, 대신입니다.
3: 나 김유신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0: 즉 그러니까 장군께서
1: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신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0: 아이고 제가 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 장군께서 생각하시는 게 곧 제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곧 장군님 생각이고. 예.
1: 그럼 대신께서도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0: 예. 이제 알천 상대 등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뭐 그렇게 저 장군께서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예. 아 예. 뭐.
1: 다행입니다. 난 또 혹시 대신께서 김춘추궁.
0: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의 상대 등께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와 생각이 같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0: 상대 등 알천은 나라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분인데다 한때는 총망받는 전쟁 영웅이요 국민 영웅으로서.
1: 게다가 경주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요. 누가 있어 그분과 대권을 다투겠습니까?
0: 아유 그럼요. 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장군님 생각을 저 상대 등께 전해도 되겠습니까?
1: 뭐 그러시든가. 자 이제 가보시죠.
0: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장군.
2: 대신이 희죽희죽 뒷걸음질로 퇴장을 하자.
3: 납니다.
1: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 수고가 많습니다.
1: 별 말씀을요. 요즘 저는 어떻게 하면 춘추공을 무사히 궁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2: 이 사람들 참. 642년 대야성 전투 이후
4: 김유신! 김춘추! 크로스!
2: 처남과 매부 사이로 혈맹을 맺었던 두 사람의 연합은 10년이 넘도록 변치 않고 이어졌다.
1: 춘추공, 저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김유신!
4: 김춘추! 크로스!

0: 세상에 아비 말을 듣는 자식 놈들이 없어. 아비 교환이야. 연기숨은 조민수.
1: 아이고 그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허예은.
2: 할 말이 없네. 오늘은 감자탕이나 먹어야겠다.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얼음골과 제약산을 찾아갑니다. 얼음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여름에 바위 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과 의성군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밀양처럼 확실한 얼음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제약산은 늦가을 억새로 유명한 산이지만 여름 피서철에 맞춰 얼음골과 함께 찾아도 아주 좋은 명산입니다. 밀양시 중심지에서 20km쯤 떨어져 있는 산내면은 가지산 도립공원의 관문이기도 한데요. 밀양에서 얼음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산내면은 얼음골 사과의 명산지이기도 한데요.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얼음골 입구까지는 약 12km를 더 가야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돌무더기 속에서 얼음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한 사실은 실제로 얼음이 얼어야 할 겨울에는 반대로 바위 틈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텔레비전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에 얼음이 맺히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위 틈의 공기가 땅속의 차가운 바위들을 스치면서 냉각되었다가 차가운 지하수와 만나 순간적으로 배출되면서 영하로 내려가는 현상,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얼음골 일대가 돌무더기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한여름에도 1분 이상 발을 담그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계곡물이 차갑다는 점 등이 이 같은 이론을 가능케 합니다. 저 역시 얼음골 아래에 있는 계곡에 발을 담가보기도 했는데요. 발이 시려워서 진짜로 1분 이상을 버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얼음골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과학적인 근거만 될 뿐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얼음골은 우리나라의 불가사의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밀양 얼음골 옆으로는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인 제약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약산 등산 코스는 얼음골을 출발해서 가마볼 협곡, 제약산 수미봉, 사자평 고원, 층층 폭포 등을 거쳐 표층사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제약산 정상인 수미봉에 서면 사자평 고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자평 고원은 고산습지인 산들늪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 산들늪은 환경부에 의해 고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약산 아래에는 유서 깊은 사찰인 표층사가 있는데요.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표층사의 본래 이름은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옛 사찰 이름의 유래를 말해주듯 지금도 큰 법당 주변에 작은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맘때 표층사에 가면 칠성장과 영각 사이에서 멋진 배록나무꽃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얼음골과 제약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비례한다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고관절 골절 위험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관절을 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고관절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왜 그럴까요?
1: 예, 사실 저도 외래에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관절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 그것은 고관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하고 네. 이 고관절 골절을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는데 네. 50세 이상에서 1년 사망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또 장기 침상생활이 길어질수록 네.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관절이 무너지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0: 흔히 말하는 대퇴가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1: 예, 고관절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하고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라 하면 엉덩이 이게 바로 그 안에 깊은 곳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사타구니 부근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주로 이제 이 관절은 인체의 하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
0: 네.
1: 그리고 이게 코어 머슬이 대부분 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관절로 생각됩니다.
0: 고관절이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보행의 기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1: 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1: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거나 앉기 같은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 네.
1: 그리고 굉장히 어깨 관절 다음으로 넓은 범위로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0: 네.
1: 균형 유지나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것과 상관이 없나요? 골절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예,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뼈가 튼튼하고 강한 것도 있는데 볼과 속격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0: 네.
1: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핵심 관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0: 네.
1: 약간 어디가 안 좋아도 어디가 안 좋은지 통증 부위가 좀 모호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노화나 골다공증이 심화해지면 이 고관절의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0: 특히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잖아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확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은 뼈가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을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고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또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바깥쪽을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마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리고 폭염이나 탈수 같은 환경이 되면 어지럽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거 그리고 또 골절이 발생하면 혈전이나 폐렴, 뭐 욕창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률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진료를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또 평지를 걷거나 가볍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전에 제가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흔한 장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우리가 골절이라면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네. 장마철에는 젖은 보도블록이나 계단 현관 같은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것 같지만
1: 네.
0: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집안에서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합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말씀해 주신 화장실이 가장 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방이나 마루,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지는데 이 또한 원인을 물어보면 왜 이 방바닥에서 넘어졌습니까? 물어보면
1: 네.
0: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이 원래 대퇴라는 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은 뼈도 튼튼하고요.
1: 네.
0: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볼엔 속에 구조라서 튼튼한 건 맞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고관절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요,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도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이 꼭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뼈가 나빠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0: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뼈가 약하다 진단을 받으시면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의 예방인 핵심이 되는 낙상 위험을 줄여주면 또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나 네. 전기줄, 어떤 미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1: 네.
0: 특별히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셔가지고, 골다공증 위험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고,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문의와 진료해서 약물을 좀 쓰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또 말씀 주신 흔히 생각하는 7, 80대 노인이 아니라, 중년의 50대에서도 고관절 건강을 살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들과는 원인이 좀 다른가요?
0: 예, 보통 우리가 중년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대형 사고 같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1: 네.
0: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디 부딪혀서 난다든지
1: 네.
0: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네.
0: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처럼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2차적인 원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 고관절 골절 오시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같은 동반 질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D나 칼슘 섭취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음식물 중에서 유난히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제품도 유제품인데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제품을 잘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드시는 잘 드시지도 않고
1: 네.
0: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으로 음식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은 꼭 도움이 됩니다.
1: 그럼 또 고관절 골절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고관절이 약해질 때의 증상은 없는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0: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1: 네.
0: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이 딱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1: 그럼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움직일 수가 없나요?
0: 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입니다. 몸을 갖다가 세우지도 눕히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고관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거든요. 그분 일어서시면 고관절 골절이 아닌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은 기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응급실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설 수는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초기엔 일어설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가 나면 역시 골절편이 어긋나면서 그동안 못하게 됩니다.
1: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는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0: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요.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환자분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관절 골절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고요 못 걸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고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단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CT, MRI로 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치료는 이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내구조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하게 되죠.
1: 그런데요, 또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요런 경우가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이런 데 미세 골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환자는 좀 아파지면 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MRI나 CT를 꼭 찍어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비율이 많게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100명 중에 4명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골절 미세 골절 있겠다 싶으면 항상 추가 확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1: 그런데요, 검사 중에 동의원소 검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동의원소 검사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고관절의 미세 골절이 의심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원소 검사라는 게 뭐냐면 뼈의 대사 활동과 혈류 변화를 보이는 쪽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골절이 있으면 그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까맣게 보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골절을 진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워낙에 MRI나 CT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CT를 좀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관절이 손상됐을 때 골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0: 예, 정확합니다. 이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골절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치료 기본 원칙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극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골절이나 관절 보존이 잘 되는 골절은 내구조수술을 하게 되고 대퇴골두 손상이나 골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서 수술해줘서 궁극적인 목표인 조기 수술, 조기 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와 치료는 필요한가요?
0: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은 그 원인이 비록 낙상이나 넘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뼈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고 나면 골다공증 치료는 100%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부러지거나 재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는 뭐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되는

0: 건가요?
1: 예,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 약을 쓰면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비록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3년간을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가급적 꼭 드셔야 돼요.
0: 네. 참 고관절 손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지인은요. 나지막한 계단을 내려오다가 2개 정도 남기고 넘어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1: 네.
0: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는데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예, 사실은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0: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초기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큰가 보죠.
1: 그렇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제가 아마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년 사망률이 17%에서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수술 못하신 분들은 3개월 사망률이 80%고요. 1년 사망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고관절 골절 있는 환자들 오면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빨리 조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0: 참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한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첫 번째,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잘 다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욕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문지방 같은 데 문턱에 걸리면 또 넘어지니까 그런 집안 환경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 운동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희은의 연인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덜 불편한 건 아닐 텐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이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포의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포

0: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되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세포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크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죠.
1: 그럼 노년기의 분들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0: 예, 뭐 거의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가 나듯이 대부분 겪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8,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뭐 물론 개인차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전립선이 뭐 주먹만큼 커졌어도 소변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만 커졌는데도 이 소변길이 꽉 막혀서 어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세포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가요? 호르몬의 변화인 거죠?
0: 예, 맞습니다. 이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1: 네.
0: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 전반의 노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1: 남성들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때
0: 네.
1: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0: 예,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일 텐데요.
1: 네.
0: 뭐 최근에 뭐 테토남 이런 용어도 있었죠.
1: 네.
0: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하필은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크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남성 호르몬은 줄어도 오히려 전립선 안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커지는 겁니다.
1: 그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큰 불편이 배뇨장애잖아요.
0: 네.
1: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0: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방광 기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초반에는 커진 전립선이 소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물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방광 입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내보내려면 좁은 길로 억지로 이제 힘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1: 네.
0: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럼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0: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소변을 모을 때 어떤 힘든 증상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1: 네.
0: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드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변을 볼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리는 요주저 현상 또 이제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1: 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0: 네.
1: 자주 보고 싶거나 밤에 자주 가는 정도의 배뇨 장애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걸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라든지 빈뇨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또 극도로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증상이 뭐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종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또 이제 방광 내부의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증상이 방치되면 소변줄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도 흔한가요?
0: 예,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좀 제법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 급성 요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응급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보통 증상을 있어도 참고 방치를 하다가 어떤 아니면은 전립선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을 하는 경우 또 이제 과음을 한 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으러 오는 분들이 응급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뭐 소변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 어떤 의사들이든 처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면 또 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등을 이제 호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로 일단은 병원을 찾는 건가요?
0: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중에 이 전립선 암 검사 수치인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 텐데요. 비대증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가요?
0: 네, 이제 뭐 소변을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뭐 단순하게 비대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나 아니면 방광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신경인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고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그럼 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이제 말씀 주신 PSA 검사와 손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전립선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와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같은 이유는 뭐 배뇨장애 원인이 단순한 비대증인지 전립선 염인지 전립선 암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1: 네.
0: 기본 소변 검사로 염증이 있는지를 또 보고 피검사인 요 PSA 검사로 암이 위험이 있는지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서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어떤 크기나 모양 혹시 딱딱하게 만져진 암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0: 모두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뭐 전립선이 기준치보다 좀 커졌더라도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전혀 없고 또 검사상에 뭐 방광이나 신장 이런 데 무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뭐 당장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아무래도 일상 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부 요관과 같은 부분에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1: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0: 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는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시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예 막힌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까지 어떤 전립선의 크기나 나이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약물치료, 시술,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알파 차단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립선하고 방광 목 부위에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전립선이 소변기를 꽉 쥐고 있어서 소변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요 긴장된 근육을 이제 풀어주니까 소변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수일 내로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0: 네네.
1: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는 건가요?
0: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소변 길을 열어줄 뿐 뭐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는데요.
1: 네.
0: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은 이제 앞서서 남성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요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차단을 해서 전립선 부피를 줄여주는 원리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비대증의 상태가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선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크기가 제법 커져 있는 분들한테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이 약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빠른 알파 차단제랑 같이 복용하는 병용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예, 뭐 최근 환자분들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어하면 몇 가지 시술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비대된 조직에다가 특수 실로 묶어서 양 옆으로 이제 커튼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뭐 깎아내거나 태우지 않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적고 또 성기능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리줌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전립선 주변을 또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하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0: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될 때 또 이제 너무 이제 소변이 잘 막혀서 안에 결석이 생기는 합병증이 오면 수술을 권유를 해 드리는데요. 뭐 배를 가르거나 이런 개복 수술보다는 이제 요도로 내시경 레이저를 넣어서 요 비대된 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귤을 껍질 까듯이 이렇게 발라내서 하는 홀랩 수술이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0: 예, 뭐 전반적으로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좋은데요. 예.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대부분 배뇨 증상이 극적으로 이제 호전이 될 텐데 특히 소변 특히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줄기가 뭐 젊을 때처럼 시원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1: 네. 그럼 말씀 주신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뭐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아무리 좋은 약도 먹고 수술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능이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0: 뭐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심해지는 걸 늦추는 예방법은 있을 텐데요. 뭐 평소에 주중에도 이제 뭐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전립선 압박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식습관으로는 뭐 붉은 고기를 줄이면서 신선한 채소나 뭐 특히 뭐 익힌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훌륭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까요?
0: 일부 이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립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자전거 안장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좁은 부위가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계속 직접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혈류가 통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전립선 염증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0: 뭐 대표적으로 뭐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는 초반에는 뭐 예방적인 차원이나 보조적인 용도로 드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이미 뭐 소변 보는 게 불편한 배뇨장애 단계에 또 들게 되면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막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노인성이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대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나이에 따라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전립선 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요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약하거나 이런 것 동일한 증상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면 염증도 혹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결핵성 비대증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1: 그럼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발생 기전부터 다른가 보죠?
0: 네, 이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요로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상행으로 하면서 전립선까지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질환이니까 이건 이제 노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1: 증상은 전립선염도 비대증과 비슷한 건 왜 그렇습니까?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0: 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이 약간 상대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0: 또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좀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일 가능성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1: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0: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1: 네.
0: 방광염과 같이 단순한 요로감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항생제를 2주 이상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역시 전립선 염증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뭐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단순하고 이제 가벼운 뭐 소변 자주 마려운 정도라도 우선은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뭐 여건이 안 좋아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란 말에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소매의 불이라든지 총의 부리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총의 부리는 총부리라고 쓰고 총뿌리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옷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을 뜻하는 소매의 부리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소매의 사이시옷을 써서 소맷부리라고 쓰고 발음은 소맷뿌리 또는 소맷뿌리로 합니다. 소맷뿌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소매부리로 적지 않고 소맷부리로 적는 것입니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부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맷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고 예를 들어 뾰족뾰족한 맷부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돌뿌리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세월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척수장애인에게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평생 이어지는 건강관리입니다. 욕창이나 비뇨기계 질환 같은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그동안 건강관리의 많은 부분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제2차 척수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현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복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전국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이 놀이를 통해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호기심 예술상자 2종을 선보였는데요. 이 키트는 장애아동이 색과 재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표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운영 학교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교사를 위한 수업 지도안과 교환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후견신탁연구센터 그리고 한국동료지원인 네트워크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동료지원인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 정신장애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인데요. 한국동료지원인 네트워크는 교육과 자조모임 운영을 맡고 후견신탁연구센터는 사업분석과 전문가 지원을 그리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료지원인을 찾아 연계하고 교육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뷰티스쿨 렛미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스널 컬러 진단과 피부관리, 메이크업, 스타일링, 위생관리 교육으로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 연출과 자기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모집 대상은 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등 자기 관리에 관심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신청은 8월 11일까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